네, 노래 잘 들으셨어요? 여행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꼭 멀리 떠나는 것만 여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는 집 앞 공원도 여행이고 놀이터에서 여행하는 것도 여행이고 친구 집에서도 여행을 꿈꿉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아이들의 여행은 학원 셔틀버스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죠. 조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며칠 전 학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친구가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나이가 번쩍 손을 들더니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쉬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말대로 맞아 맞아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른 친구는 방학 때 뭐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기대된다 라고 하면서 뭐가 기대되냐고 했을 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이들한테는 늦잠 잘 수 있고 쉬고 싶다라는 말이 방학 때 할 수 있는 그 간절함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쉬고 싶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은 참 마음이 무겁게 저한테는 와 닿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열심히 해. 조금만 더 해. 이번 시험까지. 그러면 방학이잖아. 그런데 6학년 친구들한테는 방학이 쉴 수 있는 것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 또 중학생들한테는 다음 학기 또 다음 학년 고등학생들한테는 조금 있으면 대입을 준비를 해야 되고 원서를 써야 되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방학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수고했어 오늘 여행 이라는 두 개의 노래를 선곡을 해보았거든요. 오늘은 좀 쉬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초등학생 친구가 기분 좋은 말이 뭐였어?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은 시험 봤으니까 그냥 학원 가지 말고 쉬어. 라고 했을 때 정말 기분 좋았다. 정말 좋은 말이었어요. 부모님이 나를 좀 쳐다봐주고 나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한테는 그 좋았던 기억, 좋은 이야기로 현이한테, 봉이한테 남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푹 쉬어라는 말은 생각보다 자주 하진 않지만 쉰다라는 건 게으른 것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 아이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휴대전화도 가끔 우리가 먹통되지 않나요?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휴대전화를 꺼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기 누르지는 않잖아요. 가끔.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할 때 꺼놓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자동차. 배터리 어때요? 어느 정도 달리면 몇 킬로 달리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자동차도 정비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아이들의 마음도 정비, 충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충전이 바로 아이들에게는 놀이이고 잠이고 쉼이고 친구들과 웃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떤 한편으로는 게임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고 와가지고 쉬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쉰다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놀이는 아이들의 언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놀면서 협동을 배우고 놀면서 양보도 배우고 놀면서 규칙도 배우고 놀면서 갈등도 해결한다라는 거죠. 놀이는 공부를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배우는 시간이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도 가장 많이 배우는 곳이 교실, 학교, 골목, 냇가 이러지 않았나요?
봉이는 그랬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10분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라기 하기에는 그렇고, 봉이는 국민학교 시절이었어요. 국민학교 오전반, 오후반. 정말 1번부터 68번까지 있는 그 세대란 말이에요. 쉬는 시간도 간절했던 그런 시기. 그리고 눈만 마주치면 깔깔거리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신나게 놀고, 그리고 밖에 담 넘어 정문 밖으로 나가서 정말 문방구에 가가지고 회수꽃 맡겨놓고 떡볶이 사 먹고 과자 사 먹는 그런 추억을 만드는 학생들,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술래잡기하고 규칙을 배웠던 것 같아요. 공기놀이 하면서 사실은 친구들이, 저는 꺾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꺾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너 차례, 다음 차례 기다릴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공부, 운동을 하면서 친구들이 서로서로의 배려, 존중하는 그런 경험들을 배운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아이들도 충분히 배우는 시기이긴 하죠. 그래서 부모들이 무조건 막지는 말고 친구들과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엄마 아빠가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의 방학은 어떻게 보낼 건지 미리 사전에 점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막 점검하는데 아이들 방학하기 전부터 이리 와봐. 방학이 언제부터야? 그러니까 우리 계획 세울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뭐하고, 그래 1교시부터 2교시, 3교시, 4교시, 12시 밥 먹는 시간 몇 시, 학원 오후 타임 몇 시, 방과 후는 몇 시. 이게 방학이에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 그래도 학교에서는 전담 수업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 강사 수업도 있거든요. 근데 집안에서의 방학 계획은 그게 다 세워질까요? 학교에서는 정말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잘하면 담임선생님이 분식 데이도 있고요. 아이스크림 데이도 있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방학 세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 다음에 가족과 노는 날, 친구들과 노는 날, 그리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땀 흘리며 노는 날, 물총놀이 하는 날, 요런 거를 세워보면 아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쉼이 있는 아이한테 쉼이 있는 여유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부는 곳,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잘 노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우리 아이 신나게 놀고 와. 이런 걸까요? 이잘 놀고 오는 친구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보니까 잘 노는 아이의 공통점은 친구가 많다라기보다는 친구랑 잘 웃는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나하고는 잘안 맞는데 잘안 웃는데? 잘 웃는다. 학교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을 때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야라고 했을 때 같이 웃는 친구요. 맞지 않나요? 좋은 친구 그냥 친구들이 이야기했을 때 미운 말 썼을 때 키득키득 웃는 그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 함께 공감하면서 웃어줄 수 있는 친구가 같이 웃는 친구, 좋은 친구이지 않을까. 참 쉽죠. 근데 어른들한테는 어떨까요? 어른들한테는 좋은 친구가 뭐야? 어떤 학원 다니는지 잘 알려주는 친구? 공부를 알려주는 친구? 스펙이 먼저 보죠. 스펙을. 스펙을 먼저 보면서 아이들은 웃음을 보죠. 부모가 보이는 좋은 친구의 눈높이와 아이들 보는 눈높이는 좀 다를 수 있다. 알수 있죠. 부모님, 오늘 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아이 이야기를 조금 귀 기울여서 아이가 언제 웃는지 한번 잘 보시면 어떨까요? 친구랑 이야기할 때, 게임할 때, 사실은 게임할 때 아이들은 웃진 않거든요. 소리 지르고 뭔가에 중요한 포인트 될 때는 정말 육두문자, 내가 처음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이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SNS를 본다거나 뭔가에 소통을 할 때는 아이들이 웃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TV 보거나 이런 거할때 아이들이 웃을 때, 아, 그 부분이 우리 아이의 관심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재밌어 라고 하던가 아니면 언제 웃음이 그렇게 많이 나와? 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친구의 우리 아이의 관심이 뭔지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 이번 방학 때는 우리 아이의 관심을 엄마, 아빠, 부모님, 보호자, 양육자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아이한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봉이는 뭔가가 재밌는 일 있으면 그냥 몰두하는 그런 시간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뭔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요구가 관철이 됐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무엇을 남길까? 이런 거 하려면 학원을 보낼까? 독서실을 보낼까? 기숙학원을 보낼까? 아, 타지로 보낼까? 학원 정말 내노라하는 일타 강사들이 있는 학원으로 보낼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보다는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아이가 핸드폰 사주세요라고 했을 때 핸드폰이 왜 필요한지 좀 물어보시고 그 필요한 것을 충족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핸드폰 사주세요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채워주시려는 게 아니라 뭔가에 좀 대화 필요한 것이 뭔지, 왜 이게 필요한지 물어보는 방학 전에 그리고 방학 때 해결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들었던 말, 아이들은 뭘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라. 그런 말이래요. 그리고 조용히 좀 해. 한 번이라도 오늘 재밌었어? 라고 물어보는 기억이 있을까요? 부모가, 아니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호자들이 아이가 가방 메고 들어오는 아이한테 오늘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누구랑은 안 싸웠어? 어떤 이야기 들었어? 선생님하고는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지 재밌었어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밌었어 라고 물어보고 공부한 날보다 놀았던 날을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봉이는 그런 것 같아요. 봉이는. 근데 요즘 아이들도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게임할 때 그러는데 무슨 게임 하는지 물어보세요. 엄마가 말하면 알아? 아 말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말해도 모르니까 엄마를 알려주면 되지. 엄마도 찾아볼게. 그거는 왜 하는 거야? 팀전이야? 아니면 1대1이야? 생존 게임이야? 더 깊숙하게 정말 엄마가 전문가인 것처럼 물어보는 것도 아이하고 대화 소통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놀았던 기억, 게임했던 기억이 아이들한테 기억이 남는 것처럼 대화하면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아이한테 각인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은 성적을 올리는 시간, 추억을 쌓는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억을 만들어주세요. 이번 여름 멀리 안 가셔도 되죠. 전주천 좋잖아요. 놀이터 좋고요. 도서관은 완전 좋아요. 전주 시내 도서관 너무 좋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씨도 지금 뜨겁잖아요. 해 있는 낮 시간 아이들 학원 가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때아볕에 정말 학원 투어하는 우리 아이들 보면 어깨축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도서관 얼마나 좋아요. 도서관 가가지고 책만 읽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특화된 도서관들이 너무 많아요. 시도서관도 있고요. 주변의 생태 환경이 조성이 돼 있는 도서관도 있고요. 천도 있고요. 저수 생태 그 데크 조성도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여행 가방 꾸려서 타고 뭐 주변에 있는 가까운 나라 왔다 갔다 여행 다니는 그런 시간보다 부모님과 함께 걷는 시간 아이한테 그런 추억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자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와 새소년의 자유 듣고 왔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른들은 여행을 떠올리고 아이들은 방학을 떠올리죠. 아이들이 방학 떠올리는 순간 부모들은 그때부터 출근 개념이 맞을까요? 부모들한테는 뭔가의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간혹 아이들한테 집에 가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뭐 강아지 또는 누구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집에 무엇을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누군가 사물, 사람 상관없을 때 어떤 친구한테는 뭐 강아지, 반려동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엄마요라고 해요. 왜? 라고 했을 때 엄마가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부모들이 좀 바쁠 때 또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바쁠 때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함에 늘 미안해할 것 같아요. 봉이도 역시 요즘 들어서 아침에 좀 일찍 나오고 저녁 시간에 들어갈 때는 뭐 저녁 시간이라고 해봤자 6시 이전에 들어가는데 6시 이전에 들어갈 때 자녀가 없을 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 미안해요. 근데 성인이 돼 있는 2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한테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미안하면서도 시킬 건 또 다 시켜. 웃기지. 엄마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나오면서 아이가 방학 때는 좀 엄마의 일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엄마가 퇴근했을 때 요즘에는 전업 자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인 그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거죠. 부모님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애정 같으면 자녀들이 게임을 한다거나 뭔가의 다른 일을 할 텐데 요즘의 자녀들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우렁각시처럼 다 정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녀들을 봤을 때 부모들은 마냥 좋지만은 않다,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부모가 성장하는 거, 방학 때 아이들이랑 같이 못해주는 워킹맘, 워킹 아빠, 워킹 데드, 부모님들이 방학 때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하는 일 때문에 함께 보내지 못한 미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딱 날 잡아서 아이하고 정말 웃고 떠들고 정말 라면 하나를 먹어도 깔깔거리고 편의점에 김밥을 하나 먹어도 엄마, 아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들 그 다음에 성장기에 또 자녀와 함께 못하는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의 미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는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와 함께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곡입니다.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루시의 개화.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별 보러 가자. 개화 듣고 왔습니다. 별은 낮에도 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이지 않을 뿐이죠. 아이들의 가능성도 그렇다라고 봉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쟤는 원래 그래! 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애는 원래 공부 못하잖아. 뭐를 잘할까 모르겠어. 엄마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애는 친구가 없어. 웃지도 않아. 부모도, 선생님도 가끔은 아이를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꽃과 같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의 시간이 있고, 장미는 장미의 시간이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늦게 핀다고 꽃이 아닌 건 아닙니다. 방학입니다, 곧. 이번 방학에는 거창한 계획 하나보다 작은 약속 하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쌓아보면 또 약속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자녀와 이야기를, 대화를 해보면 어떨지. 거창한 계획 하나보다 작은 약속 하나. 괜찮으시죠? 하루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기. 한 번은 같이 시장 가기. 한 번은 엄마랑 데이트하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엄마랑 시간 보내기. 아무 이유 없이 걸어보기. 누구랑? 나랑. 너랑. 이런 시간 뒤 아이한테는 20년 뒤, 30년, 10년 뒤에 가족 사진보다 더 선명한 추억으로 얹어져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잘 쉬는 아이 이야기 그리고 잘 관계 맺는 아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육은 성적을 올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을까요? 아이한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시간을 빼는 거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잘 쉬는 법을 아는 사람,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천인천생 만인만세 천천만만 세상에 똑같은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도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자라는 나무가 오래 숲을 지키듯이 천천히 자라는 아이가 오래 사람을 품는 어린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방학 아이에게 일정표 하나, 웃을 수 있는 하루를 선물 보내주듯이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공부할 시간보다 함께 할 시간을 선물해주는 그 하루가, 그 시간이 아이의 평생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머물고 아이의 여름이 조금 더 시원해지고 자유롭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꼬미디 천천만만 천인천생 만인만세 진행자 구슬봉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서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진행되고 재방송은 토요일 9시부터 10시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사람, 많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누구에게나 오는 기회죠. 아, 잡으면 기회, 아니면 허무. 뭐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 그 기회가 내 앞으로 오늘 갑자기 불쑥 오겠죠. 아, 그러려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은 놀자.

네, 그린데이, 바스켓 케이스 듣고 왔습니다. 여름은 정말 여름입니다. 뭐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그런데 비가 네, 이거 뭐 원래 장마하면 좀 꾸준히 좀 내리다가 뭐좀 멈추고 그러는데, 요즘 뭐 장마라기보다도 뭐 스콜이라 하죠. 거의 스콜처럼 막, 아, 막 동남아 몇번안 갔다 왔는데 비가 붙는 것처럼 쏟아졌다가 해가 쨍쨍 지고 그러네요. 이럴 때 제일 보면 사실은 좀 운전할 때가 제일 좀 걱정스럽죠. 그리고 신발은 샌달을 신을 수밖에 없는. 아, 구두는 너무 어려운 계절입니다. 여름이니까 그래도 여름 기분 좀 내볼까요? 아, The Girl from Ipanema.

La question Gilberto. The girl from Ipanema. 이곳에 꼭한 번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미, 네. 북미도 못 가봤는데, 남미까지. 하와이도 못 가봤구나. 일본도 못 가봤네. 아, 일본은, 갔다고 봐야 하는데. 아, 왜 이렇게 안간 곳이 많은지 모르겠네. 아,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왠지 칵테일이 좀 생각나요. 이렇게 좀 해변, 비치에서. 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태양이 장렬하는 해변, 바깥보다는 안에서, 호텔 라운지 같은 데서 해변을 보면서, 칵테일을 먹는 기분이 드는, 아, 노래입니다.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했어요. 해변 비치. 언제 가보나. 올해는 가봐야 할 텐데요. The Road to Hell, Part 2, 그리스리, 그리고 Dire Straits, Sultan of Swing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크리스 리, The Road to Hell, Dire Straits, Sultans of Swing 듣고 왔습니다. 기타 소리, 아, 참 멋있어요. 아, 옥탑방 한번 들을까요? Amplying, 옥탑방, 그리고 지소쿠리 클럽입니다. Take on.

네, 엠플라잉 옥탑방 지소쿠리 클럽 테이크온 듣고 왔습니다. 지소쿠리 클럽은 지소쿠리가 리더로 있는 밴드죠. 5인조 밴드로 5인조 밴드가 맞을 겁니다. 국내 밴드인데 노래들이 다 영어예요.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소희 산책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지난 6월 마지막 주말,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낸 정년 퇴임 기념여행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북한 강변에 위치한 펜션에서 아이들이 마련해준 깜짝 사은 행사를 마주했을 때, 지난 세월의 노고가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가족들과 도란도란 나눈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비로소 거대한 한강이 시작되는 둥근 머리를 찾았습니다. 두 물줄기가 하나가 되어 유유히 흐르는 그 풍경을 보며 마치 제 지난 세월이 강물에 담겨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듯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삶을 여정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죄송합니다. 저의 지난 시간과 앞으로의 다짐을 담아 노래를 신청합니다. 서신동에서 정미 씨가 보내주셨네요. 신청곡은 세 곡입니다. 네, 정태준의 북한강에서, 김광석의 기다려줘, 박인희의 모닥불. 세곡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태춘 북한 강에서 김광석 기다려줘. 박인희 모닥불까지 세곡 듣고 왔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영웅이라든지 뭐 위인이라든지 뭐 그런 개념도 있고 어떤 좀 그런 위치라는 것도 많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한 개인의 삶에서 꾸준히 한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 얼마나 많은 사실은 뭐 부침도 있었고, 뭐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도 아니었을 텐데, 그것을 꿋꿋이 펴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마지막까지 멋있게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년퇴임이라는 건 저는 멋진 마무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새로운 준비를 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예전에는 뭐, 60이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큰 할아버지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디 가면 아저씨예요. 혼납니다. 노인정 들어가면 혼나요. 뭐, 100세, 뭐, 조금 더 지나면 120세까지 나온다는데, 그러면 벌써 인생을 두번 살아야 하는 거잖아. 세기 다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뭐든지 재밌는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년 퇴임하신 모든 분을 응원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미조입니다. 너의 눈망울.

이날과 로킷, 눈꽃송 이. 이게 눈꽃송 이가 한글 이가 아니고요, 알파벳 이입니다. 아, 눈꽃송이라는 노래가 워낙 많아서 그랬는지. 아, 오늘은 도저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정말 뭐 자주 계속 말해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말해도 될 이야기. 아, 건강조심. 그리고, 아우, 죄송합니다. 안전, 아, 장마철 안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은 자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아, 오늘은 자 전주공동선라디오 홈페이지나 너튜브 전주공동선라디오 채널, 그리고 아, 저희 댓글 생방송에서도 댓글 받습니다. 댓글 남기신 분들한테, 우리 가족과 마찬가지인, 나루 역사문화연구소 강영훈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도서 월말에 추첨해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놀자 사연 위주로 이제 점점 방송을 좀 바꿔볼까 하니까요.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루스덴느 러버택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영화를 통해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의 필름을 붙여드려요입니다. 오늘도 영화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모르지만 이번 시간에도 특별한 작품을 만나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진학하며 배우고 있는 대학생 준PD입니다. 이 라디오에서는 여러분과 영화 이야기를 나누며 놀아볼 것인데요. 전문 평론가처럼 어렵고 무게감 있는 영화 이야기가 아닌 그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마치 영화방 불이 켜지고 나서 친구랑 야 아까 그 장면 봤어? 하면서 웃고 떠드는 것처럼 가볍고 익숙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화의 숨은 뒷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한 캐릭터를 마음껏 추앙하기도 하며 가끔은 진지하게 해석도 해볼 테지만 결국은 즐기기 위해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영화를 좋아해서 시작한 이 여정이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참 기쁘고 설렙니다. 어려운 단어보다는 일상의 언어로, 분석보다는 공감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 스크린 뒤, 여러분과 영화 사이에 살짝 기대앉은 준PD입니다.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개해드릴 친구가 있는데요. 무려 초, 중, 고, 대학교까지 같이 오게 된 벌써 저의 15년째 친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준PD 친구 민친구입니다. 저는 추리 오컬트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지만 편식 없이 거의 모든 장르의 영화를 준PD와 함께 즐겨봅니다. 그러던 중 같이 라디오를 해보지 않겠냐는 준PD의 제안에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부끄럽고 나의 해석이 틀리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라디오 출연을 꺼리기도 했었는데요. 준PD가 부담없이 누구든 즐기며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만들고 싶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줘서 이렇게 같이 앉아 오늘 녹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을 자주 더듬더라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 모두가 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영화 평론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 그저 영화를 좋아하는 아마추어 대학생들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벼랑 위의 포뇨입니다. 벼랑 위의 포뇨는 일본에서 2008년 7월 19일, 한국에서는 2008년 12월 18일에 개봉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10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안데르슨의 고전 동화 인어 공주를 모티브로 하여 쓰여진 작품이며 일본에서 달러 환산 1억 6,456만 달러의 흥행을 거두었고 한국에서도 152만 1,842명 관객을 모으며 달러로 치면 70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도입했던 전작들과 달리 이번에는 전 장면이 손으로 그려진 그림들로만 구성된 포뇨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애니메이터 그리고 영화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가 기획, 각본, 디자인, 연출, 작화를 혼자 다 했다고 합니다. 벼랑 위의 포뇨는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수상하였으며 도쿄 애니메이션 어워드 2009년 애니메이션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국제 영화제에서는 큰 상을 받지 않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여러 영화 관련 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벼랑 위의 포뇨에 대해서도 들어봤으니 본격적으로 영화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영화의 처음 장면은 깊은 바닷속 빨간 물고기의 등장으로 시작하는데요. 후지모토와 바다의 여신 그랑맘마레의 첫째 딸인 주인공은 5살의 붉은 인면어로 자신과 생김새가 비슷한 동생 여럿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한 채 바깥 세상이 궁금한 나머지 아버지인 후지모토 몰래 해파리대의 도움을 받아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육지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바다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배가 일으킨 물살에 휩쓸려 도망가다 유리병에 얼굴이 껴버리고 마는데요. 가까스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배 그물에서는 빠져나오게 되지만 유리병에 단단히 껴버린 탓에 헤엄치는 것이 극도로 힘들어지자 어느 얕은 바닥까지 떠밀려갑니다. 그때 어린이집에 가기 전 잠시 바닷가에 내려온 소스케가 이를 발견하는데요. 소스케는 유리병에 꽉 낀 물고기를 보고 돌을 사용해 유리병을 깨주는데 이 과정에서 소스케의 손이 베이고 정신을 차린 물고기는 이를 보고 소스케의 피를 핥아줍니다.
1: 이후 소스케는 포뇨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연두색 연동이에 담아 어린이집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가면서 소스케는 아침밥으로 샌드위치를 먹는데요. 포뇨에게 빵을 조금 뜯어 나눠주지만 포뇨는 이를 거절합니다. 소스케는 고민하다 햄을 조금 뜯어주려는데 이때 포뇨가 햄을 가로채 한 장을 모두 먹어버립니다. 이 엄마인 리사는 일하는 요양원 바로 옆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도착하는데 소스케는 고민하다 나뭇잎 사이에 포뇨가 담긴 양동이를 숨긴 채 어린이집에 들어갑니다.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눈치를 보다 다시 어린이집 밖으로 나온 소스케는 포뇨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러는 중 친구 쿠미코에게 들키게 되고 결국 포뇨를 소개시켜주는데요. 포뇨는 쿠미코를 보고 딜트쌤이 발동했는지 눈살을 찌푸리더니 흥!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런 포뇨를 보고 쿠미코는 이상하다고 말하며 못생겼고 우리 집 붕붕어가 더 귀엽다고 말하자 이에 기분이 상한 포뇨는 쿠미코의 얼굴에 물을 뿜어버리고 쿠미코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0: 놀란 소스케는 옆 요양원을 지나 계단을 내려가 바닷가로 몸을 숨기는데요. 리사가 소스케를 연신 불러대지만 소스케는 바위 밑에 자리 잡고 몸을 숨깁니다. 소스케는 양동이에 담긴 포뇨를 보고 자신이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때 포뇨가 포뇨 소스케 좋아 라고 말을 하며 호감을 표하고 소스케는 처음에 놀랐으나 나도 좋아 라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내내 딸을 찾고 있던 후지모토가 이를 보고는 파도를 일으켜 포뇨를 다시 바다로 데려가고 소스케는 눈물을 보이며 포뇨를 찾는데요. 이를 본 엄마가 소스케를 안고 진정시킵니다. 한편 포뇨와 바닷속 집으로 돌아간 후지모토는 포뇨가 인간의 음식을 먹게 된 걸 알게 되어 충격에 빠지는데요. 포뇨는 소스케와 햄을 외치며 힘을 쓰자 임시 팔다리가 생겨나면서 양서류를 닮은 듯한 외모로 변합니다. 몇 시간 전에 핥은 소스케의 피로 인해 인간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이었죠. 포뇨가 인간이 되는 것을 반대한 후지모토는 포뇨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며 진정시키고 동생들이 있는 곳에 넣어줍니다.
1: 이후 포뇨는 아빠가 외출한 틈을 타 소스케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하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동생들과 함께 탈출한다는 포뇨는 물살에 휩쓸려 후지모토가 모아놓은 바다에 전기가 담긴 약 우물이 있는 문을 열게 되고 이를 통해 포뇨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힘으로 사람이 된 포뇨는 소스케를 찾아가기 위해 역시 마법사의 피가 흐르는 동생들의 도움을 받아 육지로 향하는데 문제는 약 우물이 바다에 풀어지면서 바다의 기운이 강해져 여동생들이 집채만한 특유의 물고기 형상을 한 파도로 변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수백 마리쯤 되는 동생들이 일일이 집채만한 파도로 변했기 때문에 육지에는 쓰나미급 폭풍우가 몰아치게 됩니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리사와 소스케는 심상치 않은 날씨에 빠르게 집으로 향하고 그런 소스케를 쫓아 포뇨는 더 속력을 가하며 바짝 쫓아오는데요. 소스케는 폭풍우 속에서 포뇨를 발견합니다. 이전에 물고기 모습으로 만났던 포뇨가 이제 인간 소녀로 나타나자 그는 어리둥절하기만 하는데요. 포뇨는 소스케를 향해 힘껏 뛰어가 안기고 소스케는 그런 포뇨를 안아줍니다. 반가워하는 아이들을 보고 리사는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며 소스케와 포뇨를 번쩍 안아들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0: 소스케와 다시 재회한 포뇨는 집에 들어가 집안을 막 뛰어다니며 신남을 표현하는데요. 폭풍으로 인해 정전도 되고 어두운 분위기의 집이지만 리사가 타준 차를 나눠먹고 발전기로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등 재밌는 시간을 보냅니다. 햄을 좋아하는 포뇨는 저녁으로 햄 토핑이 올라간 라면을 먹는데요. 햄을 본 포뇨는 눈이 초롱초롱해지며 기쁨을 감출 수 없는 표정으로 바뀌더니 뜨거운 햄을 손으로 잽싸게 잡아 입에 넣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라면을 먹다 포뇨는 금세 잠에 들고 마는데요. 리사는 그런 포뇨를 소파에 눕혀줍니다. 리사는 점점 물이 차오르는 밖을 보고는 요양원의 할머니들이 너무 걱정된다며 소스케에게 집과 포뇨를 맡기고 떠나려 합니다. 소스케는 자신과 포뇨도 데려가라며 같이 가자고 말하지만 리사는 언덕 위에 있는 우리 집이 다른 사람들의 등대가 되어줄 것이라며 집을 잘 지켜주라고 말합니다. 소스케는 포뇨 옆에 자리 잡아 잠을 청했고 그 모습을 후지모토가 엿보고 있었는데요. 파도를 타고 높이 올라가 언덕 위 소스케 집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뇨 동생들이 파도를 간지럽히며 방해했고 후지모토는 얼마 못 가 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1: 다음 날 아침 포뇨와 소스케는 일어나 보니 마을에 전부 홍수가 났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엄마를 걱정하는 소스케를 보고 포뇨는 마법을 사용해 소스케의 장난감 보트를 크게 만들어 리사를 함께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어제 엄마가 미리 싸둔 샌드위치와 스프를 야무지게 챙기고 배에 촛불을 붙여 마침내 바다로 향합니다. 둘은 바다를 지나며 바닷속 신기한 생물들도 구경하고 마을의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도 만나게 되는데요. 도움을 주려는 어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다시 엄마가 있는 요양원 쪽으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러다 아기와 엄마 아빠가 같이 탄 배를 만나게 되는데요. 포뇨는 아기에게 샌드위치와 스프를 모두 선물합니다. 아기 엄마는 아직 아기가 어려 못 먹는다며 자신이 먹고 아기에게 밥을 줘도 되냐고 묻고 포뇨는 수긍합니다.
0: 그렇게 길고 긴 항해 끝에 드디어 숲속에 도착하고 이어 엄마의 차 윗부분을 조금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트의 횃불이 꺼져 보트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소스케는 포뇨한테 마법으로 횃불을 켜보라고 하지만 포뇨는 잠들어 버리는데요. 하는 수 없이 소스케가 직접 보트를 밀면서 육지로 향합니다. 그때 마법이 풀리면서 보트는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 하는데 다행히도 소스케가 빠르게 육지로 이동하였고 마침내 리사의 차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차에 가보니 리사는 아무데도 없었고 소스케는 엄마를 계속 부르는데요. 어디에도 엄마가 보이지 않자 결국 오열합니다. 포뇨는 소스케를 위로해주면서 엄마를 같이 찾아보자며 함께 걸어가고 터널을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은 무사히 엄마를 찾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벼랑위의 포뇨의 줄거리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우리 민친구는 벼랑위의 포뇨 어떻게 보셨나요?
2: 제가 옛날에 포뇨를 봤을 때의 기억이 참 많이 왜곡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제 아니죠. 오늘 다시 한번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나 싶었는데 볼수록 약간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네? 옛날에는 소스케 포뇨 소스케 좋아 이런 거만 기억이 났는데 점점 포뇨가 진짜 금쪽이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 감성 지브리 감성이라고 하죠.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또 배경이 너무 예쁘고 사람들이 왜 지브리 영화를 좋아하는지 느껴지는 그런 감성적인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3: 그렇군요. 저도 포뇨를 거의 유치원 때 보고 지금 다시 보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아니면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잊혀져 버렸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그림체나 색감 같은 게 좀 더 지금 자란 성인으로서 보니까 좀 더 잘 보였고 그리고 스토리도 어렸을 때는 조금 기괴한 동물, 그 바닷속 생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그냥 아름다운 영화라고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봤을 때랑 되게 다른 점들이 많이 보이게 돼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봐도 되게 재밌는 영화였다. 무엇보다 눈이 너무 즐거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럼 저희는 이만 노래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벼랑위의 포뇨 주제곡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으로 컷 다시 찍겠습니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컷 다시 찍겠습니다는 영화의 줄거리를 넘어 비하인드 스토리, 숨은 의도 등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먼저 포뇨의 포스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한국판 포스터의 폰트는 미야자키 감독이 한국인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한글 제목의 메모를 받아서 직접 하나하나 보며 정성으로 쓴 폰트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해준 적이 없는 오직 한국 한정 필체인 것입니다.
1: 또한 포뇨를 아까 되게 오랜만에 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0: 그 포뇨의 영상의 그림체가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채색을 건물이나 지풀 이런 것들은 색연필로 칠한 듯이 선을 따지 않은 채 채색하였고 차량이나 인물 등은 깔끔하게 선을 따서 색칠을 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채색 방법으로 그려진 걸 보니까 매우 신기했습니다. 민증군 어땠나요?
2: 저도 애니메이션, 사람들은 다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무슨 사람이랑 자동차 이런 것들은. 근데 배경은 또 손으로 그린 듯한 그런 수채화 색연필 같은 느낌이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의 채가 다른데
0: 그걸 한 영화에 넣었다는 게 되게 독특한 기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서 막 캄브리아기, 데본기와 같은 고생들 이야기가 막 나와요. 주인공 소스케와 포뇨는 고작 5살짜리의 어린이로 나오는데 캄브리아기 대본기 같은 얘기를 해서 꽤나 놀랐거든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 그걸 배웠기 때문에 유치원생인 애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신기하고 또 내가 아는 거 나오네 하는 그런 반가움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헤일이 일고 나서 바닷물이 가득 찬 뒤에 바닷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막 고등어, 날치 이런 생선들이 아니라 무슨 되게 좀 옛날에 고생대, 중생대 시대에 나올 법한 그런 엄청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애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번뜩 생각나면서 아 그러면은 캄브리아기 대본기 얘기를 한 게 그 고생대 생물들을 그때 그려 넣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포뇨랑 소스케가 막 지나가면서 쟤는 보를리올레피스야 막 진노링쿠스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생물들이거든요. 전 고생대 때 아는 생물이라고는 삼엽충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무슨 막 보를리올레피스? 진노링쿠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민친구?
2: 들어본 적 없긴 하죠. 그런 오래된 고생대 생물을 제가 찾아보지 않으니까.
0: 아니, 그 약간 어린애들이 한때 막 공룡 이름이나 뭐 자동차 이름을 웬만한 어른들보다 더 잘 외울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2: 그렇죠. 공룡 박사 시기.
0: 공룡 박사 시기를 소스케는 약간 고생대 박사 시기가 온 게 아닐까.
2: 포뇨 아빠가 캄브리아기 대본기의 바다로 만들겠다. 바다의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인간을 싫어하고 인간이 뭔가 환경을 망치고 이러니까 뭔가 인간을 없애야겠다. 막 이런 느낌으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뇨가 그런 걸 들으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스케는
0: 소스케는 그냥 찐 덕후, 광기.
2: 광기.
0: 광기 덕후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봤을 때 조금 그 후지모토가 좀 무섭게 느껴졌던 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환경을 파괴하고 바다를 더럽히고 이래서 인간을 싫어하게 되었는데 그런 인간이 되고 싶다고 포뇨가 얘기를 하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내 딸이 그렇게 막 세상을 더럽히고 병들게 만드는 인간이 되게 놔둘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뭐 집에 다시 데려오고 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사실 영화를 보면은 어린이의 입장에서 후지모토가 막 선하게 이쁘게 생긴 아빠는 아니에요. 되게 조금 마법사 같고 조금 피폐하고 좀 그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좀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보니까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이 진짜 잘 보이긴 하더라고요.
2: 맞아요. 그 후지모토는 인간이길 포기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런 약간 인간 혐오를 느끼고 근데 포뇨가 자기는 인간이 되겠다고 하니까 억장 와르르
0: 와르르 멘션 된 거죠. 그리고 특히나 포뇨가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한 이유가
2: 남자 때문에.
0: 그냥 자기가 처음 본 다섯 살 남자애가 마음에 들어서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이제 현실로 빠방 돌아와서 본다면, 다섯 살짜리 애가 어린이집 가더니 나 친구 누구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 아빠 억장을 이러지.
2: 지금 결혼할 거야가 아니라 동거할 거야, 같이 살 거야 이랬는데, 아니 포뇨는 이제 뭐 소스케가 뭐 어떻게 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0: 맞아요. 이게 포뇨의 원래 본명이 그 브릴휠트예요.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브릴휠트가 사실 실제 북유럽 신화 속에 존재하는 인물인데, 신화 속의 브릴휠트 또한 포뇨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오딘과 마찰이 있는 인물로 나와요. 오딘은 딸에게 벌로 잠에 들게 하고 그녀를 깨운 남자와 결혼하도록 그런 마법을 걸어놓는데, 이를 봤을 때 포뇨와 약간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포뇨가 사랑에 빠지고 인간이 되려면 포뇨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는 인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포뇨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포뇨가 인간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절당하게 되면 포뇨는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포뇨가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뇨를 지키려고, 왜냐면 너무 급진적인 관계잖아요. 포뇨와 소스케의 관계가 너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빠가 좀 더 조심스럽게 소스케를 막 관찰하고 계속 지켜보고 엿보고 포뇨를 다시 막 뺏어가려고 하고 그랬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2: 그럴만해요. 저희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를 유치원 때 앨범 보면 뽀뽀한 애들이랑 결혼하고 사귀고 그러진 않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평생 포뇨를 사랑해줄 만한 남자인가 과연? 이런 걸로 소스케를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다시 보이는 후지모토의 딸바보 모먼트들을 영화에서 잘 볼 수 있는데, 그 브릴휠트라는 이름이 있지만 브릴휠트라고 부르니까 포뇨가 나 브릴휠트 아니다, 나 포뇨다, 포뇨로 불러달라 하니까 아빠가 매우 당황하거든요. 포뇨? 이러면서 당황하더니 그 다음 장면부터는 포뇨라고 불러줘요. 그렇게 딸의 요구를 단번에 들어주고, 또한 포뇨가 소스케에게 가겠다고 탈출을 하면서 아빠가 몇십 년, 수백 년을 모으던 생명의 물을 모조리 바다에 풀어버리게 돼요.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금쪽이 행동

0: 최초자님 됐어요 이러면서 출근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약간 그 장면에서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때는 아직 딸버블 모먼트가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막 제초제를 뿌리는 듯한 모습을 하면서 포뇨를 양동이 잡아서 그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기로 한 소스케를 막 지켜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너무 포뇨가 걱정돼서 포뇨를 보려고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왔는데 그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쵸? 그래서 그 제초제 뿌리는 거기에 물을 담아서 물을 계속 자기한테 공급을 하면서 육지에서 그런 포뇨를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리고 약간 신형만
0: 신형만?
1: 그 짱구의 신형만의 목소리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0: 목소리가 오, 그랬나?
1: 제가 느끼기엔 약간 신형만 느낌 목소리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0: 성우가 같나? 그거는 잘 모르겠네.
1: 저도요. 근데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왠지 모르게 좀 신형만은 약간 그런 미남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친근 아빠 느낌이고 근데 지금 포뇨 아빠는 제가 봤을 땐 잘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뭐지? 약간 인지부조화 오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포뇨가 극 중에서 되게 잠이 많은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라면 먹다가도 자고 배에서 항해하다가도 자고 근데 이게 그냥 열심히 마법을 쓰느라 힘을 다해서 잠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 그거를 아빠가 재웠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아빠가 어떻게 재우죠?
0: 그러니까 재웠다기보다는 잘 때 포뇨의 힘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자면은 포뇨가 힘을 못 쓰니까. 근데 포뇨는 아빠가 뭐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모아온 그 우물에 있던 것을 다 힘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함부로 포뇨에게 덤벼었다가는 특히나 5살짜리인 포뇨가 힘을 얻었으면은 얘는 잘 모른 채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애가 잠들었을 때 그 힘이 그러니까 무력화됐을 때 힘을 없애거나 아니면 포뇨를 다시 데려가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이 있더라고요. 이 근거로 그 배를 타고 그 리사의 차를 찾으러 갔을 때 갑자기 그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배가 엄청 작아지려고 하고 소스케가 놀래가지고 막 육지 쪽으로 잠든 포뇨랑 배를 막 끌고 가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거기서 그 배는 포뇨가 마법으로 크게 만들었지만 그 소스케가 쓴 모자랑 소스케의 망원경 또한 작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포뇨가 잠들어서 포뇨의 마법이 무력화된 거라면은 그게 작아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힘을 쓴 거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브리는 항상 이렇게 수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게 늘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해석들을 들어보면서 되게 흥미롭고 더 이렇게 호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1: 저는 그 이 영화에서 이렇게 숨은 내용을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지브리는.
0: 네.
1: 그래서 가장 제일 놀랐던 건 그 포뇨의 엄마가 아귀라면서요.
0: 네, 약간 심해요? 그런 걸로 나오죠.
1: 그래서 아기의 특성이 무슨 암컷 한 마리의 남편이 여러 명인 것처럼 포뇨의 엄마도 그 포뇨 그 후지모토 말고 다른 남편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0: 그래서 그랬나? 약간 포뇨의 엄마는 약간 신? 어떤 약간 바다의 신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포뇨를 너무 막 걱정해서 그러다가 포뇨가 물거품이 돼버리면 어떡하냐라고 말했을 때 엄마가 우리 모두가 물거품에서부터 오게 됐다. 그 다시 물거품으로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건네주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신이 말하듯이 말을 하지만 포뇨의 엄마가 말하듯이 말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1: 맞아요.
0: 엄마였다면 자기의 딸이 물거품이 된다는데 괜찮아요 할 엄마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되게 모성애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반면 아빠의 부성애가 아주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빠가 좀

0: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아기도 막 엄청 아이들도 엄청 포뇨와
1: 포뇨 동생들도 엄청 많고
0: 맞아요. 그리고 막 아내가 온다고 막 준비를 막
1: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 소스케의 엄마 리사 씨도 그 남편인 소스케의 아빠가 배의 선장이어가지고 자주 집에 못 오는데 오늘 아빠 오는 날인 거 알지? 하면서 막 저녁을 막 맛있는 걸 해주려고 하고 아빠가 오늘 못 갈 것 같다 미안하다 하니까 바보 바보 막 이러면서 되게 실망을 엄청 표현하고 이런 모습이 약간 부부간의 사랑을 잘 담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조금 좋게 보였다. 가족 원래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화목한 가정을 보는 것 같았다. 근데 포뇨의 가족은 조금 입장이 좀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포뇨 이런 지브리 작품들이 진짜 해석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어릴 때 봤을 때와 크고 나서 다시 볼 때의 그 시선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0: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짱구나 졸리를 보면 아 나중에 커서 보면 고일동이랑 신형만이 불쌍하게 보인다 이런 느낌인 것처럼 아 포뇨의 아빠가 점점 심장이 이해가 되고 아 포뇨한테 계속 금쪽이라고 하게 되고
1: 맞아 맞아. 그리고 걔네들을 유치원생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 약간 좀 더 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로 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유치원생은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근데 또 그래서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쓸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사실 그 막 쓰나미가 일만큼 큰 파도가 사실은 포뇨의 동생들이었다라는 그런 연출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원생 어린 아이들에서 나올 법한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그 소스케 입장에서 많이 표현된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굉장히 영화에 쓰는 어떤 그런 테마 같은 게 좀 저는 두드러지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전쟁을 싫어하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걸 많이 쓴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막 쓸데없는 거고 전쟁은 그냥 파괴 행위이며 그 전쟁의 원인은 탐욕과 광기에 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과 터전이 파괴되고 그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생태주의, 막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좋은 삶이다. 결코 인간은 자연을 뛰어넘을 수 없고 인간이 행하는 그런 파괴 행위들은 자연을 영원히 끝낼 것 같지만 자연이 더 크게 성장해서 자연 속에 파묻히게 되고 이런 질서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인간은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을 뿐이다. 이런 식의 입장, 이런 식의 그런 메시지를 항상 영화에 담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되게 좀더 호감인 것 같아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약간 그냥 단순히 영화를 만든다라는 것보다 그 안에 든 메시지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좀 더 영화가 좀 난해해지는 것도 있기는 한데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조금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만드는 작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브리의 OST로 제일 많이 곡을 쓴 작곡가 히사이시죠. 히사이시죠도 진짜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엄청난 작곡가로 유명한 거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브리 하면은 그런 어떤 색감과 따뜻한 그림체도 있지만 이 노래도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히사이시죠의 그런 지브리 OST들이 정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대단하다.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음악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0: 맞아요. 그 히사이시조를 노래를 주제로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 공연도 많고
1: 맞아요.
0: 그래서
1: 그리고 또한 히사이시조가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지만 지휘 역할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피아노 연주하면서 지휘도 하고 이렇게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 장면도 많이 보이는데 사실 히사이시조는 피아노 연주에 별로 자신이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히사이시조는 엄청난 또 피아노 연주자시거든요. 피아노 치는 거 보면은 피아니스트만큼 피아노를 치세요. 근데도 연주에 별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콘서트가 있으면 막 매일 10시간 이상 막 연습에 몰입한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천재성은 노력과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저희는 그럼 이만 떠들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오션뷰와 See You Again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다음으로 액션 오늘의 상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코너는 한마디로 TMI를 남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화와 관련이 있는 상식들을 마구마구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민 친구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1: 미야자키 하야오의 감독의 영화 벼랑의 포녀는 디지털 그래픽 대신 순수하게 연필로 그린 그림 셀화를 그대화하여 제작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브리 감성이 잘 보이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스튜디오 지브리의 이전 작품과 비교해보면 그 규모를 실감할 수 있는데 마녀 매달부 키키는 약 7만 장,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약 11만 장의 셀화를 사용한 반면 이번 영화인 벼랑의 포뇨는 무려 17만 장에 달하는 셀화를 오직 연필로만 그려 바다의 역동성과 포뇨의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셀화는 정통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의 핵심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애니메이션의 시각적 언어를 정의하는 기술인데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여러 층의 투명한 필름을 겹쳐 하나의 장면을 완성하는 정교한 작업입니다. 이 셀화의 셀은 셀룰로이드의 약자인데 과거에 투명한 셀룰로이드 필름을 사용했지만 내구성 때문에 요즘에는 투명한 아세테이트 필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 애니메이션의 원리는 배경과 움직이는 피사체를 분리하는 데 있는데요. 배경 레이어는 정지된 그림으로 종이나 보드지, 수채화나 포스터 컬러로 세밀하게 그리고 셀 레이어는 캐릭터나 움직여야 하는 사물을 투명한 필름에 그려서 입체감을 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뇨에서는 뒤에 배경은 완전 수채화 색연필로 그린 듯한 느낌이고 또 자동차나 이렇게 인물들은 다른 그림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포뇨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17만 장이라는 그 여러 장의 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애니메이터들이 수만 번의 연필질과 붓질을 반복해서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데 아주 미세한 선과 떨림으로 진짜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게 셀화가 수정이 매우 어렵고 필름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레이어를 구성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 움직임을 표현할지에 대한 고도의 기획력이 필요한데 스튜디오 지브리가 디지털 시대에도 연필질감과 셀화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주는 이런 정서적인 울림이 관객한테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셀화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애니메이터가 손끝으로 시간의 흐름을 그려내는 예술적 철학이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만 장의 그림이 한 장씩 연결되어 바다 위에 달리는 포뇨가 되었듯이 셀라는 그 한 장 한 장에 담긴 노동시간이 모여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또 이런 셀화를 이용한 애니메이션도 좋아하지만 스톱모션의 방식을 가진 영화도 좋아하는데요. 저는 약간 이런 스톱모션을 방식으로 찍은 영화를 생각해보자면 제가 좋아하는 코랄라인이라는 영화랑 그리고 유령신부 그리고 크리스마스 양모 이 세 가지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이 스톱모션은 실제 존재하는 물체나 인형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한 프레임을 촬영하고 이를 연속적으로 붙여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애니메이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움직이지 않은 대상을 시간의 흐름을 부여하여 생명을 불어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초당 24프레임, 그러니까 1초에 24장의 사진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24번을 다르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 스톱모션의 종류에는 약간 클레이 애니메이션, 그리고 인형 애니메이션, 뭐 오브젝트 컷아웃 애니메이션 이렇게 있는데 클레이는 찰흙으로 찰흙을 재료로 하는데 저희가 많이 본 윌리스와 그로밋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찰흙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형태를 빚을 수 있어서 역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인형 애니메이션은 관절이 있는 인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코랄라인, 유령신부, 크리스마스 악몽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인형 내부의 금속뼈가 이렇게 견고하게 움직여서 그런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고, 컷 오브즈 애니메이션은 일상적인 사물이나 종이로 오류 붙여서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옛날 스톱모션 영상이 꽤나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0: 그쵸.
1: 그 종이 해가지고 막 냠냠냠냠 이렇게 조금씩 한 가지씩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영상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런 게 오브제 컷아웃 애니메이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시간과 정교한 수작업이 뒷받침되어야하기 때문에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그 자체의 하나의 장인 정신의 결정체라고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셀화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0: 네.
1: 수작업으로 장인 정신으로 해야 된다는 점이.
0: 저는 사실 셀화랑 스톱모션 촬영이 크게 어떤 점이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차이점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1: 뭔가 셀화는 그림을 그려서 그 배경이 있고 그 레이어를 바꿔가지고 아스튼판에 있는,
0: 아 그러니까 배경은 놔두고 위에 움직이는 인물들의 모습만 따로 레이어를 구한 뒤 그 인물들만 조금씩 바꾸면서 촬영하는 게 셀화라는 거죠?
1: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식이 셀화고, 그 스톱모션은 진짜 손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찍고 이만큼 움직이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해가지고 그 1초에 24개의 프레임을 한 번에 연결하는 완전 수작업이죠. 근데 이거는 그린다는 것보단 움직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죠.
0: 아,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수작업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상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맛도 있는데, 이게 1초에 24장이면은 내가 열심히 24장을 그렸는데 1초의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는 결과를 보면서 이 막 영화 막 1시간, 2시간짜리의 영상을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 1초에 24장을 그리다가 그 뒤에 3초를 잊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 뒤에 3초 동안 어떤 장면이 이어붙어 와야 되는지 그런 걸 까먹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기획, 각본, 그림, 채색 막 이런 것도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스토리보드가 그려진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정말 영화와 그대로 한 장면 장면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스토리보드를 자기가 직접 다 짜고 그걸 또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영화로 만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 룸피디는 셀화 애니메이션이랑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중에 어떤 게 더 자신의 취향인 것 같나요?
0: 일단은 저는 사실 셀화랑 스톱모션의 기법을 나누기보다, 사실 셀화랑 스톱모션 기법으로 촬영을 따로 했다고 해도 저는 그 차이점을 잘 못 느끼거든요. 영상으로 후루룩 넘어가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그림체나 색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서는 아무래도 그림으로 그리는 셀화가 좀 더 잘 표현되지 않을까. 왜냐면 스톱모션으로 촬영한 것 중에 특히나 클레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클레이로 직접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찍는데, 제가 그 클레이로 만드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촬영하는 또 메이킹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약간 어둡고 그렇던데? 조명을 좀 더 잘 쓰냐 못 쓰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그냥 이 포뇨의 색감이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셀화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1: 저는 약간 그런 스톱모션이 2D도 있지만 요즘에 3D 스톱모션이 많잖아요. 그로밋이나 뭐 스코넬라인 뭐 이런 게 진짜 약간 이어지는 듯하지만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에서 봤을 때 그것도 볼만한 그런 특징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0: 또 하나의 재미 요소이군요.
1: 맞아요. 또 그로밋도 제가 좋아하는데 그 클레이의 움직임이 참 신기하거든요.
0: 맞아요. 그로밋 그 무슨 쇼넨십? 걔네들도 클레이 아닌가?
1: 아무튼 저는 그로밋에서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달치즈인가?
0: 달치즈?
1: 무슨 치즈를 먹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막그 클레이의 질감이 너무
0: 맛있어 보이나요?
1: 너무 재밌어요.
0: 그저 어렸을 때 봤던 카펠리토라는 DVD 만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은 어디서도 잘못 보기는 하는데 막 코에 클레이 점토를 붙이고 다니는 버섯 친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코를 두번 누르면서 오이 오이 하면은 버섯 머리의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오이 오이 해가지고 머리를 막 우산으로 바꾸고 이러는데 그것도 클레이 스톱모션 영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저는 그런 그 스톱모션에 3D 스톱모션에 미에 좀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0: 아, 3D 스톱모션의 기법이 더 마음에 든다.
1: 그쵸.
0: 아, 그렇군요. 근데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이런 스톱모션 또는 셀화의 애니메이션의 차이점도 좀더 궁금해지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좀 궁금해졌어.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오늘의 영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필름을 붙여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1: 안녕.

0: 네.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술을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무슨 술을 원하시나요? 저에게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소주, 국물에 소주 한잔 좋죠. 맥주, 시원합니다. 막걸리, 등산 후에 먹는 막걸리가 최고죠. 그리고 또 와인, 와인도 맛있습니다. 그 종류가 많고 참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은 365일 전통주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시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전주에서 작은 전통주 전문점 운영하고 있는 전통주 소믈리에 손지수라고 합니다.
0: 네, 전통주 소믈리에 손지수님 반갑습니다. 저희 그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박수로. 하나, 둘, 셋. 우! 네, 좋습니다. 365일 전통주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네, 어떤 점에서는 적절한 표현이었고, 또
0: 네.
1: 이제 어떤 점에 대해서는 약간 너무 과분한 표현일
0: 아니,
1: 수도 있다고
0: 365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1: 뭐 이제
0: 하루 정도는 빼야
1: 생각은, 네, 그쵸, 이제.
0: 하나?
1: 생각은 하는 편이죠. 생각은 이제 하는 편인데, 이제 그것만 몰두하는 게또 아니기 때문에, 약간.
0: 알겠습니다. 왜 손지수님을 어떻게 섭외하게 되었느냐?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가족들과 그 한옥마을 산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 1회씩은 나가요. 휴일에. 그래서 이쪽 길도 가보자, 저쪽 길도 가보자 하는데, 웨딩의 거리라고 하죠. 지금도 웨딩의 거리라고
1: 네,
0: 하나요?
1: 그쵸. 이제 웨딩의 거리 아니면 이제 요새는 외리단길이라고, 이제
0: 아,
1: 무슨 리단길에. 네,
0: 백리단길,
1: 맞아요.
0: 어차피 외리단길?
1: 네.
0: 아, 그렇군요. 아, 독특한 이름의 네 글자, 사자성어 같은 그걸 보고 딱 봤더니 전통주 또 바인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전주하면 또 한옥마을이고 한옥마을 하면 전통인데 전통주? 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전화를 막 드렸죠. 그랬더니 또 감사하게도 손지수님이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죠.
0: 네. 근데 외리단길에 있는 전통주바 하면은 전주 시민 웬만한 분들 다 아시지 않나요?
1: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아직.
0: 외리단길에 전통주바가 다른 곳이 또 있습니까?
1: 아니요. 저희밖에 없기는 할 거예요.
0: 외리단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간접 홍보.
1: 네.
0: 자, 라디오 방송 처음이시죠?
1: 네, 처음이에요.
0: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에 와보시니 좀 어떠세요? 분위기랑?
1: 그냥 편한 분위기? 생각했던 것보다는.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긴장을 풀겸 간단한 질문 여쭤볼게요. 우리는 전주인, 맞습니까? 전주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이제 6년 정도 됐어요.
0: 그럼 고향이 이곳이 아니라는 말씀?
1: 애매하긴 한데,
0: 네.
1: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전주를 살았다가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0: 유학?
1: 네네, 보통은 이제 해외랑 서울만 왔다 갔다 해서 전주는 잘 몰라요.
0: 아니, 뭐 해외로 유학을 갔다 오셨단 말씀이세요?
1: 네.
0: 어느 나라인지 혹시?
1: 필리핀도 갔다 오고,
0: 네.
1: 이제 미국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0: 그죠. 공부를 위해서.
1: 네.
0: 그리고 서울에도 사시다가 이제 전주로 오셔서
1: 네,
0: 거주한 지 6년.
1: 맞아요. 네,
0: 그럼
1: 맞아요.
0: 앞으로 계속 전주인으로 사시는 거죠?
1: 일단은 아직까지는.
0: 아, 또 다른 계획이 또 있으실 수?
1: 네, 그쵸.
0: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주 6년 거주하고 계시는데, 전주에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다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어딜 가도 가까워요.
0: 작은 도시다.
1: 네, 러시 뭐 그런 게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그런
0: 맞아.
1: 게 좋아요.
0: 서울에 또 사시다가 오셨으면,
1: 네.
0: 그큰 도시에 비하면은 작잖아요.
1: 그쵸.
0: 그만큼 또, 어딜 가나, 뭐, 한 시간도 안 걸려.
1: 맞아요.
0: 전주 끝에서 끝까지.
1: 맞아요.
0: 편하긴 해요, 그죠?
1: 네, 맞아요.
0: 큰게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1: 그쵸.
0: 작지만 있을 건다 있는 전주.
1: 맞아요.
0: 그런 좀 이동의 편리함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럼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뉴스가 있어서 뉴스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 풍과 함께 우리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에서는 전국 각지의 우리 술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은 캐스터.
3: 네, 저는 지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전국 각지의 우수한 전통주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술을 직접 맛보고 또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우리술 대축제는 해마다 2만여 명이 찾는 대표적인 우리술 행사입니다. 소비자에게 우리술의 다양성과 가치를 알리고 산업을 지속 육성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는데요. 올해는 전국 122개 제조업체가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습니다. 축제에선 우리 전통술을 직접 시음, 체험, 또 구매하면서 이 전통주의 매력에 푹 빠져볼 수 있는데요. 우리술 빚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즐기면서 우리술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한정판 우리술을 구매할 수 있는 우리술 경매쇼가 열리는데요. 주류 전문가들이 국내외 주류 시장의 흐름을 공유하고 우리술 산업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과 상담도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일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맑은 향과 깊은 맛, 또 온기까지 담긴 우리 전통주 맛보면서 이색축제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대담뉴스TV 김기은입니다.
0: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손지수님은 전주 시민이자 전통주바를 운영하시면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전통주 관련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보고 손지수님이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여러 개의 질문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1: 네, 어렵진 않았어요. 평상시에 많이 듣는 질문들이 대부분이라.
0: 아, 다행입니다.
1: 네.
0: 네,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다는 말씀. 99.9%.
1: 네.
0: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전통주를 시작하다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전통주 전문바 왜 시작하셨는지 그 계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1: 이거는 진짜 평소에도 손님분들도 많이 여쭤보는 질문이라서 이제 제가 원래는 이런 전통주 관련 쪽에서 아예 일을 한 적도 없었고 저도 이제 일반인과 다르지 않게 전통주가 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바, 펍 아니면은 이제 맥주 관련 쪽 이제 술 관련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0: 전통주와 상관없는
1: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술 쪽에 관심을 가졌고 네. 나중에 내가 창업을 하더라도 가게를 차리더라도 이제 그런 이제 술 관련 업종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저도 진짜 우연치 않게 전통주 쪽에 입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맛보게 되었는데
0: 네네.
1: 그래서 너무 괜찮고 가격대도 나쁘지 않고 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는 전통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
0: 네네.
1: 다른 이제 해외 기타 다른 술들과 비교될 만큼의 가지수를 가지고 있었고 다양성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소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전문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0: 아니 저는 이제 전통주 바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좀 이제 되시는 분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편견.
1: 아, 네네.
0: 있었거든요. 혹시 몇 아니면 몇 반이세요?
1: 저 이제 92년도.
0: 92년도? 그럼 3학년 몇 반 정도 되시는 건가요?
1: 지금 5반 정도 될 거예요. 아마.
0: 아, 그래? 아마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젊은 청년이신데 그런 전통주빠를 하신 것도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른 술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뭐 맥주랄지 뭐 그런
1: 네 이제 위스키나
0: 위스키나 그런 쪽 하시다가 창업 아이템을 좀 차별화로 가져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으셨던 거네요.
1: 네.
0: 전통주로 하신다는
1: 맞아요.
0: 것은 그리고 저희가 생각만 하지 실천하는 게 또 어려운 게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뭐 창업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뭐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하지만 그걸 실천하는 건 쉽지 않은데 전통주 바를 실제로 오픈하셨고 지금 한 5년 넘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0: 그렇게 해오고 계시는데 평소에 그런 실천력이 좀 있으셨어요? 내가 말한 것은 나는 뭐 실천한다, 행동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러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해야지 하고 하는 경우가 조금 많기도 하고.
0: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 전주는 여기저기 막걸리 주점이 많은 데가 또 전주잖아요.
1: 그렇죠.
0: 한상 차림 막 그런 안주도 뭐 유명하고.
1: 맞아요.
0: 그런 전주에서 전통주로 승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뭐 확신이 있었나요?
1: 확신은 없었는데 네. 안 망할 거라는 이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할 거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네네. 안 망할 거라는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0: 이야, 뭔가 이게 색다른 접근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창업이나 장사들 다 시작하실 때 네. 아, 돈 벌 수 있겠다. 여기서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다들 하시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망하진 않을 것이다.
1: 네네.
0: 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신감 아닐까요?
1: 그렇죠. 이제 하도 오래 이런 이제 술 일에 이런 관련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0: 네네.
1: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안 망할 자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지금은 전통주바를 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는 이제 여러 종류의 뭐 맥주랄지 뭐 위스키랄지
1: 네네.
0: 그런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아, 시스템을 아니까.
1: 네, 만약에 몰랐으면 저도 이제 어려웠을 텐데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는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아, 경험 없이는 약간 힘들죠.
0: 저희들 요즘 이제 뭐 경기도 어렵습니다만 직장인들 퇴직하고 전혀 퇴직하고 나서 되게 그 퇴직금으로 치킨집이랄지
1: 아, 그렇죠. 원래
0: 뭐 이렇게
1: 이제.
0: 가맥집이랄지 좀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전혀 그런 쪽 경험이 없으시다가 창업을 그쪽으로 하시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다가 몇 달 안 가서 이제 문 닫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좀 제법 계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제 경험이 있어야지 조금 이제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대처하기가 쉬우니까 대처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0: 네네.
1: 이제 계속 운영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럼 사회인으로 사회에 나오셔서 그 다른 일을 하시는 거 없이 이제 주류 관련된 쪽을 먼저 이제 시작하신 건가요?
1: 아니요. 사실 회사도 한 1년 정도 다녔어요.
0: 아.
1: 저랑 안 맞더라고요.
0: 아, 그럼 회사가 또 어떤 회사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1: 이제 그냥 이제 약간 작은 회사였는데 이제 제가 해외 마케팅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했었는데
0: 네.
1: 뭐 나름 잘 성과도 잘 나오고 했는데 저랑은 안 맞았어요.
0: 그래서 이제 주류 관련된 쪽이 일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신 거군요.
1: 네, 맞아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여쭤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막걸리집이 전주에는 많은데 막걸리 말고 좀 더 다양한 전통주가 많다. 우리 한국에는. 그래서 만약 전통주를 좀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뭐 이런 좀 계산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막걸리 외에도.
1: 그렇죠. 막걸리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통주에는.
0: 그렇죠. 예. 네. 전통주바 계획 또는 오픈 이제 하셨을 때 주변 반응.
1: 네.
0: 예를 들어 이제 전통주? 그 올드하지 않아라는 이제 반응을 보인 분도 계셨을 것 같고.
1: 맞아요.
0: 아, 술하면 소주하고 맥주지 무슨 전통주야 이런 분도 계셨을 것 같아서 혹시 이제 그 반응 어떠셨어요? 주변의 반응?
1: 거의 대부분은 다 말렸죠.
0: 안 될 거라고?
1: 네. 이제 제가 오픈했을 당시가 21년도인데
0: 그때 코로나.
1: 네네 맞아요. 코로나 아이고, 한참 아이고. 시기였고
0: 네.
1: 그리고 전통주 이런 전문점이라는 것도 서울에 한 5군데, 6군데밖에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0: 네네.
1: 걱정들이 엄청 많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또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은
0: 네네.
1: 아 하면 될 거라고
0: 아.
1: 너는 어쨌든 될긴 될 거니까 해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더 많았어서 그래서 뭐 사실 응원 안 해줬어도 했을 것 같긴 한데
0: 하고 그래도 해야만 한 성격
1: 네네, 네네, 이제 그래도 이제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해야지 하고 그냥 진짜 한 것 같아요.
0: 아 걱정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1: 네.
0: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울에도 전통주바가 오픈할 당시, 전주에 오픈했을 당시 서울에도 전통주바가 그렇게 없었어요? 큰 도시인데도?
1: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 이제 전문으로 다루는 데는 진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처음에 어려웠던 게, 이제 약간 모티브를 삼을 만한 가게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게 초반에는 그것만 조금 어려웠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진짜 거의 독학으로 다 해온 거라.
0: 21년이면은 참 얼마 5년 전이잖아요.
1: 그쵸.
0: 근데 그 대도시인 서울에도 전통주 바라고 할 만한 데가 적었다. 그만큼 우리 시민 국민들에게 전통주가 좀 친근하지 않다 아니면 덜 알려졌다 뭐 그런 분위기였던 거겠죠.
1: 네, 그쵸. 아직도 약간 생소한 주종 중에 하나죠.
0: 자,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위치한 곳에 계속 계시잖아요.
1: 네, 맞아요.
0: 외리단길,
1: 네.
0: 옛날 웨딩의 거리, 가장 오래된 매장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그
0: 맞습니까?
1: 골목에서는, 제가 있는 골목에서는 제이 매장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0: 5년 동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네. 아니, 뭐, 엄청 잘 된다기보다는, 뭐, 그래도 적자는 안 난다?
0: 망하진 않는다.
1: 네네, 맞아요, 진짜요.
0: 앞서 말씀하신 대로
1: 네.
0: 망하진 않는다. 아니, 왜냐면 하루 다르게 요즘 공실이 많이 보여서 여기저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1: 맞아요.
0: 하루 다르게 막 늘어나잖아요. 그런데도 5년 동안 그 같은 골목에서 가장 오래된 매장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여쭤봐도 되려나 모르겠네. 5년 동안 잘 유지되고 계셨다 함은 수입 면에서도 안정적이다? 어떻게 보세요?
1: 네, 항상 평균은 나오는 것 같아요.
0: 아, 평균은 나온다. 지금 혼자 일하세요? 아니면 종업원들 같이 계세요?
1: 이제 아르바이트가 있기는 하고요.
0: 네.
1: 이제 주방은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0: 아, 네.
1: 네네.
0: 그럼 인건비랑 재료비 떼고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은 괜찮다. 아, 좋네요. 네,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1부의 마지막 주제 한번 여쭤볼게요. 전통주바 첫 방문하는 손님, 반응 참 어떤지 궁금하네요. 첫 방문.
1: 거의 이제 두 가지로 약간 나뉘는데, 전통주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0: 네.
1: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전통주가 막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하시는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0: 네네.
1: 이제 저희가 다루는 종류가 조금 많아요, 저희가.
0: 200여 가지라는
1: 네,
0: 소문이
1: 200여
0: 있습니다.
1: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다루는 데가 전국으로 따져도 몇 군데 없기 때문에,
0: 와우,
1: 어느 정도
0: 와우.
1: 아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이술이 여기 왜 있어?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구하기 힘든 것도 제가 많이 구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0: 네네.
1: 이제 그렇게, 어쨌든 놀라는 반응은 두 가지인데, 조금 색다른 반응으로 놀라시죠.
0: 네,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잠깐 스몰 토크 나눴을 때도 그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영화제, 전주 영화제 유명하잖아요.
1: 그렇죠.
0: 영화제 때도 많은 손님이 오신다던데.
1: 네. 영화제 때는 저희가 이제 밤 9시가 되면은
0: 네.
1: 일반 손님을 못 봤습니다.
0: 영화
1: 네.
0: 관계자분들.
1: 관계자분들 스케줄 끝나고 오시는 시간이라 이제 그분들이 예약을 안 하고 그냥 워크인으로 무조건 오시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이제 너무 큰 단체로 오실 경우에는 미리 전화 주시기도 하는데
0: 네네.
1: 보통은 이제 워크인으로 거의 다 오셔서 테이블 확보가 필요해서 그래서 정영화제 때는 일주일 정도는
0: 아이고, 아이고.
1: 9시 이후에는
0: 가장
1: 일반인
0: 피크타임.
1: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오신 일반 손님들이 계시는 상태에서 테이블 확보를 또 해야
0: 오,
1: 되니까는
0: 예.
1: 그래서 이제 9시부터는 일반인 분들을 못 봤죠.
0: 아, 그만큼 알려지고 유명하고 인정받으셨다는 말씀 있잖아요.
1: 어떻게 감사하게 이제 관계자분들이 워낙 좋아해 주셔서 이제
0: 네네.
1: 그렇게 된 거라.
0: 아니, 제가 알기로 영화 관계자분들, 영화에 종사하는 분들의 입맛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찾는 전통주 바다라고 하면 이미 검증된 곳이다.
1: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거죠.
0: 외리단길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와 전통주가 왠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네, 많이들 좋아하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가게 분위기 자체도 조금 조용한 분위기여서 이제
0: 네네.
1: 술을 이제 보통 이제 전통주 같은 경우도 약간
4: 어쨌든 가격대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맛 자체도 벌컥벌컥 마셔서 막 이렇게 하는 소비가 아니라 음미하면서 마시는 소비라고 해야 되나?
0: 와인같이?
4: 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술 드시면서 대화하기에 좋으셔서 방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아닐까.
0: 네. 그러니까 전통주 바라고 해서 저도 지나가면서 얼핏 보니까는 실내 인테리어가 이제 예전 뭐 올드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4: 어, 네, 맞아요. 이제 약간 모던한데 조명이랑 이런 거는 한지를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꾸며놨어요.
0: 네, 직접 가서 한번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인터넷에 네네. 많이 후기 올려놨더라고요. 거기에도 이제 사진 찍은 거 많이 올려두셨던데 뭐 실내 인테리어 봐야 아는 거니까 한번 검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200여 종류나 되는 전통주를 취급하고 계시는데 지금 처음 가는 분들은 이거 종류 모르니까 지수님께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좀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죠?
4: 어, 네.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 이제 또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술 코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0: 전통주, 술 코스?
4: 전통주를 코스로 드실 수 있습니다.
0: 아,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요?
4: 어, 이제 세트가 샘플러 같은 느낌은 아니고, 진짜 약간 오마카세나? 이제 그런 느낌으로 술 따라드리면서 하나씩 이 술에 대해 설명드리는 코스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많이 방문해주세요.
0: 오, 한잔 한잔 이제 여러, 네. 여러 전통주를 드셔볼 수 있게끔.
4: 맞아요.
0: 아, 재미있는 곳이네요.
4: 네, 재미 요소를 추가한 거죠.
0: 네네. 아니, 그니까 갔는데 뭐 한두 가지 뭐, 이렇게 한두 병, 그니까, 병으로 먹으면 부담될 경우에
4: 맞아요.
0: 잔으로 이것 이 술도 먹고 싶고 저 술도 먹고 싶고 잔술로 먹으면 좀 부담이 덜하니까
4: 맞아요.
0: 아 그런 걸 좀 괜찮네요.
4: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경우도 많죠.
0: 네 그럼 일부 주제 마무리하면서 전통주 소믈리에가 원래 있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격? 직업? 뭐라고 해야 되나요?
4: 아니요. 이제 이게 국가 자격증은 사실 아니에요. 이제 소믈리에라는 자격증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자격증으로 운영하는 건 없고 다 네네. 사기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사실 소믈리에라는 말 자체가 외국어인데 전통주랑 또 붙여서 사용하기에는 약간 어감이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에는 소믈리에라는 단어가 적합하기 때문에
0: 그렇죠.
4: 이제 그거를 사용한 건데 이제 한국말로도 이제 만들어 놓은 말이 있기는 해요. 주예사라고 해서
0: 주예사 여의 아니, 아니
4: 여의자요.
0: 여의
4: 네
0: 예술예
4: 어 네 맞아요. 술주자에 예술예의 선비사자
0: 오.
4: 써서 이제
0: 주예사
4: 네 주예사라는 멋지게, 말이 또
0: 멋지게
4: 있습니다.
0: 들리는데요.
4: 그쵸, 이제.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차피 그, 아, 이거에 대한 유추가 안 돼요. 네. 어,
0: 맞아요, 맞아요.
4: 그래서 이제 소믈리에라는 이제 단어를 가져다가 이제 쓰는
0: 아,
4: 거예요.
0: 아, 네. 자세한 설명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신청해주신 곡, 노래가 있어가지고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0: 그런 내용에 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좋아서 신청을 한 거여서.
1: 손지수님은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0: 네.
1: 아니, 딱 뵈면은 뭔가 이렇게 숨기거나 그런 게고, 나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나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살아가신 분 같은 느낌이 들어서.
0: 아이고,
1: 맞죠?
0: 감사합니다. 네.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통주 인문학입니다. 전통주의 매력은 무엇이길래? 전통주의 세계에 빠져 살아가고 계시는지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주 하면 앞에서도 이제 몇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막걸리를 먼저 떠올리는데 얼마나 또 다양한 전통주가 있습니까?
0: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세 종류로 나누자고 하면은 이제 막걸리, 우리가 흔히 아는 막걸리, 그다음에 청주,
1: 청주.
0: 맑은 술이죠.
1: 제사 지낼 때 쓰는 술로 다들 알고
0: 네,
1: 있는.
0: 이제 그 청주,
1: 네.
0: 그다음에 소주, 증류주.
1: 소주. 네.
0: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또 이제 법적으로는 총 8가지의 술이
1: 오,
0: 있어요.
1: 네.
0: 법적으로는 이제
1: 탁주.
0: 탁주가 이제 법적인 용어예요.
1: 네,
0: 막걸리랑 탁주랑 같은 말인데, 이제
1: 네네.
0: 탁주, 청주, 약주, 소주, 일반 증류주, 과실주, 리큐류, 기타주류까지 해서 총 8가지를 전통주로 구분해 놓고
1: 아,
0: 있습니다.
1: 주 세법상의 8가지,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8가지 나눠지는
0: 네,
1: 거네요?
0: 맞습니다.
1: 전통주가, 아,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약주? 저희 어르신들한테 제 예의상 약주 한잔 하시죠? 약주 드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이게 있는 술이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약이 되는 술?
0: 이거는
1: 맞나요?
0: 이제 또 얘기하면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 네.
0: 지금 나눠둔 기준이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사람이 세워놓은 법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1: 아, 네네.
0: 청주가 이제 사케,
1: 네,
0: 이제 일본으로
1: 사케.
0: 했을 때 사케가 되기
1: 오사케.
0: 때문에, 사케가 되기 때문에 사케 고급화를 위해서
1: 네.
0: 한국 전통 누룩이 들어가는 술들을 약주로 구분을 시켜버린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누룩이 1% 이상 들어가면은 약주가 되고
1: 네네.
0: 1% 미만이 들어가야 청주가 돼요. 지금
1: 감사합니다.
0: 법적으로.
1: 아, 좋은 지식 알려주셔가지고. 아,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청주면 청주 같다고 마시고, 이거 약주래 마시고 했었거든요.
0: 사실 이제 다 청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1: 아.
0: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불렀던 말은
1: 네.
0: 다 이제 그렇게 맑은 술들은 청주로 불렀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지수님이 참 200여 가지 넘는 전통주를 다루시는데, 그래도 나만의 전통주 탑3! 한번 듣고 싶고, 그 이유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저희 손님들도 진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언제 누구랑 뭐와 먹느냐에 따라
1: 맞아, 맞아.
0: 달라져요, 이게.
1: 맞아, 맞아.
0: 이제 페어링도 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1: 오.
0: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분위기로 먹느냐에 따라 약간
1: 그렇죠.
0: 최애술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1: 그럼요.
0: 뭐, 그럼에도 굳이 뽑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1: 네.
0: 이제, 맑은 청주 쪽에서는 이제 장성만리라는,
1: 장성만리?
0: 네.
1: 전남 장성은 아니죠.
0: 맞습니다.
1: 어, 맞아요?
0: 장성에서 만든 술이고요.
1: 어, 맛있다.
0: 장성에서 만든 술의 향이
1: 응.
0: 만리까지 간다 그래서
1: 이야.
0: 장성만리라고 이름을
1: 오.
0: 지으셨고요. 얘는 연꽃이 들어간 술입니다. 연화주예요.
1: 연꽃.
0: 그래서
1: 이야.
0: 맛 자체도
1: 가 있어요?
0: 산미로 시작해서 넘어간 다음에 감칠맛이랑 은은한 단맛이랑 마지막에 연꽃향이 또
1: 이야.
0: 화사하게 퍼지는,
1: 왜?
0: 그래서 한식하고 페어링하기가 너무 좋아요.
1: 한식하고?
0: 네, 그래서 한식
1: 이야.
0: 주점에 만약에 얘 다른 한식 주점을 갔을 때이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 아이로 스타트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1: 이야, 전주에도 많이 취급합니까? 아니면 이제 지수님이 하는 곳에만 취급합니까?
0: 달라요. 전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오, 그 외리단길에 있는 지수님, 그 전통주 빠야만 가야 맛볼 수 있는
0: 그쵸? 일단 전주에서는.
1: 전주에서는
0: 네.
1: 장성만리 연꽃. 아니, 이 연꽃 하면 또 덕진공원의 연꽃하고 또 매치가 되잖아요. 그 포토존에 딱 앉아가지고 연꽃 필때
0: 그쵸?
1: 덕진공원 연꽃 바라보면서 이 장성만리라는 이 응? 술을 딱 해 먹으면 정말 괜찮겠다.

0: 오, 맞아요. 얘는 그냥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약간 감칠맛 있는 화이트 와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1: 아, 감칠맛 있는 화이트 와인 같은. 네. 네. 그럼 두 번째는 또?
0: 막걸리 중에서는 이제, 사실 막걸리는 저는 계절을 많이 타거든요. 이제 날씨를 많이 타는데, 네. 약간 날이 이렇게 무더워질 정도에는 조금 가볍고 산뜻한 애들을 좋아하는데, 오. 지금 날씨에는 이제 꽃잠이라는.
1: 꽃잠?
0: 네. 막걸리가 있는데 이제 네. 단양주로 빚은 막걸리고요. 단양주는 이제 술을 한 번에 빚는데 이것도 조선시대부터는 여름에 많이 네. 사용하던 막걸리 만들던 기법 중에 하나였고요.
1: 네.
0: 이 단양주 꽃잠 특징 자체가 자잘자글한 탄산도 같이 있고 오. 산뜻한 산미인데 약간 슴슴하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름에 벌컥벌컥 마시기가 너무 좋아요.
1: 아, 여름에 벌컥벌컥 마시기 좋은 꽃잠이라는 막걸리.
0: 네.
1: 그러니까 이 전통주 소믈리에시니까는 그 맛에 대한 표현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표현을 맛있게 하시고 계셔서.
0: 그렇죠. 이거 표현을 잘 해야지 이제 손님께 잘 이제
1: 어, 그럴 것 같아요.
0: 예, 이제 설명을 드려서 이제 사실 술은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네. 같은 술을 마시더라도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다른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술의 이제 이런 맛이 나오니까 이런 맛을 중점으로 한번 느껴보시면은 된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고 또 사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느껴지는 맛을.
1: 저는 요리사분들 또 요식업 하시는 분들 존경하는 게 그 맛을 소비자 고객에게 소개를 해야 하잖아요.
0: 그치.
1: 근데 맛이라는 게 먹어서 이제 알게 되는 게 대부분이지 이걸 어떻게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표현이 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맛을.
0: 그래도 한국어가 표현하기는 제일 쉬워요.
1: 아,
0: 이제 이게 다른 언어로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자글자글한 막 이런 거를 어. 되게 약간 딱 한 단어로 끝나버리거든요. 거기 이제 뭐 영어나 그런 쪽에서는. 근데 이제 한국은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한국어로 했을 때 조금 더 표현하기가 쉬운.
1: 오히려 풍부하실 것 같아서 이야 참 대단하시다라는 어. 생각에.
0: 알고.
1: 네. 참 세 번째 또 소주류가 있다고 하셨어요.
0: 네. 네. 어 이제. 소주류가 진짜 워낙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좋아하는 소주는 이제 리소주라고 해서
1: 리소주?
0: 네. 익산에서
1: 익산에서
0: 만드는 고구마 소주입니다.
1: 고구마 소주라는 게 있습니까?
0: 네.
1: 오.
0: 이제 고구마 소주도 우리나라 역사의 감자 소주라고 해서 조선 시대 문헌에 등장하는 소주 종류 중에 하나고요.
1: 우와.
0: 이제 또 익산하면 고구마가 유명하잖아요.
1: 네.
0: 거기서 나오는 고구마를 사용해서 만든 소주인데 깔끔하면서도 진짜 화사한 향과 풍미가 되게 매력적인 아이라서
1: 네네.
0: 어 진짜 그냥 마셔도 맛있고 너무 독할 너무 독하다라고 하면은 하이볼 로 만들어도 괜찮고
1: 아, 하이볼로까지도
0: 네 오. 그리고 고기류 생선류 두 개 다 잘 어울려요.
1: 아 그래요?
0: 네
1: 익산 지역술인 거죠.
0: 그죠. 익산의 오. 지역술이고 이제 그 이제 리소주 자체가 그 리자가 대표님 성함이에요.
1: 아, 성함
0: 이씨 아. 이씨셔서 리가 앞에 붙어서 이제 아. 리소주가 된 거예요.
1: 오야 아니 익산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저는 이런 고구마 소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늘 찾는 소주, 뭐 일반 한국 사람이 뭐 늘 찾는 뭐.
0: 네, 그렇죠. 이제 초록색
1: 뭐
0: 병,
1: 두꺼비랄지 뭐.
0: 네네네.
1: 그런 것만 알았지. 아니 소주도 이렇게 다양한 전통 소주가 있다는 걸 몰랐네.
0: 우리나라가 약간 술에 진심인 민족들이라 예로부터 약간 진심이셔서 종류가 진짜 엄청 다양합니다.
1: 지수님.
0: 네.
1: 거기 가도 맛볼 수 있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전통주 입문자. 아, 전통주 저도 한번 배우고 싶어요. 한번 맛보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즐기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전통주를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팁을 한번 좀 알려주세요.
0: 사실, 전통주도 술이기 때문에 또 술은 기호식품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즐긴다라는 거는 사실 나만의 즐기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예 모르는 것에서 시작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기는 한데 이제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되게 다양한 술 박람회가 있습니다. 오. 다양한 술 박람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못해도 15번 정도
1: 국내에서
0: 네. 국내에서 그런 다양한 술 이제 박람회가 있는데 요새는 한국에 열리는 박람회에서 참가 업체 중에 전통주 업체가 무조건 들어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전통주 업체들이 참가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서 네네. 거기 가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평상시 좋아하는 술도 맛보고 새로운 이제 그런 전통주도 맛볼 수 있는
1: 시음할 수 있으니까
0: 시음이 가능하죠. 오호. 그리고 거기서는 만드신 분의 설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1: 아 그러네요.
0: 네. 원래 만든 사람의 의도와 이런 설명이 조금 더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질문하고 내가 좋아하는 맛을 찾아가는 것도 좋고요.
1: 아, 전주에도 발효식품 박람회 있잖아요.
0: 네. 거기도 나옵니다. 네. 거기도 전통주 부스들이 있습니다.
1: 기억났어요.
0: 네.
1: 맞아요. 발효식품 박람회라고 하길래 저희가 이제 고추장, 된장 그런 쪽만 생각했거든요.
0: 막걸리랑 청주도 발효식품이어서 네. 맞아요.
1: 가니까 있으시더라고요. 부스 이렇게 차리셔서 하시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몇 번 이제 시음해 봤는데 아, 이런 맛에 또 전통주 술이 있구나. 좀 네. 새로움을 좀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0: 네, 맞아요. 이제 그런데 가셔서 시음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뭐 평상시에 드시는 것처럼 막 엄청 종이컵 한 잔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진짜 소주잔보다 작은 잔으로도 시음이 가능하시고 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여러 가지를 맛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맛이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으면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전통주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택배 배송 인터넷 택배 주문이 가능한 술입니다.
1: 아 정말요?
0: 네.
1: 다른 술은 못 사고
0: 네, 다른 술은 무조건 픽업.
1: 아...
0: 인터넷 주문은 가능하더라도 내가 직접 가서 픽업을 해와야 되지만 네네. 전통주는 집에서 받아볼 수 있어요.
1: 오호.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네. 다른 데서 이제 어쨌든 주점이나 이런 데서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내가 좋아하는 맛을 찾았다?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편하게 핸드폰으로 주문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1: 그러네요. 아니,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다니 참 얼마나 편합니까? 자기가 한번 검색해봐서, 이 맛의 전통주를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집 앞까지 배달. 그렇죠. 그럼 마셔보고, 접근이 용이성.
0: 네.
1: 그러네요.
0: 좋습니다.
1: 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두 번째 주제의 마지막 질문 여쭤볼게요. 이제 지수님과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6월 초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덥습니다.
0: 맞아요.
1: 올 여름 어떻게 날지 정말 걱정인데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전통주라는 게 있을까요? 한번 안주와 함께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0: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이제 네. 그중에 여름에 먹는 술이 있습니다. 과하주라는 술인데요.
1: 과하지가 아니고 과하주?
0: 네. 과하주라는 술이 있는데 이제 지낼과자, 여름아자, 술주자를 써서 아하. 여름을 지내는 술이라는 네.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것도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술 만드는 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일반적인 청주, 맑은 술이 여름에는 이제 쉽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냉장기 등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걸 방지하고자 숙성 중간 과정에 증류주, 소주를 넣어주고 주정강화를 시켜서 나오는 술이 과하주라는 술이 있습니다.
1: 그럼 배경에서 나왔군요.
0: 네, 이제 이게 서양의 포트와인이라고 해서 주정강화 와인이 있는데 이제 그거 만드는 방식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포트와인보다 100년 앞선 역사 기록을 가지고 와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하주가 이제 그런 포트와인과 같이 달콤하면서 약간의 알코올감이 있어요. 이제 이 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먹을 경우에는 이제 술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너무 세다고 느껴질 수가 있기
1: 도수가
0: 때문에.
1: 있습니까?
0: 그쵸. 이제 주정 강화를 했기 때문에 보통 평균 도수가 한 18도에서 20도.
1: 저한테는 딱입니다.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어도 좋은데 또 이게 이제 온더락이나 아니면 얼음 가득 채운 잔에다가 부어서 먹으면은 그 단맛이 약간 끈적한 단맛이거든요. 이게 네. 조금 깔끔한 단맛으로 바뀌면서 시원하게 먹기에 좋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달콤하기 때문에 이제 또 여름 되면 이제 수박이나 네. 화채 이런 거랑 같이 먹어도 찰떡궁합입니다.
1: 이야, 아니 이번 여름 그렇게 한번 보내봐야겠다. 과하주.
0: 네.
1: 이것도 지수님 가게에서 맛을 볼 수가 있고.
0: 그렇죠. 이제 과하주라는 게 술 종류의 이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제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엄청 다양한 과하주도 있어서 내 입맛에 또 이것도 맞는 과하주 찾는 재미도 있죠.
1: 좋은 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과하주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신청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 듣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전통주와 전주입니다. 자, 전주라는 도시는 전통주와 궁합이 맞나요?
1: 네, 궁합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전주라는 거는 이제 한옥마을을 기반으로 형성된 관광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또이 한옥이라는 게 전통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궁합은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지금 매장도 한옥마을과 멀지 않는 곳에
1: 네,
0: 지금
1: 일부러 그 위치에
0: 위치
1: 했어요.
0: 딱 좋은 곳에 위치해 주신 것
1: 이제
0: 같아.
1: 그 객사라고 해서 이제 옛날 시내라고 부르는
0: 맞아요.
1: 네네.
0: 객사.
1: 그 사이에 이제 저희 매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딱 좋은.
0: 외리단길이라고 한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쉬운 점 말씀해 주셨던 게 전북에 있는 이제 유명한 양조장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긴 하지만 다양한 양조장이 좀 없다는 게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1: 진짜 유명한 양조장들은 전북에 조금 많습니다. 이제 뭐 들으면 아실 만한 이강주가 있죠. 이제 조선
0: 네.
1: 3대 명주 중에
0: 오,
1: 이강주. 그
0: 배로 만든.
1: 다음에, 네, 배생강. 그리고 이제 조선 3대 명주 중에 한 가지가 더 전북에 있어요. 정읍의 중력고라는 소리 이제.
0: 중력호?
1: 네, 중력고가 이제 조선 3대 명주 중에 또
0: 아,
1: 하나인데,
0: 처음 알았어요.
1: 네, 이게 또 전북 정읍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0: 3대 명주 중에 하나가 전북에
1: 두 가지가
0: 두
1: 있는
0: 가지나
1: 거지. 두
0: 있네요?
1: 가지나 이제 전주에 있는 거죠. 아니, 전북에
0: 왔다.
1: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란지교라는 양조장이 이제 순창에 있는데 이제 여기 양조장은 이미 해외 수출부터 해서 신라호텔까지 입점돼 있는 양조장.
0: 순창에 있는
1: 네.
0: 양조장에서
1: 그리고 이제
0: 이야.
1: 우리나라 누룽명인 1호분이 계세요.
0: 네.
1: 이제 식품 명인 분이 아니라 누룽명인이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 누룽명인이라는 게 1호분이고 아직도 그분 혼자신데 그분이 또 정읍에서 양조장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영성님이라고
0: 네.
1: 청명주라는 술을 빚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렇게 이제 엄청 유명한 양조장들 그리고 이제 송화백일주라고 해서
0: 저기 모학산.
1: 네 맞습니다. 완주에서 빚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스님이 빚는
0: 맞아요.
1: 사찰술이고요.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 식품명인 1호분이시고.
0: 이야, 아니, 저 등산할 때 오가면서 뵀는데 그렇게 유명한 분이셨어요?
1: 네, 엄청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제
0: 이야.
1: 진짜 이런 크고 굵은 양조장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인지 다른 약간 이제 작은 양조장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다양한 양조장들은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0: 아, 좀더 다양한 색깔의 좀 술맛을 낼수 있는 양조장이 더 많이 나왔으면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1: 그쵸, 이제 양조장마다의 각각의 색이 있기 때문에.
0: 문파의 그 비법이 있듯이, 춤추의 비법이
1: 약간 이제
0: 있듯이,
1: 그런 느낌이죠.
0: 양조장의 또 비법,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네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전통주를 바라보는 전주 시민의 시선, 좀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좀 어떻습니까?
1: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아직까지도 저희 매장 신규 손님은 타지역 분들이세요.
0: 오.
1: 전주 단골 손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많고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
0: 네네.
1: 대부분 이제 전문직이라고 하죠. 이제
0: 네.
1: 교수님들이나
0: 오.
1: 병원장님들 이제 이런 분들 위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게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수 있나?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0: 네.
1: 그럼에도 처음 오셔서 이제 쟁반원하실 때는 무조건 다른 분 같이 데리고 와서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전통주가 이제 항상 똑같은 반응이긴 한데 전통주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런 반응이 조금 아직 이제 그런 이렇게 현재 진행형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0: 고급진 느낌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좀 가격에
1: 가격대가
0: 좀
1: 있죠.
0: 아직까지는
1: 네, 가격이 아직까지는 이게 비싸요. 가격대가
0: 아,
1: 일반 술에 비해서는
0: 네네.
1: 가격대가 조금 비싸죠.
0: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니까 그만큼 이제 좋은 먹거리도 그만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이 좀더 많이 보급되고 즐길 수 있으려면 또
1: 그렇죠.
0: 시민 눈높이에 맞는 또 이제 가격대라는 게또 있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
1: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약간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정보량이 조금 적어요.
0: 정보?
1: 이제 위스키나 예. 와인은 비싸더라도 소비가 되거든요.
0: 그렇잖아요. 그러네.
1: 그 이유는 인터넷에 쳤을 때 아니면은 내가 뭐 인스타를 이제 SNS를 보거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검색을 했을 때 정보가 너무 다양하고 많이 나와요.
0: 네네.
1: 근데 전통주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조금 더 주저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0: 또 아마 이런 제 추측입니다.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전통주 하면 막걸리 먼저 떠오르니까 막걸리 하면 좀 저렴한 또 술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아니 막걸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저렴한데 다른 전통주는 이렇게 비싸단 말이야?
1: 그렇죠. 그 기준도 있어요. 그 기준도 있어요.
0: 있을 것 같아.
1: 네, 맞아요.
0: 위스키는 이렇게 비싸게 돈 그쵸, 내고 먹을 만한 술.
1: 이제 약간 그렇게. 네 그렇죠. 이제 처음 내가 시작했던 그 어떤 술의 가격대가 이제 맞아, 형성이 맞아.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죠.
0: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제 시나 도에서 우리 전통주 또는 전통 목걸이를 판매하는 매장에는 뭐 지원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전통주 한 병을 살 때 50%는 시나 도에서 가격을 좀 지원해 준다거나 그러면은 좀 더, 아니, 왜냐면 이게 무슨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이 전통주, 전통 목걸이 많이 더 즐길 거 아니에요. 일단은 보급시켜야 하잖아. 감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 그게 뭐 이제 행정구역이 다 나눠져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내 행정구역에서 나오는 술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0: 아, 그러네.
1: 그쵸.
0: 참 쉽지 않네요.
1: 네, 맞아요.
0: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의. 전주에서 만들어가고 싶은 전통주 바 문화가 있을까요?
1: 그렇게 큰 포부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다양한 전통주가 있다라는 것과 이제 이렇게 퀄리티 괜찮은 애들도 있고 하는 이렇게 약간 소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사실 이게 이제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전통주 소비량이 높지는 않아요.
0: 아.
1: 이제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1% 매출, 이제 매출액이라고 하나? 이제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1% 정도를 전통주가 차지하고 있어서
0: 네네.
1: 저는 이제 사실 전주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통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입문하시고 싶은 분들이나 생소하신 분들에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맛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술이에요라는 약간 그런 소개를 하고 싶은 바가 되는 게 그게 이제 제가 그냥 운영하면서 약간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와인 못지않게 전통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종류와 맛이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 시민분들 먼저 전통주를 좀 많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1: 이제 전통주 자체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이제 카테고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전국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퀄리티나 맛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다른 술과 뒤지지 않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 우리 것을 즐겨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것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손지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Do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to see him. Sit down. Leave, Mr. Keating.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주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전주 역사 이야기 받을 진행자 홍주환입니다. 오늘은 전주 한옥마을을 걷다 보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건축물 전동성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동성당은 경기전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전주의 대표적인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전통 한옥이 이어지는 거리 한가운데 붉은 벽돌의 서양식 성당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사진이 잘 나오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전동성당은 아름다운 건축미와 함께 한국 천주교의 아픈 역사와 신앙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장소입니다. 전동성당은 1914년에 완공된 성당으로 로마네스크 양식을 바탕으로 지어졌습니다. 둥근 아치형 창문과 중앙 종탑, 붉은 벽돌과 회색 돔이 어우러져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건물 뒤에는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주는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었던 장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성당은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믿음과 희생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전동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빛은 성당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방문객들에게 조용한 위로와 평안을 전해줍니다. 특히 전동성당의 매력은 주변 풍경과의 조화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기전이 있고 주변에는 전통 한옥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양식 성당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전주가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문화를 품어 온 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전동성당을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이제 이 전동 성당을 외국인 방문객에게 영어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Hello everyone.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Jeondong Cathedral,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meaningful Catholic churches in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카톨릭 성당 중 하나인 전동 성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 Cathedral is located right next to 전동 Cathedral is located right next to 전주 한옥 Village and across from 경기전 Shell Line. 전동 성당은 전주 한옥마을 바로 옆 그리고 경기전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Because of this special location, visitors can experience both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Western style architectural in one place. 이 특별한 위치 덕분에 방문객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서양식 건축을 한 곳에서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The Cathedral was completed in 1914 and is known as one of the oldest and largest Western style buildings in the Honam region. 전동 성당은 1914년에 완공되었으며 호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서양식 건축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The first thing you may notice is its beautiful red and gray brick exterior.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붉은색과 회색 벽돌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외관입니다. The cathedral was built in a Romanesque style with some Byzantine architectural elements. 전동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을 기본으로 하며 비잔틴 건축 양식의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Its round arches, central bell tower, and balanced shape give the building a warm, peaceful, and majestic feeling. 둥근 아치형 창문과 중앙 종탑, 균형 잡힌 건물의 형태는 따뜻하고 평화로우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잠시 음악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any people say 전동 커스널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Catholic churches in Korea. 많은 사람들은 전동 성당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톨릭 성당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However, 전동 커스널 is not only beautiful, it also has a deep and painful history. 하지만 전동성당은 단지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깊고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Catholic believers were persecuted because of their faith.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This area is closely connected with early Korea Catholic mothers, including 윤지충 and 권상연, who were executed in 전주 in 1791. 이 지역은 1791년 전주에서 순교한 윤지충과 권상연을 비롯한 초기 한국 천주교 순교자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Because of this history, 전동 커스널 became a sacred place of remembrance, faith, and sacrifice. 이러한 역사 때문에 전동 성당은 기억과 신앙 그리고 희생의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When you enter the cathedral, the atmosphere becomes quiet and calm. 성당 안으로 들어서면 분위기는 매우 조용하고 평온해집니다. The sunlight coming through the stained glass windows created a peaceful feeling.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햇빛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Even visitors who are not Catholic often feel comfort and respect inside this space. 카톨릭 신자가 아닌 방문객들도 이 공간 안에서 위로와 경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a place where people can think about faith, courage, and the value of human dignity. 이곳은 사람들이 신앙과 용기,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Another interesting point is the contrast between 전동 커시드럴 and the surrounding Hanok Village.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전동 성당과 주변 한옥 마을이 이루는 대비입니다. Around the cathedral, you can see traditional Korean houses with covered tiled roofs. 성당 주변에는 곡선 형태의 기와 지붕을 가진 전통 한옥들을 볼 수 있습니다. In the middle of this traditional scenery stands a Western-style church. 이러한 전통적인 풍경 속에 서양식 성당이 우뚝 서 있습니다. This contrast makes 전동 cathedral very special. 이러한 대비는 전동 성당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It shows how Jeonju has embraced different cultures while preserving its own identity. 이는 전주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문화들 받아들여 왔음을 보여줍니다. For foreign visitors, 전동 cathedral is more than a port spot.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전동 성당은 단순한 사진 촬영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It is a place where architecture, religion, Korea history, and human stories come together. 이곳은 건축과 종교,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장소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경기전 tells the story of the Joseon royal family, 전동 커스트럴 tells the story of faith and sacrifice. 경기전이 조선 왕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전동 성당은 신앙과 희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So, when you visit 전동 cathedral, please do not only look at the building. 따라서 전동 성당을 방문하실 때는 건물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Please take a moment to feel the stories behind it.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잠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This cathedral reminds us that history is not only about kings and power. 이 성당은 역사가 단지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동성당은 우리에게 신앙과 희생, 그리고 사람들의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언젠가 전주를 방문하게 되신다면 전동성당 앞에 잠시 멈춰서서 그 안에 깃든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전해드리는 홍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이제 1년이 넘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귀에 가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1시간 동안 전라북도에 펼쳐지는 프로 스포츠 그리고 아마추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때에는 꼭 좋아요 설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라북도 펼쳐지는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먼저 전북현대 소식, 원정 경기에서 3-1로 아주 깔끔하게 울산현대를 이겼습니다. 그 소식도 분석해드리고요. 정읍에 있는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 팀이 남자 고등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 팀의 코치 그리고 주장 선수를 저희 스튜디오에 초청을 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프로야구 소식, 전반기 마지막 한 주였는데요. 그 경기 내용 역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스포츠 전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먼저 프로축구 소식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북현대는 울산 원정 경기에서 울산 현대를 3대 1로 이겼습니다. 강원 FC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말끔히 씻는 멋진 승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울산까지 원정 응원으로 온 5천여 명의 팬들에게 승리의 감격을 선물했습니다. 이 순간 정경구 교수와 함께 좀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아, 예, 안녕하세요.
1: 네네네. 자, 전북이 이제 울산과의 현대가 더비에서 3대 1로 완승을 거두었는데 양 팀의 경기 중에 그 4연승의 기록이 또 있어요.
2: 네,
1: 네.
2: 그렇습니다.
1: 네. 그 더비가 경기 첫 번째 그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시죠.
2: 사실 뭐 지난 그 전북이 월드컵 시기에 보여줬던 강원과의 경기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1: 네.
2: 전북 팬들로서도 굉장히 우려가 컸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울산과의 경기가 원정이었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2: 원정에서 이 경기가 상당히 전북한테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경기를 3대1로 이제 승리하면서 전북이
1: 네.
2: 또 다른 또 기회를 갖게 됐고, 특히 또 이날 보여준 전북의 이 경기는 올해 2026년도 전북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그런 경기력이 아니었는가
1: 네.
2: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1: 지난 16라운드 그 강원 FC전 경기와 비교하면 앞에서 이제 교수님이 짧게 말씀하셨는데 그 경기력 면에서 참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몇
2: 네,
1: 가지만
2: 그렇죠.
1: 좀 말씀해 주시면은.
2: 사실 뭐그 강원전에도 기대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전북 팬들이고 또 전북을 좋아하는 축구 팬들은 아시겠지만 월드컵 휴식기에서 상당히 긴 시간 팀을 재정비하고
1: 네.
2: 또 팀의 부족한 면을 다시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첫 경기가 강원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날 경기력에 보여줬던 그 아쉬움 이런 것들이 일어났겠지만, 최근에 지금 그 전북이 지금 울산과의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다른 팀에 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1: 네.
2: 사실 뭐 강원전에서는 뭐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저는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속에 있었던 거고,
1: 네.
2: 이게 지금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는 공체의 어떤 밸런스나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수 있고요.
1: 네.
2: 또이또 새로운 선수는 아니지만 그 월드컵에 다녀온 선수들이 참여하면서 팀에 대한 안정감이라든지 또 공백 밸런스, 속도 이런 게 울산을 압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북의 그런 우려들을 씻어내는 그런 좋은 경기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서 보면은 수비가 안정됐고 미드필더들의 조율 그리고 공격적인 그 확실한 결정력 뭐 이런 삼박자가 맞았다. 그런데 교수님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2: 나 그러든요. 그날 뭐 경기를 보셨겠지만 그 수비에서 두 베테랑 김영진과 그 박지수들이 뭐 헌신하면서 야구를 끝까지 시청하지 않게, 물론 실수는 조금씩 있었지만
1: 네.
2: 결국 그걸 잘 지켜줌으로써 전북이 거기에 동력을 얻었고, 그런 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속도가 울산을 압도하면서 그런 경기에 뭐 플랜을 가져갔고, 그게 또 득점으로 만들어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의 경기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원 FC 때는 월드컵 대회 참가한 선수들을 쉬게 만들면서 이 가운데 소위 미드필더 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수 연결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이번에 그 선발 선수들이 이제 그 월드컵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다 참가를 했죠. 네. 그 선수들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 특히 그
2: 뭐, 잘,
1: 김진규.
2: 네네.
1: 네, 김진규하고 강상윤의 그 참여가 가운데 미드필더에 아주 그 든든함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물론 뭐, 강상윤 선수가 경기가 나오면 전북의 팀에 대한 어떤 스타일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게임 모델이.
1: 네.
2: 굉장히 그런 활동량도 많고요. 특히
1: 네.
2: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서 상대의 수비의 어떤 공간들, 이런 걸 침투해내면서
1: 네.
2: 상대의 수비를 붕괴시키는데 굉장히 역할을 잘 하죠.
1: 네.
2: 그뿐만 아니라 김진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 그 패스에 대한 섬세함,
1: 네.
2: 그 경기 템포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
1: 음흠.
2: 이런 것들이 전북이 그 경원전에 볼수 없었던 경기를
1: 네.
2: 이날 특히 또 상대가 상대인 만큼
1: 네.
2: 육단을 가지고 홈에 상대의 홈에서 이런 걸 보였다라고
1: 네.
2: 하는 것은 전북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정확하게 홈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1: 네.
2: 울산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팀에 대한
1: 네.
2: 그런 무게감을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1: 특히 이제 중원에 있는 오베르단과 김진규의 그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공수가 서로 그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윤활유가 좀 듬뿍 그런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그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과 또 국제 경험을 갖춘 선수들이 서로 혼합이 되니까 아주 조율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팀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사람으로 보면 허리잖아요. 그래서,
1: 네.
2: 오베르단도 김진규가 그동안 자기네들끼리 호흡을 맞춰왔던 것들을 더 정확하게 유지를 잘 하면서,
1: 네.
2: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에 대한 타이밍이나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요. 특히, 속도 있게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에 대한 패스의 타이밍,
1: 네.
2: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줬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좀 전반과 후반을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좀 섬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2: 전반 같은 경우는 좀 시작할 때 약간 울산이 공격적으로 나왔고요.
1: 네.
2: 전북이 조금 그 내려, 선수비는 아니지만 좀 수비 안정화를 가르치면서 경기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모습을 볼수 있었고,
1: 네.
2: 사실 이미 뭐 정경윤 감독은 울산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었겠지만, 그 경기를 안정화에 가져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김승섭이나 그리고, 이동준을 위한 경로, 측면의 공간들을 확보하면서 울산의 상대적으로 수비들이 견고한 면은 있지만 스피드는 떨어지거든요. 이런
1: 네.
2: 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특히 그 30분 경우 그 볼이 전환되는 과정에서에 대한 속도,
1: 네.
2: 거기에서 또 득점을 만들잖아요. 저 빠져나오는 통해서 이동준이
1: 네.
2: 중앙으로 넣어주고
1: 그렇죠.
2: 김진규가 또 득점을 하는 그 과정, 이런
1: 네.
2: 과정들에서 전부가 완벽하게 경기를 주도하면서 전반을 마쳤었고, 후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교체에 대한 그런 타이밍, 또 선수를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이승욱, 또 김혜관 이런 선수를 투입하면서 또 투입한 선수들이 또 공교롭게 다 득점을 해내면서 전북이 이날 완벽하게 경기를 울산에 지배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짧게 말씀하셨지만은 전북은 용병술이 적중되면서 선수가 교체되면 그 선수가 득점하는 그러한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2: 네.
1: 네네. 이승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김혜견 선수 있었는데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2: 뭐그 경기 흐름 자체가 이미 전반 끝났을 때는 전북이 지배하는 흐름으로 경기가 흐름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1: 네.
2: 이런 것들을 보고 상대를 더욱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고 상대에게 두려움이 있는 이승우를 빨리 투입했다는 점이 하나의 변수를 줬고요. 결국 또 이승우 선수가 그날 득점을 또 하게 되잖아요.
1: 네네.
2: 또그 이후에 이제 또 김혜관 선수를 투입하면서 세 번째 골을 만드는데 이 선수가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지난 강원전에서 시간은 짧았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팬들에게 그런 강한 인상을 줬단 말이죠. 이
1: 알겠습니다.
2: 선수가 그 경기 시간이 늘어가면서 자기가 보여주는 그 경기의 플랜,
1: 네.
2: 또 경기에 대한 그런 자신감들이 득점까지 만들었고, 또 고등학교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만들면서 전북이 또 다른 하나의 이슈를 끌어오면서 전북의 팬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용병술이 뛰어났다 그래가지고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용병술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기자들을 봤습니다. 네네.
2: 네.
1: 그 이제 승부가 갈렸던 그세 골의 그 득점 상황이 사실 다른 때보다도 깔끔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 정확한 패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모두 세 골이 만들어졌다. 우격다짐이 아닌 정말 전북연대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경기였다라고 하시는데 교수님 그세 골을 좀더 섬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2: 30분경에 김진규 선수의 첫 번째 골 장면 같은 경우는
1: 네.
2: 전북이 수비하는 형태에서 지금 PK 지역에 있었거든요. 수비
1: 그렇죠.
2: 블록 지역에서. 근데 이거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속도가 빨랐고요.
1: 네.
2: 이동준 선수한테 연계가 됐고, 이동준 선수가 워낙 스피드가 좋으니까
1: 그러니까요.
2: 그 공간을 최대한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공간 확보를 했고, 크로스와 슈팅에 대한 고민을 하는 순간에 안으로 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또 운반하는 과정에 김준규 선수를 주게 되죠. 김준규 선수가 이때 슈팅을 할때 그냥 슈팅을 하지 않아요.
1: 그렇죠.
2: 왼쪽에 김준규 선수를 주는 척하면서 템포를 한번 뺐거든요.
1: 아하.
2: 그러면서 수비에 대한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그 선수에 대한
1: 네.
2: 방향으로 간격을 벌리고 그 공간에 슈팅을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요.
1: 그렇군요.
2: 참이 상황을 보면 속도와 김진규 선수의 그런 노련함, 영리함 이런 것들이 맞는 득점이었다고 볼수 있고요.
1: 네.
2: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이승우가 들어오면서 간격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1: 그렇죠.
2: 이승우 같이 그런 골의 감각이 뛰어난 선수한테 왼쪽 측면에서 공간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지근 선수가 그걸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1: 네.
2: 완벽하게 돕고 반대골대에다 밀어넣는,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강화창 슈팅,
1: 네.
2: 이번 슈팅으로서 정말 자기의 진가를 보여주는 골이었고요.
1: 네.
2: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뭐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1: 그럼요.
2: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이 선수가 들어와서 34분에, 지금 울산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데려온 선수이잖아요. 그 선수를 앞에다 두고 그
1: 그렇죠.
2: 선수에 대한 볼을 뺏어가지고
1: 네.
2: 다시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 수비를 두 명을 붙이면서
1: 네.
2: 왼발로 때리는 것도 그게 그렇게 골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그거를 또 해내는 이 어린 선수에 대한 대담한 대담력, 그다음에 이 선수에 대한 능력 이런 걸 한꺼번에 보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정말 세골다 누가 봐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골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김혜견 선수의 그 슛의 강약이 너무 부드러우면서도 코너를 향해서 정확히 볼을 차는 그 능력이 감격적이었다. 그렇게 리포팅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뭐니 뭐니 해도 2008년생 만 17세 신의 김혜건 선수가 물론 이제 그 연령별 대표를 다 거쳤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새로운 슈퍼스타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좀 조급할까요? 제가?
2: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1: 네.
2: 이 선수가 전북 뉴스팀에 왔을 때부터
1: 네.
2: 여러 가지 그 미디어 매체에서 노출이 많이 됐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1: 네네.
2: 또 차세대 전북을 끌어갈 선수라는 것은 이미 다, 우리 1군에만 출격하는 시간이 조금 지금이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기대했던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김혜건 선수가 경기를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북 뉴스팀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예요.
1: 네.
2: 전북 같은 경우는 유스 선수들이 프로에 데뷔하고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팀이거든요.
1: 그렇죠.
2: 조건적으로 워낙
1: 두터우니까
2: 스쿼드가
1: 선수층이
2: 탄탄하기 때문에 이
1: 네.
2: 선수들이 게임 뛰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단에 김혜원 선수가 이런 희망을 보여줬고 또 그런 희망 속에서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전북이 앞으로도 미래적으로 다음 시즌까지도 그 다음 시즌까지도 훨씬 더 좋은 스쿼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원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김혜건 선수의 골이 터졌을 때그 문수경 기장을 찾는 전라북도 팬들이 한 5천여 명이 갔다고 그러는데 일반 관중들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 TV 화면에 보니까 그 놀라운 표정. 아니, 이 어린 선수가 이렇게 슈팅을 때려서 골을 넣어? 그 표정들이 아주 좀, 저희들도 놀랬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나요? 그슛 동작.
2: 그때 그 상황들의 표정, 이거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것 같고요.
1: 네네.
2: 그다음에 경기 상황에서 그 상대 팀에 있는 수비수, 외국인 수비수와 경쟁에서 이기잖아요, 이
1: 네네.
2: 선수가. 이겨내면서 그걸 파고들면서 이미 주의를 보더라고요. 내가 주의해야 될 상황인지, 내가 혼자 해야 될 상황인지 판단했고,
1: 네네.
2: 거기서 왼발로 때리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골키퍼를 또 통과하면서 득점을 만들었고,
1: 네.
2: 이런 대담성, 또 이런 적극성, 이런 것들이 팬들이 보고 싶어 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고등학생 선수한테 이걸 보게 되면서,
1: 그러니까요.
2: 정말 다 같이 놀라는 그런 장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사실 제가 저도 축구 중계를 꽤 오래 했지만은 고3이 프로 1부 리그에 나와서 경기를 뛰는 경우가 있었나요?
2: 글쎄요,
1: 저
2: 기억이
1: 기억이 안
2: 안
1: 나는데.
2: 나는데 지금 강원에는 상당히 있었어요. 강원
1: 아,
2: 양민혁
1: 강원은
2: 선수라든지, 네네.
1: 네.
2: 전북에서는 지금 저도 지금 기억이 확실히 나지
1: 전북은 저는 처음이라고 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아, 강원 FC가 또 그런 경우가 있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워낙 경기가 전체 90분간의 경기가 그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았고 또 슈팅 자체가 너무 깔끔하면서 개인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팀워크가 맞아 떨어지면서 세 골을 넣는 장면들을 보았는데요. 이제 그날 경기를 보면서 김진규, 강상윤 이 움직임이 말이죠. 참 좋더라고요. 거기가 미들필드에서 장악을 해주니까 모든 골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2: 사실 잘 보셨습니다. 근데 김진규나 네. 강상윤 선수 갖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1: 네. 네.
2: 전북이 양쪽 측면의 윙어들이 빠르잖아요.
1: 그렇죠.
2: 이제 빠른 선수의 리듬을 태워줄 수 있는 선수들은 이 두 선수예요.
1: 네, 그렇죠.
2: 이 김진규가 그 역할에 대한 패스를 잘 만들어주고
1: 네.
2: 강상윤은 그 볼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상대의 수비의 균열을 깨주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두 선수에 대한 조합이
1: 네.
2: 어제 승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또 이동준 선수의 그 스피드도 또한 돋보이는 그리고 또 본인이 슈팅도 물론 한두 번 했습니다마는 김진규에게 패스하는 것은 본인이 자기의 골을 생각하지 않고 패스를 해주는 그 타이밍도 기가 막힌 타임이었다고 보는데 이동준 선수도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2: 이동준 선수 뭐 속도만큼은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고요.
1: 그렇죠.
2: 선수가 그 속도를 이용해서 골을 치고 나는 스피드 역시도 빨라요.
1: 네네.
2: 속도도 빠르구나.
1: 네네.
2: 그래서 그날도 보였지만 골이 들어가기 전에 또 우측에서 상대의 공간을 완전히 허물면서 슈팅을 또 여러 차례 기회를 맞잖아요.
1: 네네.
2: 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특정 상황은 또 그거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타이밍을 죽여서 김진규 선수한테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여유, 상황에
1: 네.
2: 대한 판단까지 이미 또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1: 네, 네.
2: 그래서
1: 네.
2: 전북에서는 공격에 굉장히 핵심적인 자원이죠, 이 선수가. 기회를 만드는데.
1: 그렇죠.
2: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젊은 친구들, 김진규, 이승우, 김예건, 이런 선수가 골을 득점했다는 것은 앞으로 전북현대의 전망이 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 그럼요. 뭐 그동안 우리가 보면 모따, 뭐 티하고 이런 선수들에게 대한 득점의 의존도가
1: 그렇죠.
2: 이 선수들이 이승우나 김혜건, 김진규 선수로 분산되면서 상대한테는 그 부담으로 작용하고요.
1: 그렇죠. 네.
2: 전북한테는 그 전술적 스코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더욱 크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이제 전북이 29승 29점의 승점을 갖고 있고 1등 서울이 네. 36점 그다음에 강원 포항이 28점으로 코 밑에 바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2: 네.
1: 자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인천 원정 경기를 가게 되는데 자 원정 인천 경기를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될까요?
2: 사실 인천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탄탄한 팀이고요.
1: 그렇죠.
2: 그리고 또 그 선수들이 볼을 소유했을 때 나가는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팀입니다.
1: 네네.
2: 전북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으로 다시 지금 원정 2연전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1: 네네.
2: 아마 또 그리고 인천이 아마 어제 경기에서 저 패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2: 그 흐름이나 이런 또 그 경기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북이 주도하지 않을까.
1: 음흠.
2: 또 전북이 지금 이 경기에 그대로 우리 인천전에만 그 경기를 해준다면은 뭐 기대 이상의 경기, 승리 이상,
1: 네.
2: 승리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스코어는 몇 점으로?
2: 저는 그건 하지 않게 전북이 아마 저는 뭐 2대 1, 3대 1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1: 알겠습니다. 예. 저는 2대 0으로
2: 예.
1: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2: 네,
1: 네, 네, 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와 함께 전북현대와 울산현대 경기 여러분과 함께 평가를 또 같이 하면서 청취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대통령기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고등부에서 정읍에 있는 정주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여고부에서는 전주 성심여고가 여고부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정읍에 있는 정주고등학교는 결승에서 서울 최고를 3대 0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주고등학교 강명훈 코치님 그리고 김태현 주장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과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오니까 키가 1m 80이 넘은 선수가 두 분이나 들어오시니까 스튜디오가 꽉 찬 기분입니다. 네. 네네. 자, 정읍에 있는 정주고등학교의 학교 역사를 좀 알고 싶은데요, 코치님.
2: 네. 네. 저희 학교는 1938년에 개교한 남녀공학 일반개혁 고등학교로 네네. 지난 25년 학년에는 115명의 40회 졸업생이 졸업하여 네. 현재 총 동문은 9,948명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신입생은 네. 114명에 입학을 했습니다.
1: 1983년에 개교를 예, 하신 거죠? 예, 예, 네. 예. 1983년입니다. 예. 네. 정주고등학교는 그러면 언제 배드민턴 팀을 창단했나요?
2: 저희 학교는 네. 2023년 1월부터 팀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네. 공식적인 창단은 그해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1: 네네. 앞에서 잠깐 그 졸업생이 9,948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내년이면 이제 만 명이 넘겠군요.
2: 네네.
1: 아 좋습니다. 역사가 역시인 학교라서 네, 이제 만 명의 동문회가 구성이 되는 거군요.
2: 네네.
1: 네네. 자 창단은 23년에 1월에 하셔서 이제 3년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2: 네네.
1: 네 좋습니다. 정주고등학교 선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2: 네, 현재 저희 팀은 총 13명으로 3학년 6명. 2학년 3명, 1학년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 네.
2: 3학년에는 김태현, 이민재, 네. 한현우, 강민건, 박서준, 한현, 박하연, 2학년에는 박정빈, 조승현, 신찬,
1: 네.
2: 그리고 1학년에는 김민석, 임종훈, 황두찬, 성현빈 이렇게 선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러면 다양한 이제 스포츠 종목이 있을 텐데 네. 정주고등학교에서는 배드민턴 팀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2: 네네.
1: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2: 저희 지역에는 네. 다양한 종목을 꾸준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1: 네네.
2: 그중에서도 배드민턴은 오랜 역사와 안정적인 선수 육성의 기반을 갖추고 있어
1: 네.
2: 이러한 환경의 바탕으로 배드민턴 팀이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읍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2: 네네.
1: 역시 있겠죠? 학교가?
2: 네네. 네네. 네, 있습니다.
1: 어느 학교 건지?
2: 현재 초등부는 정읍 동초등학교, 중등부는 정읍 중학교에서 팀을 운영하며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 농림고등학교,
2: 네.
1: 과학고등학교라고 하죠 지금요.
2: 네네네. 네네.
1: 그런데 그 학교가 있는데도 선수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2: 그래도 지금 저희 지역에서 지금 선수가 지금 현재 한 4명 정도 있고요.
1: 네네.
2: 지금 타지에서 온 선수가 9명 정도 있는데
1: 그렇군요.
2: 지역에서만 선수를 육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1: 그렇죠. 그렇죠.
2: 좀 외부에서 선수들을 좀 저희가 좀 스카우트를 할 때도 좀 있고
1: 네네.
2: 그리고 이제 좀 뭐 요청이 좀 들어와 가지고
1: 네.
2: 좀 그럴 때 좀 저희가 좀 선수를 좀 수급할 때도 있습니다.
1: 네. 정주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죠?
2: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투자하는 데도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나으시겠는데.
2: 네네.
1: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창단 이듬해인 2024년부터 정주고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2: 네네.
1: 24년도에도 우승을 했더라고요.
2: 네네.
1: 네네. 그래서 제가 워낙 우승팀 숫자가 많아가지고 25년, 작년과 올해 것만 여쭤볼게요.
2: 네네.
1: 입상, 네.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2: 저희 학교는 2025년에
1: 네.
2: 19개 종목에서 3위 이내 입상을 했는데요.
1: 네.
2: 대통령기 전국대회 단체 1위.
1: 네.
2: 이 대회에서 저희가 창단 3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고요.
1: 그렇군요.
2: 그리고 전국 학교 대항 대회 단체 1위.
1: 네.
2: 혼복 1위, 복식 1위.
1: 네.
2: 그리고 그해 전국 체육대회 단체 2위를 차지를 했었고요.
1: 네네.
2: 그리고 2026년 올해 상반기 동안
1: 네.
2: 13개 종목에서 3위 이내 입상을 했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독일 주니어 대회에서 단식 2위를 했고
1: 네.
2: 네덜란드 주니어 대회 혼합복식 2위, 네. 제64회 협회장기 대회 단체 1위, 네. 그리고 김학석배 대회에서 단체 1위, 복식 1위, 3위, 네. 그리고 대통령기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 1위, 단식 1위, 2위, 네. 그리고 복식 1위, 3위를 했고, 네, 네. 대통령기 대회까지 우승하여 네. 저희가 이번 대회에 2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1: 자, 벌써 25년도보다 올해 상반기밖에 안 했잖아요.
2: 네네.
1: 그런데 13개 종목에서 3위 내들었으니 앞으로 이제 또 하반기에 샵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예,
1: 성적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2: 좀 하반기 대회에 좀 대회가 많이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몰려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는 이제 정체전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아, 뭐니 뭐니 해도 아마추어 엘리트 체육은 전국 체육대회 우승이죠.
2: 네네.
1: 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우리 코치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언제부터 코치 생활하셨는지요?
2: 저는 2016년도에 은퇴한 후에 군산대학교, 만주중학교 그리고 정관장 그리고 원광대학교에서 코치 생활을 한 후에 정주고등학교에서 2024년부터 지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1: 네네. 코치님의 양력을 보니까 정읍초등학교, 정읍중학교 그다음에 전주 농구를 나오셨고
2: 네네.
1: 그때는 없었죠. 이제 정주고등학교
2: 네, 정주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주 농구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1: 이 뭐 전주 농구는 뭐 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아닙니까?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2: 네네.
1: 박주봉 그 감독님 선배님이시죠.
2: 네네.
1: 저희 6월에 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지금 우리 코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40분간 방송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선수 생활을 하시고 실업팀에서 가셨을 거 아니에요?
2: 네네.
1: 네. 어디에서 활동하셨어요?
2: 저는 그 충남의 당진시청에서 선수 생활을
1: 하셨다가.
2: 네, 한 7, 8년 정도 거기서 선수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리고는 이제 고향의 정주에 와서 네. 정주 고등학교 코치님을 하셨군요.
2: 네네.
1: 알겠습니다. 자, 그 선수들의 지도 방법, 코치님들마다 좀 다른데
2: 네.
1: 거기에는 이제 훈련 시간, 훈련 방법, 개인과 복식의 훈련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2: 저희는 현재 저희 선수들은 정규 수업을 마친 후에
1: 네네.
2: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훈련을 하고 있고요.
1: 네네.
2: 그리고 훈련은 기본기와 체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1: 네.
2: 저를 포함해 두 명의 지도자가 선수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2: 또한 선수들의 특성과 전문성에 맞춰 단식과 복식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코치님 말고도 또 보조 코치님이 또 계시겠죠?
2: 네네. 저희가 선수가 13명이다 보니까 예, 저 혼자
1: 감당 못하겠죠. 그래도. 아, 그러니까.
2: 예, 예.
1: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요.
2: 네네.
1: 반복된 훈련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2: 네.
1: 두 분이 충분히 하십니까?
2: 예, 저희 둘이 뭐 단식과 이제 배드민턴의 단식하고 복식이 좀 나눠져 있는데
1: 그렇죠.
2: 좀 그때그때 좀 상황에 맞춰서 좀 단식 훈련 그리고 좀 복식 훈련을 좀 이렇게 저희가 좀 둘이 좀 나눠가지고 좀 네, 그런 식의 방식으로 좀 훈련을 선수들 시키고 있습니다.
1: 여기 그 상장 받은 거 보니까 남녀 혼합 복식이 있어요.
2: 네네.
1: 아니 혼합 거기는 여자 선수가 없잖아요.
2: 저희는 여자 선수는 없는데
1: 네네.
2: 저희 지역에 전주 성심여고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 전주 성심여고하고 이렇게 지도자 선임께 좀 조율을 해가지고
1: 예, 이렇게 좀, 대회 나가는군요.
2: 예, 대회를 좀 출전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저 성심여고 감독님한테도 이게 들었거든요.
2: 네네.
1: 그래서 정주고등학교는 그때는 건성으로 들었는데 네. 코치님 만나보니까 그게 사실 현실이었더라고요.
2: 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옆에는 이제 주장 김태현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코치. 안녕하세요.
1: 네, 아주 잘 생기셨어요. 네. 우리 김태현 주장은 배드민턴을 언제 시작했고 동기거리를 알고 싶은데요.
3: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드민턴을 시작했고요.
1: 네네.
3: 시작을 한 동기는 초등학생일 때 아빠를 따라서 배드민턴 클럽에 갔는데
1: 네.
3: 거기서 배드민턴 치는 모습을 보고 코치 선생님이 선수 한번 해보는 건 어떻냐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시작해본 것 같습니다.
1: 네, 키도 크고 손의 길이가 네. 팔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 보여요.
2: 네네.
1: 그렇죠. 실제 제가 보니까 어깨에서 내리는 그 손의 길이가 네. 유난히 긴 것 같아서 네. 그 장점이 있는 거죠.
2: 예, 그래도 아무래도 그 배드민턴은 이렇게 뭐 뿌리는 좀 이렇게 늘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종목의 특성상 이렇게 좀 몸이 좀 많이 좀 뻗친다고 해야 되나요?
1: 그렇죠.
2: 예, 좀 그래가지고 좀 신체에 그런 예, 그런 변화적인 부분이 네네.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1: 이게 또 네트 플레이 할 때 보면은 네. 그 떨어지는 그 플로어에 곧 닿을 것 같은데도 그걸 라켓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올리는 그런 거 보면은 네. 팔이 길이 있는 사람이 네.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배드민턴을 선택하게 된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면 해보니까 또 어때요? 우리 선수.
3: 해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는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훈련을 계속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서 대회 수상도 하고 하니까 큰 보람도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힘든 훈련도 많았지만 그만큼 성장하는 것을 느껴서 네. 지금은 배드민턴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1: 아, 제 삶의 부분이 됐다. 그 아주 좀 몸에 닿는 얘기예요.
2: 네네.
1: 고진님, 이야 좋습니다. 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시절에도 입상하는 경력이 있죠, 우리 조장님.
3: 네, 네. 2019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 2위를 했고 네. 2020년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단식 2등과 개인전 복식 1등을 했습니다.
1: 네네.
3: 2021년 중학교 1학년 때는 연맹 회장기에서 개인전 단식 3위와 복식 2위를 하였고 2022년 중학교 2학년 때는 학교 대항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1위를 했습니다.
1: 네.
3: 2023년 중학교 3학년 때는 학교 대항 선수권 대회 개인 복식 1위를 했습니다.
1: 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3학년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또 우승한 경력이 있겠죠.
3: 2024년 한국중고연맹회장기 대회에서 복식 1위를 하였고
1: 네.
3: 2025년 대통령기 전국종별선수권 대회 단체 1위를 했습니다.
1: 네.
3: 그 다음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 2위를 하였고 2026년 대통령기 전국종별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1위, 개인단식 1위, 개인복식 3위를 하였습니다.
1: 네. 벌써 상반기에 이 정도 13개 종목에서 우승했다. 그러면 하반기 코치님 몇 개 대회 우승하실 거예요?
2: 정황을 예. 좀 하고는 싶은데
1: 네네.
2: 예, 뭐 선수들의 이런 몸 뭐 컨디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 열심히 해주면 좋지만은 그래도 그냥 나는 제 목표는 이제 앞으로 전국체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대회가 두 대회 정도 좀 남아있거든요.
1: 네.
2: 또 선수들의 좀 몸 컨디션 관리를 잘 하면서 네. 좀 전국체전을 좀 매진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라이벌을 하는 고등학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2: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곳은 지금 서울의 서울체육고등학교하고 그리고 광주의 전대 사대부고가 알겠습니다. 지금 좀
1: 그러면 전라북도는 전주 농구는 좀 요즘 쉬는 기간인 모양이겠죠?
2: 네, 아닙니다. 전주 농구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1: 알겠습니다. 무슨 네. 말씀인지 서로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약간의 그 파도처럼
2: 네, 네.
1: 상승 무드가 타는 해가 좀 있고 네. 좀 선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숫자가 작으니까
2: 네, 네.
1: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주 농구는 뭐 역사를 자랑하는 네.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문 배드민턴 학교예요.
2: 네네. 네,
1: 인정합니다. 그것은. 자, 코치님.
2: 네.
1: 김태현 선수의 장단점이 있겠지 않겠어요? 주장 감당.
2: 네, 그 저희 김태현 선수는 네. 우수한 시체 조건과 뛰어난 공격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1: 네.
2: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성실하고
1: 네네.
2: 그리고 매 경기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 네.
2: 다만 좀 체력적인 부분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편인데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개선을 한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배드민턴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코트는 작은데 그 뛰어다니는 그 순발력, 그 짧은 단거리를 뛰는 그 모습으로 보면 엄청난 심폐 기능도 좋아져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이 풋워크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판단이 맞나요?
2: 네, 배드민턴이 이게 배드민턴은 좀 스피드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1: 네네.
2: 아무래도 뭐 순발력이나 이런

0: 저희가 5선 3판, 이제 5선 3판으로 경기를 하는데요.
1: 다섯 경기를 해서 그중에 선 3승을
0: 네.
1: 하는 팀이 이긴다 이거죠.
0: 네네.
1: 그렇다면 단체전에서 그 다섯 개 종목을 어떻게 나누나요?
0: 저희가 처음에 단식,
1: 단식.
0: 복식, 복식, 단식.
1: 아,
0: 네,
1: 그렇게
0: 이런
1: 나눈다.
0: 순으로 나가서 하는데요.
1: 네.
0: 앞에서 단식, 복식을 이기게 되면은 네, 경기가 이제 끝나는 걸로.
1: 그래서 올해 서울 최고를 3대 0으로 이겼다는
0: 네네.
1: 얘기예요. 나이볼인데.
0: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단식 선수들의 기능이 뛰어나다는 거죠. 정주고등학교가. 네,
0: 네네.
1: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 최고와의 단체전 결승에서 이제 3대 0으로 이겼을 때 선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했나요?
0: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최고는 단식이 강한 팀인데요. 저희 역시 단식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1, 2 단식에 에이스를 배치하여서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3대 0으로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그래서 상대방도 그만큼 첫 번째 선수로 나오거나 두 번째 선수는 강하게 배치를 했을 텐데,
0: 네네.
1: 정주고등학교 선수들이 더 나았다는 얘기군요.
0: 제가 봤을 때는 좀 5대5 경기였는데 저희 선수들이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1: 컨디션 좋아가지고.
0: 예,
1: 알겠습니다.
0: 좀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1: 우리 김태현 주장처럼 선수 구성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키가 크고, 그렇습니까? 순발력이 빠른 저 작은 선수는 없나요?
0: 좀 유일하게 김태현 선수만 좀 작고요. 다른
1: 그래요?
0: 선수들은 한180, 뭐, 1, 2, 3탁
1: 아,
0: 되는데,
1: 더 커요? 다른 선수들이?
0: 네. 좀,
1: 그렇군요.
0: 등치만 좋고, 키만 좀 작은 것 같습니다.
1: 네. 옆에 체격은 넓은데, 키로 봐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참큰 키인데, 우리
0: 예.
1: 코치님도 키가 굉장히 큰 키인데요.
0: 저는 183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는데, 이야, 크다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0: 예.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 팀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0: 네.
1: 생활체육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0: 네.
1: 이 남녀 이제 어린이들 요즘 부모님들이 배드민턴에도 관심이 많아요.
0: 네.
1: 그렇잖아요. 특히 여자 선수들 많은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은 또 가르치고 싶은 부모님 입장에서 어린이들의 경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며 또 가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가기 위해서.
0: 배드민턴을 시작을 하려면 먼저 기본 장비를 좀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도자와 상담을 통해 취미반으로 할지 선수반으로 할지 결정한 후 자신의 수준에 목표와 맞게 운동을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가령 어린이 자녀가 전혀 운동을 못 하거나 또는 그런 달리기도 잘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거나 그런 어린이들이 대체적으로 좀 시작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0: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애들이 그런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그 운동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1: 그렇죠.
0: 그런 걸로 부모님들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운동 좀 능력이 좀 떨어지면은 좀 취미반으로 좀 가고
1: 취미반 있고 또 선수반 있군요.
0: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이제 엘리트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그러면은 뭐 선수반으로 이제 뭐 전문 체육인으로 이제 그렇게
1: 알겠습니다. 이제 어릴 때 이제 취미반으로 들어가서 하다가
0: 예.
1: 한 1, 2년 해보면 이 애는 선수가 될수 있겠다 아니면 그냥 생활체육 하듯이 했으면 좋겠다라가 판단이 된다는
0: 예,
1: 얘기 되겠죠.
0: 뭐 상담해서 그 지도자와 상담하고 테스트를 보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네. 성인의 경우 한번 여쭤볼게요. 성인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0: 뭐 성인의 경우는 뭐 취미하고 건강의 목적으로 배드민턴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그렇죠.
0: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로 그 지도사와 상담을 통해서
1: 네.
0: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수준과 목적에 맞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배드민턴이 시합 TV를 보면 야 재밌고 멋있겠다라고 이렇게 막 덤벼들 게 아니라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하는 게 입문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특히 무릎하고 발목에 부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성인들의 경우.
0: 네, 아무래도 배드민턴이 런지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그 동작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무릎이나 뭐 관절, 발목, 이런 뭐 배드민턴 또 팔을 많이 쓰는
1: 그렇죠.
0: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엘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무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성인들 보면은요,

0: 배드민턴 가면은 준비 체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라켓 들고 들어가서 바로 그냥
1: 네.
0: 라켓을 휘두르는데 그 점화 상가해야 돼요. 그렇지
1: 네네.
0: 않습니까?
1: 예.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이 오셔서 정주고등학교 자랑도 해주셨고 또 배드민턴의 상식적인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올해 좋은 성적도 거두시고요.
1: 네네.
0: 또 좋은 성적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주장만 데리고 나오지 마시고 다음에는 다른 선수들도 데리고 오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 강명원 코치님 그리고 김태현 주장 모시고 학교 자랑을 듬뿍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 소식도 전하기 위해서 김병철 감독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네. 자,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로 롯데와의 경기,
2: 네네.
1: 3연전 경기를 했는데 1승 2패, 1승 2패밖에 못했어요.
2: 네.
1: 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3연승 해버려서 3위 팀 순위 4위에서 3위로 차고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그게 안 되고 말았죠.
2: 네네,
1: 네네.
2: 맞습니다.
1: 첫 경기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힘한번 사용하지 못하고 패했단 말이에요.
2: 네, 기아는 지난 3연전을 총력전으로 준비했지만
1: 그렇죠.
2: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완전히 내주고 말았습니다.
1: 그렇죠.
2: 이래 먼저 선취점을 뽑았지만 수비에서 아쉬운 판단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이닝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을 살리지 못했고요.
1: 네.
2: 결국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1: 네.
2: 기록상 실책은 아니었지만 김도영과 김선빈, 김호령의 수비에서 평소답지 않은 장면들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롯데에게 넘겨준 것이 컸습니다.
1: 네.
2: 여기에 선발 김태형도 2와 3분의 2이닝 8실점으로 버티지 못했고요. 반대로 롯데 선발 로드리게스는 7이닝 1실점으로 기아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를 했습니다.
1: 네.
2: 결국 수비 집중력과 선발 난조, 타선 침묵까지 모두 겹치면서 전반기 마지막 승부에 첫 단추를 아쉽게 끼운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삼박자가 한 번도 맞아떨어지는 게 없었어요.
2: 네,
1: 전부 다
2: 맞습니다.
1: 각자 놀았어요, 각자.
2: 네.
1: 자, 투수진 얘기부터 하죠. 그러면은 롯데와의 1차전에서 기아가 총력전을 예고했지만은 이 투수진부터 이제 힘들었어요.
2: 네, 맞습니다.
1: 네.
2: 기아는 불펜 총력전을 준비를 했지만 선발 김태형 선수가 예상보다
1: 네.
2: 일찍 무너지면서 계획이 모두 틀어졌습니다.
1: 그렇죠.
2: 김태형은 2와 3분의 2이닝 8실점으로 어려운 경기를 했었고요.
1: 네.
2: 초반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불펜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 네.
2: 이렇게 보였고요. 결국 선발 맞대결에서 승부가 크게 갈렸고 기아는 준비했던 총력 운영을 보기도 전에
1: 네.
2: 경기 흐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1: 네.
2: 경기 후반기에는 좋을 때 투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안정감이 가장 큰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1: 네.
2: 여기에 이의리 선수의 복귀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1: 네.
2: 선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 타선이 초반에 이제 선취점을 뽑았지만은
2: 네.
1: 롯데의 선발 로드리게스의 구위에 꼼짝 못했단 말이에요.
2: 네, 맞습니다. 1회 나성범의 적시타로 먼저 앞서면서 좋은 출발을 했지만
1: 네.
2: 이후에는 롯데 선발 로드리게스의 구위에 완전히 묶였습니다.
1: 네.
2: 직구와 변화구의 조합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고요.
1: 네.
2: 득점권에서도 추가 안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공격의 흐름이 계속 끊어졌습니다. 반면 롯데는 18안타를 몰아치면서 찬스를 놓치지 않았고 기아는 경기 중반 김도영과 나성범 등 주전 선수들의 교체를 하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네.
2: 결국 초반 선취점을 지켜내지 못한 채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타선의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1: 네네. 이제 수비를 한번 볼까요? 이제 야구를 보면은 이제 기록 전문 기록인이 있습니다.
2: 네네,
1: 워낙
2: 맞습니다.
1: 중요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2: 네네.
1: 그러면 이제 기록상으로는 에러가 아닌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2: 네네.
1: 이제 바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2: 네네.
1: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실책인데
2: 네.
1: 그게 기록으로는 또 실책으로 안 나오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2: 네네.
1: 그런 아쉬운 장면이 여러 차례
2: 네,
1: 있었단 말이에요.
2: 맞습니다. 기록에는 실책으로 남지 않았지만 경기 흐름을 바꾼 수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2: 특히 1회가 가장 아쉬웠는데
1: 네.
2: 2사 1루 전민재 평범한 3루수 앞 땅볼 때
1: 네.
2: 김도영 선수가 타자 주자를 잡으려다 내야 안타가 됐고
1: 네.
2: 이 상황에서 2루로 던져 선행 주자를 잡았다면
1: 네.
2: 이닝을 끝낼 수 있었거든요.
1: 네.
2: 결국 만루가 이어지면서 이 길을 키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자, 근데 1차전에서 김선빈 선수가 2회부터 교체됐어요.
2: 네, 올 시즌 이범호 감독이 경기 초반에 주전 선수들을 교체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번 교체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1: 네.
2: 선수단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2: 이래 수비에서 이닝을 끝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이 좀 아쉬웠고
1: 네.
2: 이에 공격에서도 병살타가 나오면서 흐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감독은 경기 시작부터 선수들의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이제 감독이 보기에 선수들이 지금 정신이 좀 집중되지 않고 플레이를 하니까 이제 최고 참인 김선빈 선수를 희생하는 거예요.
2: 네.
1: 넌 들어와 하면은
2: 맞습니다.
1: 벌써
2: 경각심 네, 심어주기 위해서
1: 후배 선수들이 네, 그렇죠. 알아보거든요.
2: 네네네. 실제로 김선빈 교체 이후에도 김태형의 포구 과정, 김호령의 타구 처리 등 평소 기아답지 않은 수비가 계속 나오면서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었습니다.
1: 네.
2: 이범호 감독은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포스트 시즌처럼 치르겠다고 했지만
1: 네.
2: 선수들의 집중력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됐었습니다.
1: 네.
2: 결국 이번 교체는 한 선수의 질책이 한 것이 아니라
1: 네.
2: 매 순간 집중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감독의 강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저희가 이제 경기 전에 투수가 선발 투수가 공개가 되잖아요.
2: 네네네.
1: 그러면 대충 승패가 있다는 나오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아 예. 오늘은
2: 승률,
1: 예, 승률적으로 예. 선발 투수 롯데 선수가 A급이 나왔다.
2: 네네네.
1: 우리는 4번 정도나 5번 선수가 나왔다. 노르디게스와 김태형 같은 경우.
2: 그렇죠, 그렇죠.
1: 이제 거기서 승패가 나지 않았냐 생각도 드는데 자, 2차전은 또 3대 11로 또 졌단 말이에요.
2: 네. 기아는 전날 경기 후 선수들의 강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1: 네.
2: 결과적으로는 더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1: 네, 네.
2: 선발 제임스 네일이 평소 답지 않게 제구가 흔들리면서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1: 네.
2: 4회를 마무리 하지 못한 채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1: 네.
2: 여기에 수비까지 흔들리면서 순식간에 경기 흐름을 내줬고요. 특히 4회 수비에서 패스트볼과 송구 실책, 타구 처리 미스가 한 이닝에 연달아 나오면서 6실점을 허용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2: 평소 안정적이었던 기아 수비가 무너지면서 내일도 버틸 힘을 잃었었다. 타선 역시 초반 추격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결국 이틀 연속 큰 점수 차를 패배를 당하면서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 루징 시리즈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1: 네네. 그 제임스 네일 그 선발 투수 말이죠.
2: 네네.
1: 이 선수는 굴곡이 좀 심해요. 저희가 그 경기 내용을 보면은.
2: 네네 맞습니다.
1: 네네.
2: 그래도 믿음의 투수였는데
1: 네네.
2: 롯데전에서 좀 2차전 롯데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1: 네네. 그 3과 3분의 1 이닝 동안 5실점을 하고 말았단 네네. 말이에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2: 네, 내일은 3과 3분의 1 5실점으로 한국 무대 이후 가장 이른 시점에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1: 그렇죠.
2: 네. 평소처럼 제구와 커멘트가 살아나지 않았고 빗맞은 안타와 볼넷이 이어지면서 계속 주자를 내보냈었습니다.
1: 네.
2: 특히 3회에는 볼넷과 안타, 폭투까지 겹치면서 실점이 늘어났고
1: 네.
2: 4회에도 다시 2기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공격에서 아쉬움이 컸는데 타선이 그렇게 어려워요. 안타치기가.
2: 네. 초반 득점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고요.
1: 네.
2: 득점권에서 한 방이 나오지 않았고 병살타와 범타가 이어지면서 흐름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무엇보다 롯데 선발진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했고요.
1: 네.
2: 초반 점수 차가 벌어지면서 추격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1: 네.
2: 결국 득점권 집중력 부족과 연결되지 않은 타선이 연패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에 경기와 롯데가 이제 기아와의 경기 하는 과정에서 4연패에 이제 빠졌는데
2: 네네.
1: 이제 구세주 고참 양현종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옵니다.
2: 네네. 네네. 네, 역시 2기에서는 양현종이라는 말이 그냥 나올 정도였죠.
1: 네. 네.
2: 앞선 4경기 모두 선발 투수가 초반을 버티지 못하면서
1: 네.
2: 경기 자체가 어려웠었는데
1: 네.
2: 양현종은 5이닝 1실점으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1: 네.
2: 최고 구속보다는
1: 네.
2: 2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고요.
1: 네.
2: 투구수 69개로 효율적인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1: 네.
2: 특히 2회와 5회 득점권 2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1: 네.
2: 범타를 유도하면서 추가 시점을 막아낸 것이 승리의 발판이 됐다 이렇게
1: 네.
2: 보여집니다.
1: 네네. 자 이제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잘 던져주니까 뭐니뭐니해도 이제 김도영 선수가 또 이제 홈런을 기록하면서 27호 홈런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2: 네네. 네. 가장 반가운 장면은 역시 김도영 선수의 홈런이었습니다.
1: 네.
2: 6회 솔로포로 시즌 27호 홈런을 기록하면서 전반기를 홈런 공동 선두로 마쳤고요. 특유의 강한 타구 생산 능력도 다시 보여줬습니다.
1: 네.
2: 무엇보다 초구를 놓치지 않고 담장을 넘긴 장면은 김도영 선수의 자신감과 타격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1: 네네. 그 27호 김도영 선수의 홈런 그 타구의 질이라고 할까요?
2: 네네.
1: 대단했죠. 맞는 순간에 넘어갔다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2: 홈런의 타구 속도가 무려 183.2km였는데 김도영 선수 올 시즌 최고 기록입니다.
1: 네.
2: 워낙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선수라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장면이었고요.
1: 네.
2: 특히 몸쪽 높은 코스의 직구를 가장 자신 있는 싱으로 정확하게 받아치면서 비거리 130m의 홈런으로 연결했습니다.
1: 네네.
2: 역시 스위 스폿에 맞으면 리그 최고 수준의 장타력을 보여주는 선수이다.
1: 네. 이렇게 볼 수 지금 좌측하고 우측이 보통 보면은 90에서 100 정도가 좌우의 그 홈런
2: 네네네.
1: 그 펜스, 거리죠. 예, 예. 펜스 거리.
2: 네네.
1: 그 센터가 110 정도인데.
2: 네네.
1: 이 130이라면 외야 스탠드 중단 이상을 갖다가
2: 그렇죠.
1: 네. 꽂힌다는 게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1: 네네. 자, 그런데 이제 홈런 타구 속도를 한번 비교하면은 기아 선수 중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생겼더라고요.
2: 네,
1: 누군가요?
2: 의외의 주인공은 네. 박상준 선수입니다.
1: 오, 네. 박상준.
2: 김도영의 이번 홈런 타구가 183.2km로 올 시즌 개인 최고 기록이었는데
1: 네.
2: 기아팀 내 최고 기록은 박상준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2: 지난 5월 LG전에서 홈런을 기록할 당시 타구 속도가 무려 184.7km
1: 네.
2: 측정이 됐는데요.
1: 네.
2: 현재까지 기아에서 가장 빠른 타구입니다.
1: 네.
2: 이 기록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박상준 선수가 단순히 마치는 타자가 아니라
1: 네, 네.
2: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타 잠재력을 갖춘 선수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1: 네.
2: 최근 타격감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만큼 후반기에는 김도영과 함께 중심 타선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3차전에서 연패를 끊으면서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했는데 승리의 원동력은 모두 플레이가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2: 네, 역시 뭐 선발 양현종 선수의 역할이 저는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2: 앞선 두 경기에서 선발이 초반에 무너지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죠.
1: 네.
2: 양현종 선수가 5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으로 버텨주면서 경기 운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 네.
2: 또 타선도 필요할 때 홈런이 터졌고요.
1: 네.
2: 카스트로가 선제 홈런으로 분위기를 만들었었고
1: 네.
2: 김도영과 나성범도 홈런을 보태면서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1: 네, 네.
2: 여기에 박재현 선수도 멀티히트와 이득점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어줬고요.
1: 네.
2: 무엇보다 앞선 두 경기와는 달리 수비 집중력이 살아났었고 불펜도 제 역할을 하면서 투타의 균형을 되찾은 대차는 것이 연패 탈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후반기를 앞두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승리였다.
1: 네.
2: 이렇게 보여집니다.
1: 홈런 퍼레이드에서 김도영 선수가 제 실력을 발휘 못했는데 거기도 던지는 투수가 있어요.
2: 네,
1: 이 그렇죠. 선수를 자기가 지정하지 않나요?
2: 맞습니다.
1: 그런데 왜 갑자기
2: 제가 생각한
1: 박찬호 선수가 나와요?
2: 이벤트성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박찬호 선수가 그날 제가 이제 공 던지는 걸 봤는데 사실 이제 홈런 그 레이스 할 때는 한 존에 돌아야 되거든요.
1: 그렇죠.
2: 치기 좋은 존에 돌아야 네네. 되는데 아웃코스 갔다가 인코스 왔다가 근데 아웃코스가 좀 많았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아니 당겨 치게끔 한번 그렇죠. 한복판에다 딱딱 던져줘야 되는데
2: 김도영 선수도 좀 뭔가 느낌이 자기가 이제 7개였잖아요. 네. 7개 이상을 쳐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힘이 좀 잔뜩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무슨 영혼이 남는 건 아니고 하나의 네. 축제니까요.
2: 네, 저도 네. 무조건 김도영 선수가 1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켜보는 분들은 다 그랬을 겁니다.
1: 네, 자 이제 7월 26일, 16일부터 목요일부터 다시 또 시작되는데요. 인천과 SSG 4연전이에요.
2: 네네네.
1: 간단하게 좀 네. 예상해 주시죠. 네.
2: 7월 16일부터 인천에서 SSG 랜더스와 주말 4연전을 치르면서 후반기 레이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 네.
2: 전반기 마지막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쳤던 만큼 후반기 첫 시리즈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 네.
2: 특히 인천 원정은 항상 쉽지 않은 승부가 이어졌던 만큼
1: 네.
2: 선발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경기를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1: 네, 네.
2: 타선에서는 올스타 휴식기를 통해 재충전한 김도영을
1: 네.
2: 중심 타선이 초반부터
1: 네.
2: 공격력을 보여준다면
1: 네.
2: 좋은 분위기 속에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1: 네.
2: 후반기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순위 경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네. 4연승 2승 이상 해야 됩니다.
2: 그렇죠.
1: 네. 4위 유지하려면
2: 네네.
1: 7위 SSG와의 경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연전 펼쳐지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많은 시청률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네.
1: 전북 유수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네, 또 한주일이 시작됩니다.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께서는 지금 99.1MHz로 방송되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수영이 진행하는 재즈 여행이 방송됩니다.

새로운 계절이 문을 열 때면 우리는 습관처럼 말하곤 합니다. 초여름엔 이제 더워질 일만 남았구나. 서늘한 바람이 불면 이제 추워질 일만 남았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끝날 것 같지 않던 더위도 혹독한 추위도 결국엔 다 지나가고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자연의 순리를 참 닮았습니다. 그러니 삶의 한 자락에서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며 자만할 것도 이제 힘든 일만 남았구나 낙담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 모든 것은 흘러가고 또 다른 계절이 찾아올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수영의 재즈여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주파수를 맞춘 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신 분들, 그리고 길을 걷다 혹은 운전을 하다 우연히 이 주파수에 채널이 머물게 된 분들까지 모두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변화무쌍한 일상 속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다정한 선율에 몸을 맡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1936년 영화 스윙 타임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으며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사랑받아온 재즈 스탠다드입니다. 들으실 곡은 The Way You Look Tonight, 오늘 밤 당신의 모습이라는 곡인데요. 오늘은 이 노래를 해리 코닉 주니어의 부드럽고 매끄러운 목소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곡은 지독한 추위나 더위처럼 세상이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 오더라도 지금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다정한 미소를 기억하며 삶의 위로를 얻는다는 내용의 곡입니다. Someday, when I'm awfully low, when the world is cold, I will feel a glow just thinking of you. 언젠가 내 마음이 몹시 울적해질 때,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 그저 당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난 따스함을 느낄 거예요. And the way you look tonight.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의 모습을 말이죠 라고 노래하는 해리 코닉 주니어의 The Way You Look Tonight 함께 하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해리 커닉 주니어의 The Way You Look Tonight이었습니다. 삶의 위로가 되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곡이었죠. 이어지는 곡은 멜로디 가르도의 Morning Sun, 아침의 햇살입니다. 멜로디 가르도는 19살에 겪은 큰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음악치료로 극복한 기적의 아티스트라 불리우는데요. 현대 재즈 보컬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모닝선은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직접 지나온 그녀가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이들에게 건네는 치유의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꾸게 만드는 소중한 존재를 아침 햇살에 빗대어 따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There's 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긴 터널 끝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어요. This world was made for dreaming. This world was made for you. 이 세상은 꿈꾸기 위해 만들어졌고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곡 전체에 흐르는 잔잔한 리듬과 멜로디 가루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마치 천천히 아침 햇살이 번져가는 풍경처럼 느껴지는 곡입니다. 그럼 멜로디 가르도의 모닝 선 들으시겠습니다.

멜로디 가르도의 모닝 선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분위기를 지닌 두 곡을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그레고리 포로의 Holding On, 붙잡고 있어요 입니다. 깊고 묵직한 바리톤 보이스로 사랑받는 그레고리 포로는 현대 재즈와 소울 음악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아티스트이죠. 이 곡은 사랑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향한 강렬한 이끌림을 이기지 못하는 심정을 담아낸 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2025년 발표되어 1950년대 고전적이고 우아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부활시키며 등장한 차세대 스타 케이티 기오르기의 노래입니다. 들으실 곡의 제목은 That Doesn't Matter,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뜻인데요. 앞선 곡이 사랑 앞에 통제력을 잃은 무거운 고백이었다면 이 곡은 나와 상대방의 취향이나 삶의 방식이 달라도 우리가 함께 꿈을 꿀 수 있다면 그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다는 유쾌한 태도를 취합니다. 당신은 크리스탈 잔으로 물을 마시고 나는 플라스틱 컵으로 마시죠. 당신은 연필로 글을 쓰고 나는 모니터 화면을 보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답니다 라며 서로의 성향이나 스타일이 달라도 괜찮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레고리 포로의 Holding On 그리고 KT 기오르기의 That Doesn't Matter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그레고리 포러의 깊은 울림과 케이리 기오르기의 경쾌한 스윙 감성까지 서로 다른 색깔의 두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Like Someone in Love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1940년대 할리우드 영화 음악의 황금기 시절의 전형적인 미국식 로맨티시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곡입니다. 1944년 영화 Belle of the Yukon에서 처음 소개된 이 곡은 수많은 재즈 거장들이 리메이크했죠. Like Someone in Love,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을 오늘은 영화 감독이자 배우면서도 고전 재즈 보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아티스트 Seth MacFarlane의 감미롭고 신사적인 목소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마법 같은 변화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늘을 나는 듯 들뜨거나 덤벙대는 사랑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순간들을 유쾌하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Lately, I seem to walk as though I had wings, bump into things like someone in love. 요즘 난 마치 날개가 돋아난 것처럼 걸어다니고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여기저기 부딪히곤 해요. Each time I look at you, I'm limp as a globe and feeling like someone in love.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난 장갑처럼 흐느적거리고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 같은 기분이 든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Seth MacFarlane의 Like Someone in Love 듣고 올게요.

들으신 곡은 샌 맥펄로인의 Like Someone in Love였습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 온몸으로 찾아오는 기분 좋은 설렘과 떨림을 고전적이고 세련된 선율로 묘사한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캐터린 러셀의 I Want to Talk About You,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입니다. 캐터린 러셀은 전통 재즈 보컬의 분위기를 우아하게 이어가는 현대 재즈 보컬리스트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클래식 재즈와 블루스, 스윙의 감성을 깊이 있게 표현하는 가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I Want to Talk About You는 1940년대 빌리 엑스타인의 버전으로 널리 알려진 곡인데요. 곡의 내용은 세상 그 어떤 거창한 이야기보다 오직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만 온종일 속삭이고 싶다는 밀도 높은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I want to talk about you. 캐터린 러셀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들으신 곡은 캐터린 러셀의 I want to talk about you 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한 깊고 아늑한 고백을 전해드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시대의 감성이 한 흐름 안에서 이어지는 두 곡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헤일리 라인하트의 Oh Darling입니다. 원곡은 비틀즈가 1969년 발표한 곡인데요. 헤일리 라인하트는 이 곡을 빈티지 재즈와 블루스 감성이 살아있는 스타일로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재즈바를 떠올리게 하는 보컬 톤과 몽환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곡으로 떠나가는 사랑을 붙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재즈 색소포니스트 지미 히스의 Don't Misunderstand, 오해하지 말아요 입니다. 지미 히스는 하드밥 시대를 대표하는 색소포니스트이자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깊고 따뜻한 톤의 음악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뮤지션입니다. Don't Misunderstand은 제목 그대로 서로의 마음이 엇갈리는 감정을 담고 있는데요. 앞선 곡의 간절한 감정이 이 곡에서는 조금 더 차분하고 깊은 재즈의 결로 이어집니다. 헤일리 라인하트의 빈티지한 보컬 감성과 지미 히스의 묵직한 재즈 사운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애틋한 감정을 들려주는 두 곡입니다. 헤일리 라인하트의 Oh Darling 그리고 지미 히스의 Don't Misunderstand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헤일리 라인하트의 오 달링 그리고 제이미 헤스의 Don't Misunderstand 였습니다. 한 곡은 빈티지한 보컬 속에 애절한 감정을 담아냈고 또 한 곡은 깊은 재즈의 결로 그 감정을 천천히 이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보듬어줄 아름다운 우리말 재즈 한 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국 재즈신에서 독보적인 서정성과 탄탄한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보컬리스트 남예지가 2024년 발표한 네 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된 트랙입니다. 곡의 제목은 영문으로 Song of Flowers, 우리말로는 꽃타령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남도 민요 꽃타령을 재즈로 재해석했는데요. 구수한 민요 가락이 세련된 재즈 선율과 만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지 그 특별한 울림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남예지의 꽃타령, Song of Flowers 함께 하셨습니다. 노래가 흐르는 동안 마음속에 화사하고 고운 꽃밭이 펼쳐지는 듯 했죠. 익숙한 우리네 옛 가락 속에 담긴 따뜻한 정서가 재즈의 아늑한 선율을 타고 와서 오늘 하루 고단했던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테너 색소폰의 거장 벤 웹스터의 Lover, Come Back to Me, 그대여 내 곁으로 돌아와줘입니다. 벤 웹스터는 스윙 재즈 시대를 대표하는 색소포니스트 중 한 사람인데요. 거칠면서도 따뜻한 톤, 그리고 사람의 숨결처럼 들려오는 깊은 음색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연주자입니다. 특히 발라드를 연주할 때 들려주는 특유의 감성은 지금까지도 많은 재즈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Lover Come Back to Me는 1920년대 뮤지컬에서 시작된 이후 수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연주해온 대표적인 스탠다드 곡으로 떠나간 사랑을 향해 다시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하는 곡이지만 벤 웹스터의 연주에서는 긴 시간 속에 남아있는 추억과 여운 같은 감정이 더 짙게 느껴집니다. 오늘 재즈 여행의 문을 열며 모든 것은 흘러가고 또 다른 계절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음악들도 참 신기하게 그 순리를 닮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세게 타오르는 사랑을 온 힘을 다해 붙잡고 버텨내던 시간도 있었고 서로의 다른 성향마저 유쾌하게 품어 안던 순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깊고 아늑한 고백을 건네다가도 때로는 다가온 이별 앞에 오해하지 말라며 담담하게 슬픔을 수용하던 모습도 만났습니다. 다양한 곡들을 만나며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사랑과 이별의 수많은 감정의 파도 역시 결국엔 인생이라는 거대한 계절 속에서 피고 지는 당연한 순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 지금 혹독한 겨울처럼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깊게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묵묵히 견뎌낸 우리 마음 속에 언제 그랬냐는 듯 반드시 예쁘고 고운 꽃 한 송이가 다시 고개를 들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벤 웹스터의 연주처럼 여러분의 남은 시간도 서두르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천천히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벤 웹스터의 Lover, Come Back to Me 들으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의 재즈 여행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음악과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ee ya!

연중 가장 습하고 더운 시기가 왔습니다. 해가 져도 열기가 쉽게 식지 않는 요즘인데요. 이 뜨거운 여름의 밤거리를 걷다 보면 내일을 위해 치열하게 하루를 채워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들 잘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고 막막한 생각에 잠들지 못하는 밤들이 저에게도 참 많았었는데요. 오늘 전주청년실록 7번째 시간에는 인생의 큰 분기점을 앞두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지역의 한 대학생을 모셨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오랜 시간 자라온 이 도시 전주에서 느끼는 담담한 생각들을 편안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광대학교 진수민 학생과 함께하는 전주청년실록 지금 출발합니다.

0: 네. 기침 소리로 존재감을 먼저 알려주셨고요. 원광대학교 한약학과에 재학 중인 진수민 대학생 오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 진수민입니다. 현재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 오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못올 뻔한 상황은 없었나요?
1: 네.
0: 어제 밤, 잠은 잘 잤나요?
1: 네, 잘 잤습니다.
0: 네, 다행입니다. 네. 대학교 4학년이라고 해서 사실은 누구보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것 같고, 특별히 모셨는데, 제가 조카들이 있어요. 대학생인 조카들인데, 이제 지금 이 시기면 기말고사가 다 끝나고 방학이잖아요. 뭐, 계절 학기를 듣는 학생들도 있고 하지만, 좀 한가하실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일정
1: 네.
0: 잡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1: 네.
0: 그래서 지금 한약학과면은 국가고시를 보는 전공으로 알고 있어서 그 시험 준비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 아, 네. 한약학과는 면허증이 나오는 학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졸업 전에 국가고시를 보게 됩니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모의고사를 만들고 공부 자료를 배부하거나 공부 방향을 잡아주는 등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졸업준비위원회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과목에 대해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봉사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어서 엊그제 학예 의료봉사 활동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빴네요.
0: 오, 그러니까 본인이 졸업을 위해서 국가고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그 같은 학년의 학년 친구들의 시험을 도와주는 졸업준비위원회라는 역할도 있는 거네요.
1: 네.
0: 그리고 봉사동아리 회장도 맡고 있고,
1: 네.
0: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1: 바쁘게 사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맡고 있습니다.
0: 그 봉사동아리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어떤 일 해요?
1: 아, 저희가 한의대, 한약학과, 약학과 이렇게 세 학과로 연합이 된
0: 한의대, 한약학과, 약학과. 이세 개의 전공이 합쳐서
1: 네,
0: 만들어진
1: 그렇게 세
0: 연합동아리예요?
1: 학과가 있는 연합 봉사동아리고요.
0: 네.
1: 저희 동아리 이름이 힐링크인데
0: 힐링.
1: 힐링크.
0: 힐링크. 아, 힐. 치유하다 할때그 힐? 링크.
1: 네, 맞아요.
0: 아, 네네네.
1: 이번에 학예 의료봉사 활동 가서 이제 한의대들은 문진도 보고 침투나 부항 등 진료도 받고요. 저희 학과, 한약학과 학생들은 약도 나눠주고 혈압, 체온 등 기초 건강검진을 체크했고, 그 약학과 친구들은 일반 의약품을 나눠주거나 처방전을 갖고 오시면은 약 3당도 해드리고, 이제 치매 예방 활동 등 그런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0: 주로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해요?
1: 주로 저희가 이번에 함라로 갔다 왔는데,
0: 함라면은 익산에 있는 함라면.
1: 네, 익산과 분산 그 경계선쯤에 있고요.
0: 네.
1: 그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봉사하고 왔습니다.
0: 주로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1: 네.
0: 거네요. 연합동아리의 봉사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다.
1: 네.
0: 너무 바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공부할
1: 아,
0: 시간은 좀 나오나요?
1: 그래서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바로
0: 네.
1: 공부하기로.
0: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제 그 진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거는 나중에 질문에 다 있으니까 그럼 차근차근 우리 얘기를 해보기로 해요.
1: 네.
0: 현재 한약학과에 재학 중이시고 이 학과를 선택해서 왜냐면 이제 한의학도 있었고 약학도 있고 또 이제 의학도 있고 비슷한 분야가 이렇게 네 개로 본다고 하면 의대, 약대, 그다음에 한의대, 한약대 뭐 이렇게 있다고 볼수 있을 걸까요?
1: 아, 저희는 약대 안에 있는 한약학과입니다.
0: 아,
1: 그래서,
0: 약대 안에 소속돼
1: 네,
0: 있는 거예요?
1: 한약대라는 말은 없고요. 네, 약학대학
0: 아.
1: 안에 있는 한약학과입니다.
0: 오, 그거는 좀 다르네요. 왜냐면 의대랑 한의대는 완전 다르잖아요.
1: 네.
0: 근데 약학은 그냥 약학과 안에 한약학이 있는 거군요.
1: 네, 약학대학 안에 한약학과가 있죠.
0: 오, 그렇구나. 그러면 약대생들이 약학과도 한약학에 대해서 배우나요? 같이?
1: 약학과 학생들이요?
0: 예.
1: 약학과 학생들은 한약에 대해는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오.
1: 한의대 애들이 배운 걸요? 네.
0: 그렇구나. 이게 약간 시스템이 잘 몰라가지고 죄송해요. 저희 피디님이 이제 한의사시기 때문에
2: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생약학이나 뭐 약용심학 이런 거는
1: 그렇죠. 본초학도 배우는 걸로 알고 네. 있고
0: 저는 동의보감을 책과 드라마로 본 이후로 한약학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일단 전공 얘기로 돌아가면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여기를 목표로 했던 건지 아니면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해요.
1: 아, 저는 입시 때까지만 해도 원래 꿈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꿈이나 직업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대학교 4년 내내 어떤 걸 배워야 지겹지 않고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봤어요. 저한테는 그게 한의학이었습니다.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한의학은 좀 비과학적이다, 신뢰성이 없다 뭐 등등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전 한의학의 효과를 느껴봤기에 제가 이걸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희망학과는 한의대가 맞는데 이제 성적에 맞춰서 한약학과에 오게 됐죠.
0: 아, 한의대를 지망했는데 약간 네. 그 입시 성적 때문에 한약학으로 간 거다.
1: 네.
0: 그러면 수민님과 비슷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나요?
1: 저도 그래서 저처럼 원래 한의대였다가 성적에 맞춰서 한약학과에 온 친구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원래 꿈이 약학과였는데 성적에 맞춰서 이제 한약학과에 온 친구들이 더 많더라고요.
0: 그렇군요. 약간 제 생각에는 그 한의대랑 한약학이랑 좀 비슷할 것 같고 의대랑 약학이 뭔가 좀 비슷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약대를 가고 싶었는데 약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한약학과로 왔다.
1: 네,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0: 배우게 되는 내용이 되게 다를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만족하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하네.
1: 친구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약학과 온 친구들 대부분 다 만족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0: 네.
1: 재수하는 사람들도 정말 몇 안 되고.
0: 그래요. 그 얘기도 나중에 그 진로 관련해가지고 좀 다시 다뤄지긴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졸업하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 얘기할 때 해봐요. 그 한약이라 이제 사실 오늘 전공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 전공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약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에서
1: 네.
0: 그 한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도 그 비슷한 에피소드 나오거든요. 걔네 주인공 애들이 이제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의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의사가 지어주는 그 한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효과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포장지가 딱 뜯어진 게 포도주스였던 약간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었냐 약간 이런 에피소드도 나오거든요.
1: 네.
0: 워낙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안 보셨어요?
1: 네.
0: 아 이럴 수가.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낭설에 대해서 이게 과학적인 게 맞는 건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들은 좀 많이 있는 편이었는데
1: 네.
0: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전 인터뷰를 하면 좀 오해가 풀리긴 했어요. 그래서 그 네. 얘기를 좀 오늘 청취자분들께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게 한약을 뭐 먹으면 뭐 간에 안 좋다. 아니면 이게 다 네. 플라시보 효과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전공자로서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1: 저도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죠. 한약은 한약대로 만들어진 약인데 한약재에는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사포닌 계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 면역 기능 조절, 피로 회복 등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인삼은 원기 회복이나 피로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즉 한약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유효 성분이 체내에서 작용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저희 과에 들어오면은 생약학, 약리학, 약물학에서 이러한 체내 작용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0: 제가 질문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1: 네.
0: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돼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 사전에 대화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예를 들면 요새 영양제를 엄청 많이 먹잖아요.
1: 네.
0: 뭐 무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눈에 좋다고 하는 뭐 아스타잔틴
1: 네.
0: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밀크시슬 막 이런 거 먹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걔네도 유효 성분을 뽑아내서 영양제를 만드는 건데
1: 네.
0: 그러면 한약이 영양제와의 차이점은 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1: 아. 저희는 한약은 좀 더 치료제로 치료약으로 쓰이는 것 같고요. 영양제로, 영양제랑 이제 굳이 비교하면은 보약은 이제 영양제로 먹을 수도 있다고.
0: 아,
1: 보약 같은 경우는 꾸준히 먹어도 된다고 생각이 듭네요.
0: 보약이 한약이랑 다른 건가? 보약이
1: 아, 한약 중에 보약, 한약 중에 보약이란 파트가 따로 있어요.
0: 한약 네. 중에서 네. 그 기능이 예를 들면 몸을 보하는 것인 것이 보약인데
1: 네.
0: 그거는 일종의 영양제로 볼 수 있다.
1: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이제 영양제랑 비교될 수 있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네.
0: 요거 나중에 피디님이랑 한번 제가 심층 대화를 네.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항상 이렇게 인터뷰를 막상 해보면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제 대학생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입학하기 전에 내 전공, 그러니까 한약학과는 이럴 거다라는 어떤 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0: 뭐 기대되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가면 뭘 배우지 않을까? 여기를 졸업하면 어떤 진로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그 과를 갔을 때에 마주치게 된 장면들이나 상황도 좀 궁금하거든요. 현실은 좀 어땠어요?
1: 저도 제가 들어가기 전에 약간 혼자 상상했던 건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이제 모범생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특히 또 예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0: 예쁘다는 게 어떤 의미의 예쁨인가요?
1: 너무 다 예쁘게 꾸미고
0: 본인 포함인가요?
1: 아 아니요.
0: 본인 포함인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약학과이기 때문에 뭐 한약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거나 한약을 네. 좀 마셔본 친구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한약을 한 번도 안 마셔본 친구들도 많고 뭐 쓰다고 싫어하는 동기들도 꽤나 많아서 좀 의외였어요.
0: 그러니까 원래 약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맞으니까 네. 한약에 대해서 원래부터 어떤 뭐 선호가 있다던가 사전 지식이 있는 친구들이 아닌 애들이 많다는 거네요.
1: 네.
0: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전에 얘기할 때 나는 한약에 대해서 효과를 느껴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 한약보단 저는 한의학의 효과를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병원에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입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좀 정말 굉장히 호전됐어가지고 기억이 좋게 남아있습니다. 한의학에 대해서.
0: 아토피가 개선이 될 수 있군요.
1: 네.
0: 제가 치료가 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그 세계가 궁금해진 거네요.
1: 네. 저는 효과를 느꼈는데 이제 뭐 신뢰성이 없다, 효과가 없다, 플라시보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공부해보고 싶었죠, 저도.
0: 진실은 무엇인가.
1: 네, 그렇죠.
0: 좋아요. 그 한의학에서 이제 뭐 사실 제가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동의보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거기 막 음양오행, 뭐 사상체질 뭐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통적인 이론을 이제 처음 배울 때하고 1학년, 2학년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런 더 깊이 있는 과목들 막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뭐 생리활성 성분에서 배우고 약전에 뭐 양리학, 생약학 이런 거 배우고 하면서 그 내용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되게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방제학이나 본초학
1: 이제 네.
0: 단어도 생소해요. 이런 거를 실제 한약제랑 또 처방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배우면서 어떤 식으로 좀 약간 이 학문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그 어떤 느낌이랄까.
1: 저도 1학년 때 그 한의학 개론이라고 배우는데 한의학 개론을 배울 때 음양오행이나 사상체질 같은 전통 이론을 배우게 돼요. 그때는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좀 들었는데
0: 음양오행이나 사상체질이 그럼 약간 전공 기초 같은 거예요?
1: 아 그렇죠. 네. 전필로 듣습니다.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방제학이나 본초학 방제학이 쉽게 말하면 그냥 한약 정말 한약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약제와 처방을 배우는 과목을 접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저학년 때는 좀 의문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제 고학년 되면서 조금 의문이 좀 해결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한약은 감기나 소화 불량 정도에만 쓰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공부해 보니까 통풍이나 난임, 화상 등 생각보다 더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고
0: 네.
1: 한약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 는 점이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덕인님도 혹시 드셔보신 한약이 있을까요? 좀 후기가 좀 궁금해요.
0: 한약이 비싸가지고요. 제가 많이 먹어보지는 못했고,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엄청 오래되긴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쌍화탕 이런 거는 감기 네. 기운이 있거나 할 때 많이 먹잖아요. 그 다음에 네. 소화불량 있을 때, 그 이름 뭐죠? 위생천. 매실 액기스 같은 거를 따뜻하게 뭐 해서 먹는다는, 약간 이런 전통적인 방법의 어떤 자잘한 병들을 치료하는 것들은 네. 민간에서 많이 쓰니까 이제 그런 거 하고 제가 한약을 제대로 먹어본 거는 그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보약이겠죠? 흑염소탕을 30포인가 뭔가 아무튼 해가지고 한 달치를 주문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냥 주셨어요. 먹어야 된다고 강제로 주셔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그때도 이제 몸이 안 좋고 회복을 해야 되는 상태니까 진짜 열심히 먹었는데 단기간에 엄청 체중이 늘었어요.
1: 아,
0: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효과가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이게 뭐 고칼로리 음식인 건지 아니면 이게 뭐 때문에 내가 이런 몸에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보았어야 되는 건데 혹시 흑염소탕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 아, 흑염소탕은 저도 배운 적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네. 왜 이렇게 흑염소를 광고도 많이 하고 많이 먹는지 그런 게 좀 의문인 것 같긴 해요.
1: 저도 방송 끝나면 교수님 찾아가서 근데 저도 평소에 그건 궁금했어요. 체중이 늘었다는 친구들
0: 네. 많이 맞아요. 들어서 어렸을 네. 때 한약 먹고 약간 약간 비만이거나 약간 고체중인 친구들 중에 어려서 한약을 뭐 잘못 먹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뭐 간의 기능을 바꾸는 건지 아무튼 모르겠더라고요.
1: 저도 그 기전에 대해 한번 배워볼게요.
0: 피디님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흑염소탕을 먹으면 왜 살이 찌나요?
2: 흑염소라는 자체보다도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0: 네.
2: 그 아마 처방들이 들어갈 건데
0: 네.
2: 그 처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소화기를 돕는 약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흑염소라는 한 가지 명칭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살이 찌게 하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현대의학과 현대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가 정말 낱낱하게 알고 싶은 약간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거든요.
2: 소화기능이 약한 것을 한약에서는 비위 기능으로 표현을 하는데
0: 네, 비위 기능.
2: 그런 경우에 비위를 도와서 그 체중이 늘 수도 있겠죠.
0: 그 자체가 칼로리가 높은 게 아니고
2: 그렇죠.
0: 이거 제가 나중에 좀 연구 좀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학과 이야기를 조금 벗어나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즘 대학생 뭐 순미님이 모든 대학생의 이야기를 대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1: 네.
0: 그냥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략 주변 친구들도 있으니까 좀 뭔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변의 동기나 청년들이 전공을 살려서 진로를 선택할 때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뭐인 것 같아요?
1: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연봉, 인프라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0: 연봉, 인프라.
1: 네. 근데 최근에는 AI가 너무 많이 발전해서 전망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안전성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많아졌더라고요.
0: 연봉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그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는 고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여기는 이제 어쨌든 자격증, 면허증을 따는 국가고시를 보는 영역의 전공이니까 그게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저희 같은 일반 인문대나 일반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완전히 전문직으로 뭐 판사,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뭐 진짜 뭐 벤처나 아니면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연봉을 보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군요.
1: 네.
0: 본인은 좀 어떤 편이에요?
1: 저는 조금 조직에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제약회사에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0: 조직에서 일하고 싶다?
1: 네.
0: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싶다?
1: 네. 저희 과에서 졸업하면은 제 생각에 보통 한 7, 80%는 약국을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보통 약국에서 일을 하면은 1인 약국 정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신 약사님이 몇 분 안 계세요. 대형 약국에 가더라도 거기 계신 약사님이 몇 분 안 계신데 제약회사에 가면은 좀 더 조직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나. 동료들이 훨씬 많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약회사에 가고 싶습니다.
0: 약국을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이 돼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1: 제가 듣기로는 이제 회사원보다는 네, 약국에 더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한약학과를 나와도 일반 약국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 네, 일반 약국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어요.
0: 그렇구나.
1: 근데 대신에 저희 과는 이제 처방전, 전문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형마트 지하에 있는 데를 가거나 아니면은 지하철역, 뭐 그런 데.
0: 일반 약국에서도 일반 의약품 많이 파니까.
1: 네.
0: 그러면 보통 약국 같은 데 보면 병원 주변에 약국이 되게 많잖아요. 좀
1: 네.
0: 규모가 있는 약국들이 있으면 거기에 약사분들 여러 명 있으면 거기서 처방전을 다루는 거는 이제 약학과를 나온 약사님들이라는
1: 네,
0: 거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본인은 제약회사는 또 좀 연봉이 센가요?
1: 제약회사마다 너무 다르지 않나.
0: 그런가? 대기업과 네. 많이 주겠죠.
1: 네.
0: 근데 본인은 돈 때문이라기보다 약간 팀으로 조직 안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약회사를 좀 선호하는 편이다.
1: 네.
0: 그러면은 실제 본인의 이제 진로 선택은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1: 네.
0: 이거를 지금 연결해서 AI랑 좀 연결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1: 네.
0: 졸업 후에 취업 을 하지 않고 대학원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 대학원을 진학한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AI가 지금 너무 지금 발전을 해서 사실은 일반 전문직 특히 뭐 세무사라던가 변호사들이 오히려 초임이 지금 채용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날 정도로 오히려 전문직 일자리를 먼저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도 막 들리고 그래서 그런 내 일자리가 AI를 대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저희보다는 훨씬 청년들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 불안을. 그래서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수민님은 이제 대학원 선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1: 저는 일단은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고요. 사실 예전에는 제가 대학원 갈 거라는 생각 자체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보통 대학원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대학원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경험해보고 싶다는 좀 마음이 커져가지고
0: 뭘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대학원
1: 그냥
0: 가서?
1: 이것저것 경험해보겠다.
0: 대학원을 가서?
1: 아, 모두가 약간 대학원 하면은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런지. 그냥 모든 걸 전 다 약간 겪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0: 어차피 나중에 취업도 할 건데, 하지만 대학원도 가보고 싶어. 이런 거예요?
1: 아, 그리고 대학원을 가면은 제약회사에서 R&D라는 영역으로 좀 갈 수가 있거든요.
0: 아.
1: 그래서 그 R&D라는 영역을 애초에 석사 이상을 좀 뽑는 데가 많아요.
0: 그러겠죠.
1: 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면은 졸업 후에 제약회사에 더 들어가는데 용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원에 가고 싶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0: R&D가 결국 연구 영역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약간 이쪽으로 연구를 계속 해보고 싶다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저는 졸업하면은 제가 졸업하면 24살인데 그 나이에 바로 한 가지 길을 선택해서 평생 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뭐 대학원도 가보고 제약회사도 경험해보고 연구도 해보면서 저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AI에 대한 생각도 좀 비슷한데요. AI는 앞으로 꼭 필요한 기술이고 저 역시 공부하거나 정보를 찾을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AI가 또 다른 경쟁자이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전 앞으로는 AI를 잘 활용하면서도 AI가 대신하기 어려운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어떻게 본인은 노력하고 있나요?
1: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좀 실험을 설계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해석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직 사람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예를 들면 어떤 걸 기획하고 설계하고 어떤 결과를 해석하고
1: 그렇죠. 결과 해석.
0: 그런데 AI가 이미 저는 설계하고 해석하는 거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히려 사람보다 지금 더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이미 이제 약간 검색하거나 정리하는 건 넘어선 지 오랜 것 같아요. 이미 뭐 예를 들면 뭐 GPT로 따지면 뭐 1, 2, 3 뭐 이런 상황에서 거의 다 됐고 지금은 오히려 그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석하는 것조차 이제 데이터가 엄청 수집이 돼서 그걸 이제 설계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판단하는 것까지 이제 지금 4, 5 막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미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노력해야 한다 수준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 지금 더 두려움을
0: 그러니까요. AI가 진짜 하기 어려운 사람의 영역이 뭘까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보는 편이에요. 이제 그 AI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돌봄과 챙김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영역 안에서 업무는 사실은 기계나 로봇이 대체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쪽이 유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돌봄 로봇이 돌봄 로봇이 나왔어요.
1: 너무 잘 돼 있어요.
0: 얘네가 이미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 상담인데 GPT나 이런 AI가 말의 기술에서 훨씬 사람보다 유능해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을 토대로 발전해온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돌봄 로봇이 이제 제일 먼저 도입된 게 뭐냐면 AI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뭐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나 누굴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감정을 소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묻거나 사람들 상대방이 화를 내도 얘는 절대 동요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거나 계속 상대방을 대하면서 그거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감정 소진이 덜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2: 약간 예를 들면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0: 그렇죠. 결국 매뉴얼을 읽거든요.
2: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0: 소진되지 않는 친절하고 상냥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1: 감정이 없는
0: 그 감정이 점을...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친절해 상냥해. 그러니까 오히려 상담을 받는 사람도 훨씬 더 동요되지 않는 이 사람의 친절함에 더 신뢰를 갖기도 편하고 더 관계가 잘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이거 오히려 지금 왜 AI 가지고 상담하다가 너무 의존해가지고 문제 생긴 사례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이미 사회복지도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여러 레벨에서 고민하고 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하지 마.
0: 알겠어요. 네. 아 이게 AI는 저는 한번 이게 이제 좀 다뤄보죠 나중에. 네.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저도 사실은 일을 하면서 AI 쓰고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상담일지를 지금도 저희는 벌써 뭘 하고 있냐면 AI 스마트 앱을 개발해서 상담을 녹음을 얘가 자동으로 해가지고 녹음 내용을 얘네가 그 상담에서 정리해야 되는 항목에 맞게 자동으로 정리해서 상담일지 써줘요. 사람이 상담일지 안 써도 되게. 그런 방식으로 저희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시범 사업 중이고요. 그리고 뭐 기획서, 계획, 사업 계획서 이런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현직에서는. 더 고민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갔었거든요.
1: 네.
0: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내과 의사가 젊은 의사였는데 이제 문진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근데 옆에 컴퓨터 화면을 켜놓고 바로 제가 질문하는 거를 구글 창에다가 검색하면서 그걸 읽으면서 답변해줬어요.
2: 의사가.
0: 응, 의사가. 의사가 그냥. 근데 그거를 나랑 같이 보면서. 증상이 어떻다고요? 하면서 검색해가지고, 그거는 이런 것 때문일 수 있겠네요. 라고. 그 바로 화면을 읽어주면서.
2: 그걸 옆에서 해석해주고 그런다는 거죠?
0: 그 제가 의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참았는데, 그렇게 하실 거면 제가 병원을 왜 왔을까요? 라고 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2: 뭔가 좀 이유가 있겠죠, 제가.
1: 네. 독특하신 분이었던 거를.
0: 아, 그래요? 그런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 예를 들면, 자신의 말에 더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AI도 이렇게 얘기한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1: 네. AI를 근거로 들어서.
0: 아, 네.
2: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들 수 있는 거니까.
0: 솔직하게 다음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주로 갑시다.
1: 네.
0: 네, 지역 청년의 삶입니다. 현재 본가 전주죠. 네. 전주에서 태어났죠?
1: 네.
0: 네. 그리고 학교는 지금 원광대는 익산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은 전북권에서만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가기 전에는 전주에서만 주로 거주를 하신 거죠?
1: 네. 전 고등학교도 익산고등학교 나와서.
0: 아, 그래요?
1: 네.
0: 그래요. 그러면 전북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솔직하게 얘기 좀 듣고 싶어요.
1: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한 점도 많고 아쉬운 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집이 가까워서 필요하면은 언제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수도권처럼 집값이나 물가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 아쉬운 점은 저희끼리는 농담으로 원광 마을이라고 부를 정도로 학교 근처에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0: 원광 마을이요?
1: 네.
0: 원광대 안에서 자기 학교를 그렇게 불러요?
2: 네, 저희가 말하는 거죠?
1: 네, 저희 친구들이 이제 원광 마을이다, 원광 마을이다 좀 이러는데 수도권 대학들은 다른 학교 학생이랑 교류하거나 뭐 연합 행사, 과팅 같은 기회가 많다고 들었는데 전북에서는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뭐 동아리를 한다면 교류전이라도 할 수 있지만 뭐 그렇지 않고서는 전주나 군산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는 같은 학교의 다른 학과 학생들과 친해지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0: 하긴 서울은 서울 수도권은 지하철이 돼 있으니까 그쵸. 이동하기가 좀 편하고 한데 여기는 어쨌든지 간에 뭔가 버스를 시외 버스를 좀 예를 들면 우석대가 지금 전주에 있나요? 삼내예요? 아
1: 네.
0: 어쨌든 뭔가 교통수단 하나 더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긴 하겠네요. 그 우석대학교에 같은 학과들이 있잖아요. 거기랑 네. 거기랑은 교류를 좀 하는 편이잖아요.
1: 네, 우석대 한약학과랑은 교류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축구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풋살이나.
0: 완전히 다른 학과들하고는 교류가 많이 없어요? 그니까 뭐, 인문대라든지, 공대라든지 뭐.
1: 저희는 조금 메디컬끼리는 자주 노는데.
0: 아, 메디컬.
1: 뭐 인문대, 공대랑은 엮일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축제도 이제 메디컬 축제 이렇게 하고, 체육대회도 메디컬 체육대회 이렇게 하거든요.
0: 메디컬 축제?
1: 네. 그래서 이제. 야. 완전히 다른 단대랑 친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 한다면 동아리 활동.
1: 맞아요. 맞아요.
0: 전체도 동아리도 여기 연합동아리인데 약학과랑 약대랑 한의학과를 한다니까.
1: 네, 여기는 봉사동아리니까 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의대랑 약학과랑 하는 거.
2: 대학교가 동아리라기보다 그 과마다 뭐 스터디 그룹이나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0: 그 취미는 거의 사라지고 거의 진로나 자기개발 관련해서 어쨌든 만들어진다는 거네요.
1: 저 뭐 탁과생 만날 일은 제가 볼 때는 해외 봉사 가든 거. 그럴 때는 탁과생 많이 만나요.
0: 해외 봉사 가본 적 있어요?
1: 아, 저는 없습니다.
0: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진짜 그 시기가 다른 영역의 사람을 만나기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영역을 많이 만나볼수록 내 어떤 관점이라던가 사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저는 좀 젊은 친구들 만나면 여유가 조금이라도 되면 무조건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런 활동을 해보라고 좀 얘기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너무 약간 막 진로에만 이렇게 천착해서 뭔가를 하는 건 좀 나이 들수록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나이 들수록 내가 어떤 내 일에 대한 무게감이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아무튼 좀 그렇네요.
2: 진로가 불투명하니까 거기에 집중.
0: 그죠. 불안하니까 더 거기에 이제 매진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좀 중요한 얘기 또 해볼게요. 청년들의 경제 생활입니다. 대학생이랑 뭐 또래 청년들이 경제적인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독립이나 자립에 대한 고민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친구들은 돈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1: 주로 생활비나 주거비 부담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 대청교로 활동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0: 대청교 뭐예요?
1: 대청교가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인재육성이라는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정말 알바 같은 거거든요.
0: 인재육성 사업 같은 건데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1: 네. 이게 네.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초등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초중고 친구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멘토멘티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약자인 거잖아요.
1: 네.
0: 대학생
1: 풀네임은 이제 대학생 청소년 교육 교육 지원 사업.
0: 어,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을 대청교라고 하는군요.
1: 네.
0: 그렇구나. 이거를 하면은 아르바이트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돈을 많이 받는 편인가요?
1: 네, 그 일의 강도도 훨씬 쉽고 뭐 시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0: 시급이 보통 알바는 다 최저임금 주잖아요.
1: 맞아요. 얘는... 최저보다 좀 더 높아요.
0: 그러면 그게 좀 일자리가 많은가요? 아니면 좀 이것도 엄선해서 뭐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1: 제가 알기로 학교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원광대학교는 일단 성적으로 먼저 자르고 성적. 그리고 학년으로 먼저 자르고
0: 성적, 학년 그렇구나. 역시 공부를 잘해야 돼. 그렇구나. 또 어떤 게 있어요?
1: 또 이제 제 친구들 보면은 요새 주식하는 재테크하는 친구들도 꽤나 많고요. 제가 놀랐던 점은 이제 학자금 대출의 금리나 세액 공제를 따져서 대출한 돈으로 정부 기여금 적금에 들거나 뭐 재테크에 투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각자 영리하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 대학생들은 이렇게 경제 생활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0: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네요.
1: 네, 근데 이거 모든 대학생이 그러고 있다는 아니고 네. 소수의 친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0: 본인은 어때요?
1: 저는 그러지 않고 있긴 해요.
0: 대출을 받았어요? 아니면은 투자는 하고 있어요?
1: 투자는 하고 있어요.
0: 투자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대출받은 돈은 아니죠?
1: 네.

0: 왜냐하면 이게 주식은 절대로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또 아는 사람들은 언제 이거를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텐데 대학생들은 사실은 거의 모르고 그냥 계속 오르니까 이게 훨씬 더 뭔가 뭐 수익이 좋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예적금 넣으면은 금리가 낮지만 이걸 넣으면은 너무 이제 이율이 좋으니까 들어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 우리 언제 전쟁 날지 몰랐는데 전쟁 막 났잖아요. 폭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일 당장은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한편 와 이런 거를 다 따져가면서 어쨌든 자기 경제 활동을 하려고 되게 애쓰고 공부하는구나. 세액공제도 따진다고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긴 하네요. 똘똘한 선택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너무 대출 받아서 두시면 안 된다.
1: 대학생들 그런 투자를 하는 학생들한테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 사회 경제적 상황,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는 거에 다 흡수되어 있잖아요. 그런 현상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절대 개인 문제를 볼 수 없고 우리나라가 사실 너무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고 지금 특히 주거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랐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임금이나 여러 가지 소득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청년 지원 정책들이 많아지는 건데 이런 거를 저는 제가 청년이어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민될 것 같아요. 미래를 고민 생각하고 왜냐면 이제 우리 돈 벌어서 10년, 20년 돈 벌어도 집 못 사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너무 고민될 것 같고 이거를 그냥 탓할 게 아니라 되게 이거 정책 만드는 분들이 이런 현실을 정말 약간 좀 정말 제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들의 처지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비책을 하려고 할 것이고 특히 이제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주식에도 관심을 가졌던 건데.
0: 그니까요.
1: 그런 차원에서 그 청년들에 대한 우려나 이런 걸 보내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맞아요. 풀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0: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금융 수업을 해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 지식들을 청소년기에 아예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청년기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다뤄봅시다. 자, 전주 얘기 갈게요. 전주 토박이 있잖아요.
2: 네.
0: 수민님한테 내가 살아온 도시 전주는 어떤 의미나 어떤 느낌으로 오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또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지 인서울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의 취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전망이나 이런 게 궁금해요.
2: 제가 느끼는 전주는 지나치게 소란스럽지 않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정서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전주 사람이 아니었으면 전주에서 미래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다양하고 경험해볼 게 많은 곳을 가고 싶었기에 경기도나 광역시 정도로 되는 곳을 가고 싶었어요.
0: 큰 데로 가겠다는 거네요?
2: 네, 그렇죠.
0: 아, 그건 내가 전주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2: 네, 근데 저는 제가 전주 사람 아니었으면 미래에 전주에 올 것 같아요.
0: 전주 사람이 아니면 전주에 대해 잘 모르니까 올 일이 없지 않을까요?
2: 하지만 전주 여기저기서 좀 꽤나 들려오는 도시 아니에요?
0: 그런가? 관광지로서? 여행지로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어쨌든 더 큰 곳으로 나아가서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네요.
2: 네.
0: 어디, 예를 들면, 인서울 수도권?
2: 수도권 좋죠. 저는 수원 아니면 대구, 이런 데 좋은 것 같아요.
0: 그런 도시들에 대한 상은 어때요? 그래, 그런 곳에 가고 싶어요?
2: 일단 전주가 지하철도 없잖아요.
0: 아.
2: 일단 지하철이 있는 곳?
0: 광주.
2: 그렇죠. 지하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전주가 너무 좁아서 사실 한 달이 건너면 정말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비슷한 또래라는. 그래서 이제 더 다양한 친구들 만나고 싶다.
0: 맞아요. 저는 저희 도시 이야기에서도 사실은 도시의 인구 문제, 정주 문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정주하기를 바라거나 정주하는 데에 현금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정책에서는 사실 동의하지 않는 편이에요.

0: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그 선한 의원 출연한 방송에서 비슷한 얘기 한번 했었는데 오히려 더 교통이나 여러 가지 좀 흐를 수 있는 조건을 더 좋게 만들어서 내가 뭐 굳이 서울 가서 살지 않아도 예를 들면 뭐 세종이나 서울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거나 더 편리해진다고 하면 차라리 내가 여기 살면서도 그런 곳에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사실 할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사는 곳을 선택하는 선택권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메가시티 만들고 이런 거에, 메가시티 잘 모르시죠? 좀 너무 전문적인 얘기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살아달라는 식의 보단 오히려 좀더 다양한 곳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저도 약간, 좀 내가 나중에 경험해 보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장점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도시 입장에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신 건할 얘기가 있어서 오신 거죠?
1: 그렇죠.
0: 네.
1: 여기 이렇게 마이크를 준비해서 여차하는 좀 얘기를 해야
0: 네.
1: 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도시학에 나오셨던 전주 윤창현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0: 네.
1: 굳이 막그 전주에 살아야 된다. 전주에서 난 사람이니까 그렇게 강요한다고 되지도
0: 그러게
1: 않고
0: 맞아요.
1: 예를 들면 서울에 가서 어떤 경험도 쌓고 더큰 기회를 만들어서 어떤 또 다른 기회에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걸 이렇게 붙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0: 정말
1: 말씀을
0: 맞아요.
1: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도 뭐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그 도시에 대한 고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거나 또는 또 다른 시선에서 기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도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프랑스 그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나 다그 젊은이들은 다 크고 화려한 것들을 찾아서 가는 그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시절 그렇게 조금 보내고 그 고향으로서 돌아오는 풍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우리도 청년들이나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게 좀 바라보고 좀 열린 마음으로 이런 것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0: 좋습니다.
1: 네.
0: 저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시간이 벌써 45분 됐고요. 중간에 노래 한곡 듣고 저희가 광고하고 나서 나머지 질문 이어갈게요. 수민님이 추천해주신 곡이에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광고 읽는 것도 까먹고 넘어갔더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20대의 또래들을 보면 사실 저는 20대 때 거의 건강 걱정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냥 좀 막 함부로 막 술 엄청 먹고 막 네. 그냥 너무 다행히 건강하니까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건강을 챙기거나 좀 소비하는 문화들의 어떤 좀 특징들이 있는지 본인이 느끼기에 어쨌든 건강을 다루는 전공을 갖고 있으니까 네. 좀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1: 저 건강관리 다들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약을 챙겨 먹는 친구들도 많고 비타민, 미크시스 등을 이제 영양제를 챙겨 먹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0: 오, 그리고 벌써부터?
1: 아, 근데 제 주변에는 제 동기들 이제 만학도도 많아서 30대 이상이 많거든요.
0: 아. 다른 걸 하다가 중간에 네. 이 전공을 선택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1: 네네네. 아. 대기업 다니다가 아니면 간호사 하다가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이 꽤나 있으셔서 이제 네, 영양제 많이 챙겨 먹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구나.
1: 그리고 헬스를 다니거나 특히 요즘은 조금 날이 덥긴 하지만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은 기록이나 페이스를 이제 SNS에 공유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도 받고 건강한 경쟁을 하게 되는 듯합니다. 뭐 요즘 건강관리를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가꾸는 하나의 방법이 된 것 같아요.
0: 아, 그거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걷기나 네. 이런 거를 저 막 은행 앱에서 그런 게 항상 막 알림이 막 뜨던데 네. 내가 이제 걷기나 이런 거를 업로드를 하면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카톡 친구들 이런 다른 사람들하고 그걸 계속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경쟁에서 네. 내가 1등하면 뭐 1등하면 거기에 뭐 약간 포인트 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운동을 혼자 하는 기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죠. 그 SNS 문화가 건강 관리 좀 습관도 바꾸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1: 특히 러닝이 좀 붐업되지 않았나.
0: 뭐 하세요? 러닝 하세요? 아니면
1: 저는 헬스 조금 하고 저는 배드민턴 치고 있습니다.
0: 배드민턴은 규칙적으로 좀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1: 배드민턴 동아리에 들어가서 아. 매주 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방학이라 안 하고 있긴 한데 학기 중에 매주 치고 있습니다.
2: 체육관에서요?
1: 네. 덕인님도 본인을 위해 하고 있는 건강 관리가 있을까요?
0: 저요? 저는 이제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20대, 30대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두지 않으면 이제 나이가 들면 중장년이 되면 진짜 뼈저리게 후회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20대 때 만들어놓은 근육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나이 들면 그 근육을 약간 먹으면 그러니까 파 먹으면 산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근육이 이제 운동을 해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 운동을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것도 금방 사라지고 하는 그런 게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매일매일 체조랑 스트레칭 해서 약간 30분씩 전에 홈트를 하는데 그거하고 폼롤러로 자기 전에 30분 스트레칭을 안 하면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1: 좀 뭉치나요?
0: 뭉치는 이렇게?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사무직이라서 아니까 이 저녁에 척추를 이제 펴고 자지 않으면 다음날 너무 등이랑 아프고 다음날 일과가 힘들 정도로 운동을 안 하면 어려워요.
1: 아, 혈액순환 네. 풀어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피디님.
0: 그래서 건강 운동을 이제 그냥 뭐 내가 건강을 뭐 유지하려고 뭐 한다기보다 안 아프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한다고 표현을 살려고 운동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양제도 그렇고 눈이 이제 제가 노안이 오기 전에 노안 안 오셨어요?
2: 보고 있습니다.
0: 저는 이제 몰랐는데 컴퓨터를 이제 하루 종일 볼 수밖에 없는 일을 하니까 얘 눈이 이제 안 좋아지면 일을 같이 계속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그 지아잔틴, 뭐 아스타잔틴 또 뭐죠? 뭐 그런 약들도 막 먹게 되고 뭐 종합 영양제 그러니까 많이 여러 가지를 먹진 않는데 그리고 술을 아예 끊었고 그죠. 술을 아예 끊는 것도 사실은 이제 숙취가 생겼을 때 예전에는 먹어도 다음날 뭐 괜찮았어요. 그리고 숙취 몇 시간이 풀렸는데 이제는 일주일이 힘들어요. 술 먹을 수가 없어.
1: 밤 새는 것도 힘드시죠.
0: 밤 못 새요.
1: 그렇죠.
0: 밤 죽을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시간이 지금 이제 55분이 됐어요. 한 시간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라고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그 방송 전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1: 네.
0: 오늘 처음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스튜디오에서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해보셨잖아요. 좀 네. 소감이 어때요?
1: 준비 과정부터 지금도 그렇고 지금 많이 떨린데.
0: 아, 지금도 떨려요?
1: 네. 잘 얘기했는지도 좀 모르겠고.
0: 네.
1: 그냥 끝나면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어요.
0: 너무 잘하셨어요.
1: 이게 매달 이렇게 방송 준비하시는 덕이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0: 저는 한 달에 한 번인데 저 티니님은 일주일에 한 번을.
1: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그거를 이제 2년 넘게 해오고 계십니다. 네. 본업도 아니신데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피디님은 매주 하시는데 내가 한 달에 한 번 갖고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이렇게 방송하면서 보내고 있고 오늘도 하나도 떨린 것 같지 않았고요.
1: 다행이네요.
0: 너무 잘하셨어요.
1: 다행입니다.
0: 아, 너무 잘하셨고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바쁘신 와중에 진짜 시간 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민 씨처럼 그 자기 진로를 지금 고민하는 청년들이 엄청 많잖아요.
1: 네.
0: 그리고 치열하게 오늘 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또래들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거나 나중에라도 보게 될 우리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취업이나 졸업을 앞두고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한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라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장학금, 대외 활동들이 정말 좋은 기회가 많으니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대학생이라면 학교 홈페이지를 꼭 자주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속도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고민과 노력은 분명 미래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저 끝곡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0: 오늘 진수민 학생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들의 현실 감각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흔히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아직 여물지 않은 그저 챙겨주고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곤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옆에서 제가 마주한 청년의 모습은 이 급변하는 시대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면서 자기 삶을 책임감 있게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동료 시민이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선배들의 섣부른 조언이나 걱정보다는 자기만의 걸음으로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그 노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원해주는 따뜻한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시 이야기는 8월 방송을 끝으로 시즌2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끝곡으로 하현상의 등대 들으면서 저는 다음 달 이 시간에 올해의 전주청년실록 마지막 페이지를 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길벗, 진행의 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The vows of love we make will live until we die.

행복의 비결은 남으로 하여금 자신이 행복을 주는 존재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알베트의 말입니다.

0: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정세랑 작가의 설자운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250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애는 무리이거 같다. 순서를 마친 낙사들과 춤꾼들이 월지에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물러갔다. 자은은 방향이 같아서 재밌다고 생각했다. 긴장을 놓지 않으려던 사람들도 이내 풀어져 며친 춤을 추었고 시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다. 대단한 실력들은 없었다. 조각조각 난 재주들을 경박하게 선보인 후 다음 날이 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었다. 자은은 못 지은 시를 싫어해서 아예 듣지 않았다. 듣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정말로 듣지 않을 수 있었다. 웅웅대는 소리 정도로 치고 마음을 밤하늘 높이 올려보내 연처럼 흔들리게 했다. 아까 매가 올라갔던 높이까지.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듯 연애 역시 무르익을 때로 무르익은 다음에는 평연한 소강에 이르렀다. 음식은 바닥났고 즐길 것도 끝이 났다.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왕이 자리를 뜨며 돌아가라고 명해주길 슬슬 바라는 눈치였다. 그때 변소에 다녀오던 두엇이 비명을 질렀다.
1: 아이고, 저거 사람인가? 사람이 또 있네.
0: 몇몇이 왕을 돌아보았다. 왕은 미동도 없었다.
1: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누가 발을 헛디딘 듯하여
0: 재빠른 자들이 나섰다. 물이 있으면 빠지는 사람도 나오는 법이지만 하필 좋은 뜻으로 베푼 연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왕의 심기가 불편할 만도 했다. 자은은 뱃놀이용 배가 사람을 건너기 위해 월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자리에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았다. 특별히 빈자리가 보이지 않아 의아했다. 술을 마신 것은 초대된 사람들이다. 일을 맡은 이들이 장막 뒤에서 연회용 술을 마셨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다지 독한 술도 아니었기에 술과 상관없는 실족이려나 싶기도 했다. 유난히 밤에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어나라. 호은이 자은의 귓가에 대고 지시했다.
1: 예? 그냥 있지요. 일어나래도.
0: 호은을 따라 자은도 물가로 갔다. 배에 탄 사람들이 물에 엎드린 자를 노로 건지려 애쓰고 있었다. 이미 절명한 듯. 노에 치이면서도 꿈쩍하지 않았다. 몇 번의 불만족스러운 시도 끝에 배 위로 건져졌고 이어 무트로 옮겨졌다. 무트에서 혹시나 하고 등을 두드려 물을 토하게 하려 했으나 물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
1: 이 자는 아까 그 매잡이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멀쩡하던 사람이.
0: 자은은 왕을 돌아보았다. 왕은 여전히 그대로 앉아있었다. 돌로 깎은 절벽 같은 이마에 주름 하나 생기지 않았다. 다만 한 손을 올렸고 그러자 창을 든 병사들이 담벼락을 따라 쭉 둘러섰다. 집에 가긴 글렀구나. 자은은 생각했다. 그리고 매잡이의 죽음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죽음을 불러오게 될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매잡이는 눈을 크게 뜨고 죽어 있었다. 아까는 매를 바라보느라 매잡이를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어두운 색 옷을 입은 것도 흰 매를 돋보이게 하기 위함일 듯 했다. 이제와 살피니 쉬는 넘긴 사내로 어깨가 실팍해서 쉽게 물에 빠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호은이 매잡이의 목에 졸린 자국이 있는지 확인했다. 목주름은 짙었지만 줄의 흔적은 없었다. 이어 뒤통수를 만져보고
1: 옷을 들어올려 몸통을 확인했다. 파인 곳도 베인 곳도 찔린 곳도 없었다.
0: 눈꺼풀을 들어올려 보게. 핏줄이 터졌는지 이자에게 병이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게.
1: 진호령이 후은에게 시켰다. 흥분한 티가 났다.
2: 일단은 깨끗합니다.
1: 호은이 확인하고는 공손히 대답했다.
0: 50이 넘었으니 급사도 드문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추거나 풍을 맞았다 해서 물로 떨어진 것은 기이했다.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 보통 아닌가?
2: 또 이런 일에 맞닥뜨리다니. 이쯤 되면 주인님, 자네가 문제인지 금성이 문제인지 생각이 많아지는구먼.
1: 어느새 인군이 다가와 자은 뒤에 섰다.
0: 어디 있었어?
2: 여기저기 기웃거렸지.
1: 매잡이 근처에는 가지 않았나?
2: 그 아래 사람들하고는 말을 좀 나누었지. 매잡이가 우두머리 격인 듯 하던데.
1: 본 게 없나?
2: 음식도 따로 들고 가 매 곁에서 먹던데.
1: 누가 혹시 매를 노렸나?
2: 매를 훔치기 위해?
1: 빼돌리기엔 심히 눈에 띄는 동물이고 수명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을 테니.
0: 죽이기 위해 훔칠 것일 가능성이 컸다.
1: 매를 죽이면 왕에게 흠집을 낼 수 있다.
0: 상서로운 동물이 흉한 죽음을 맞이하면 왕이 부덕한 것이 되기에.
2: 매가 사라졌습니다.
1: 뛰어오며 외치는 일을 보며 자은은 한숨을 쉬었다.
2: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신들이 알아볼 테니 자리를 피하심이 어떻습니까?
1: 왕의 바로 아랫단에 앉아있던 이가 왕에게 물었다. 충신없이 젊은 신하들 위주로 부른 자리였는데 혼자 나이가 있어 보여 누군지 궁금했던 이였다.
0: 저분이 국학의 경이다. 자주 뵐 수 없는 분이니 잘 보아두어라.
1: 호은이 자은에게 알려주었다. 자은은 갑자기 지니고 있었던 줄도 몰랐던 부러움에 마음이 솟았다. 어려운 공부를 하고 돌아와 자은도 국학에서 일하고 싶었다. 기왕이면 배우고 온 것을 가르칠 수 있다면,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다면 좋을 거라고 여겼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도 그랬다.
2: 나는 피하지 않는다.
1: 왕이 답했다. 자은은 도련 왕이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저리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지. 뻐근할 법도 한데 처음의 자세 그대로였다.
2: 그대들도 이 일의 수면 아래를 볼 때까지 돌아가지 못한다. 마침 재주가 있다 하는 이들을 불러 모았으니 그 재주를 써 명명백백한 바닥을 드러내라.
1: 수면 아래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마치 밤에 월지, 검은 물을 손으로 퍼내라는 명처럼 들렸다.
2: 죽은 자를 마지막으로 본 이가 누구인가?
1: 국학의 경이 질문을 던졌다.
0: 제가 병사들을 이끌고 가 데려오겠습니다.
1: 진호령이 나섰다. 나서며 힐끔 자은을 돌아보았다. 기지를 한번 겨뤄보자는 뜻인 듯 했다. 이쪽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어찌 전해야 할지 곤란했다. 연회의 저편에 있던 일꾼들이 불려왔다. 상을 내오고 내가던 이들, 기회를 선보이던 이들, 월지의 새와 사슴을 돌보던 이들이었다. 그 수가 연회 참석자들의 3배에 이르렀다. 며칠 숙소로 돌아갔다가 도로 불려왔지만 대부분은 자리에 남아있었다.
2: 이자가 밖으로 사라지기 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나?
1: 국학의 경이 직접 신문을 이끌 모양이었다. 학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역할이었다. 월지의 동물을 돌보는 자들이 얼마간 기억을 맞춰보더니 대답했다.
2: 내일 아침 매 교육을 계획하느라 미끼새를 다루는 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안 연애도 사냥도 없을 텐데 또 훈련을. 오늘 매가 많이 날아서 그런 다음 날은 또 날고 싶어 합니다. 미끼 다루는 자는 어디 있나?
1: 새를 키우는 자들 속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21둘이려나 제일 젊은 축에 속했다. 중요한 새일수록 경험이 많은 이에게 맡겨지는 게 아닐지 짐작할 수 있었다.
2: 너와 말을 나눈 후 매잡이는 어디로 갔지?
1: 매를 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2: 가는 걸 보았나?
1: 매를 챙기는 것까지는 보았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경이 몸을 돌려 여러 대게 물었다.
2: 매잡이가 남과 다르게 먹은 것이 무엇인가?
1: 그게 저희 음식이 따로 있긴 하지만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특히 매잡이는 식탐이 있는 편이라 자리에 앉지도 않고 물려온 상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며 귀한 음식들을 삼켰다고 한다. 다른 연애 때도 빈번히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걸 특히 눈여겨본 자는 없었다고도 했다.
2: 톡은 아닌 듯하군. 우연이라도 그런 식으로 톡살될 수는 없을 거야. 여기 있는 이들도 다 멀쩡하고.
1: 국학의 박사 몇과 경과 눈을 맞추더니 앞으로 나섰다. 신문을 이끄는 게 경이라면 박사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으리라.
2: 매를 훔치려던 자와 맙서다가 일이 된가 아닐지 아릅니다. 매잡이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나 도둑맞은 매를 자주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듣기에는 그럴듯했으나 자은은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2: 그런데 매를 훔치려고 했다면 그건 대대적인 계획이 아니었겠습니까?
1: 호은이 최대한 박사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크지 않고 윤기 흐르는 목소리로 물었다.
2: 그랬겠지.
1: 박사들 중 연장자가 대답했다. 한두 사람이 갑자기 저지를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요?
2: 그렇게 눈에 띄는 힘매라면.
1: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연애 날이 아니라 평소에 훔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2: 이 사람아, 평소에 월지에 들어오기 힘드니까. 미끼아이야, 미끼아이야, 어디 있느냐?
1: 호은이 미끼 다루는 젊은이를 불렀다. 다른 이들 틈으로 물러섰던 젊은이가 앞으로 나섰다. 자은은 그자가 아이라고 불리기엔 너무 자랐다고 판단했다. 호은은 어떤 면에서 극히 영민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 상당히 무뎠다.
2: 매 훈련은 어디에서 하지? 월지에서만 하느냐? 아니요, 넓은 곳에 나가서 합니다. 아무래도 매사냥이 살생이다 보니 절이 있는 곳을 피하여 또 구경꾼이 많아도 곤란하니 서랍을 벗어나 찾아둔 곳을 여러 번갈아 다닙니다.
1: 국학의 박사들이 난처해하며 수군거렸다.
2: 매를 훔치려던 자들이라면 그런 훈련을 나가는 날을 노려 이를 도모하는 게 훨씬 용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그렇군. 하지만 매잡이에게 매 말고 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매가 아니라면 이자가 죽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1: 게다가 매가 사라졌자는가? 호은이 국학의 박사들에게서 고개를 돌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월지와 임해전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도 그러하였고 매잡이가 죽은 채 발견된 지금은 더 단단히 잠긴 상태입니다. 임해전 밖으로도 궁이 이어집니다. 누가 매를 들고 나갔다면 병사들이 보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매는
2: 날아갔거나 날려졌을 겁니다.
1: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들이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면 날아간 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처럼 그새 구름이 별을 가려 횃불이 붉게 번지는 영역을 벗어날수록 살피기 어려웠다. 매는 흔적이 없었다. 아, 그러고 보니 창부의 젊은 사한 사람이 속한 무리에서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한 모양새로 한두 걸음 걸어나왔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리 말하면 누가 알아듣겠나? 평소에 세금을 관리하고 재정을 꾸리느라 말할 기회가 그다지 없었을 젊은 사는 갑작스레 주민의 이목을 끌게 되어 귀까지 빨개졌다. 송구하옵니다. 그 작년인가 월지에 허드렛 일을 하는 이들이 봉으로 나온 쌀과 보리의 양이 수시로 맞지 않는다고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짧게 들여다본 적이 있사온데 창고에서는 쌀과 보리의 양을 정확히 재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중간에 누가 가로챈 것이 아닐지 하는 짐작에 다다랐습니다. 번거로워도 한두 사람 대표로 보내 대신 수령하지 말고 각자 직접 수령하라고 했더니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양이 맞지 않았을 적에 봉을 대신 수령했던 대표가 혹시 매잡이었던 게 아닐까요? 월지 일꾼들 중에 높은 자리였으니 말입니다. 죽은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편한 일은 아니겠지만 사가 말을 잘 끝마쳤다. 국학의 경이 눈살에 찌푸렸다. 이 말이 사실인가? 봉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자가 여기 있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불편한 얼굴을 할 뿐이었다.
2: 네, 저 살을 창부로 보내 그때의 문서를 찾아야 할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밤이 깊어 쉬고 계실 창부의 영 세 분을 다 깨워 이런 흉한 일이 일어났으니 창부 문서고를 샅샅이 훑게하옵소서. 부탁이라도 해야 할까? 있는 대로 구하지 못해?
1: 경무에 시달려 늘 잠이 부족할 창부의 장관들을 깨우고 싶은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경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월지의 일꾼들이 앞으로 나섰다. 죽은 자의 악행에 대해 증언을 하면 살인자를 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이었는데 사슴을 돌보는 여인이 대표로 나서 지난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저희도 차마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선왕 때부터 귀한 매를 돌보는 이 아닙니까? 당연히 믿었지요. 봉으로 받은 곡식이 좀 헐하다 싶은 적이 있었지만 기분 탓이려니 일이 바빠 허기가 쳤던 것이려니 하며 넘겼지요. 그런데 매잡이가 훈련을 나가 다른이가 봉을 받아온 날에는 주머니가 묵직한 듯하여 같은 의심을 하게 된 이들끼리 저울과 추를 따로 구해왔습니다. 재어보았더니 매잡이가 나눠줄 때만 각자에게서 작은 저울추 하나만큼씩이 적었습니다. 교묘하게 빼돌린 것이지요. 제 딴은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라는 대로 고발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일꾼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매가 잘 죽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매를 키껏 잡아 길들여도 갇힌 채는 한두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일이 흔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흰매는 장하게도 오래 잘 버텨줬지요. 역물 중에 역물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를 크게 만들어 매잡이를 내보내고 새 매잡이를 뽑았는데 흰매가 죽기라도 하면 그건 큰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역물이라도 수명이 곧 다할 것이라는 셈을 하여 매가 제명을 누리고 편히 죽고 나면 매잡이에게 따져 묻기로 정했던 것입니다. 사슴을 돌보는 이에 대한 꿩을 지키는 이가 말을 덧붙였다. 사슴은 꿩은 까마귀와 직바퀴들은 얼마든지 채워넣을 수 있다. 하지만 힘매는 힘들다. 귀하고 귀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선물이 되는 것이 매였는데 그 중에서도 빼어난 한 말이었다. 매잡이가 탐욕스러운 자라 해도 어쨌든 그 매를 죽지 않게 살려온 능력은 있는 게 분명했다. 영물이 죽어 화를 입을까 두려웠던 일꾼들은 매잡이가 봉을 훔치지 못하도록 직접 가서 받은 방식으로 바꾼 후 따져 묻는 일을 미루었다. 매잡이는 성품이 포악하였던가? 호은이 물었다. 월지의 일꾼들은 곰곰 포악하다는 말을 곱씹는 듯 했다. 포악하기보다는 고약했습니다. 차라리 곧장 화를 내는 포악함이었다면 지내기 쉬웠을 겁니다.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넘어가는 척하다가 상대가 잊었을 즈음에 자잘한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사슴을 돌보는 여인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매잡이가 죽어 슬프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잡이가 살아있는 쪽이 나았을 겁니다. 흰매는 매잡이뿐 아니라 우리의 자랑입니다. 귀한 사신을 위해 경사가 있는 날을 기리기 위해 공을 치하하는 자리를 위해 매가 계속 날아주길 원했습니다. 쌀과 보리를 좀 잃었다고 매잡이를 죽일 리는 저희 중에 없습니다. 자은은 매잡이가 없으니 이제 저 여인이 월지의 일손들을 끌어 마땅하다고 속으로 평가했다. 사슴보다 귀한 것을 돌볼 중책을 주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며 자은은 왕 쪽을 힐끔 돌아보았다. 왕은 미동도 없이 묻고 추측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덤처럼 무심해 보였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듣는 기색이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왕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어딘지 매우 사람 같지 않은 부분이 왕에게 있었다. 정말로 뼈가 다른가? 등을 만져보면 다르고. 그래서 저 거인이 일어나 우리를 베어버린다 해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가? 저 왕은 나를 죽일 수 있다. 여기 모두를 죽일 수 있다. 그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데도 한시도 잊을 수 없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저 무서운 왕의 눈에 띄느니 바다를 다시 건너고 말지. 장은은 몸 안쪽에 어디선가 서늘하게 떨려 마치 알아눕기 전 오한이 드는 것처럼 뼛속까지 시큰해졌기에 그리 마음먹었다.

함께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 진행의 이다민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하신 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진행을 맡은 박민입니다. 민선 9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전국 지방의회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죠. 거시기에서는 그 가운데 전주시의회의 변화와 역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주시의회가 각종 논란과 갈등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일도 있었죠. 이처럼 무거운 과제를 안고 출범한 전주시의회, 이번 의회는 이전과 달리 이 비민주당계 의원들이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이 복수교섭단체 체제가 성립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의회 운영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하는 의회가 될지에 대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진보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 당선인과 함께 이 방송 진행을 했고요. 이번 달에는 조국혁신당 초선 의원 그리고 민주당 재선 의원이세요. 재선의 민주당 청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두 의원과 함께 앞으로 제13대 전주시의회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지 시민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출발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하신 패널분들, 참여자분들 소개해드리죠. 경연철 의원 그리고 최서연 의원 먼저 인사 나눠주시죠. 네. 네, 경연철 의원님.
1: 네, 안녕하세요. 여의동, 조천동, 송천이동, 팔복동 주민들이 뽑아준 조국혁신당 경연철 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최서연 의원.
2: 네,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진북 금암 덕진을 지역구로 둔 이번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된 최서연입니다.
0: 두 분 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패널이십니다. 환경운동연합 문재현 사무처장.
3: 네, 반갑습니다.
0: 한국방송작가협회 김래현 작가.
4: 네, 반갑습니다.
0: 자, 두 분의 의원 이제 뭐 선거 치르고 당선의 기쁨을 누리던 것도 잠시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 활동 시작을 하셨어요. 먼저 의원 활동 시작하면서 먼저 경연철 의원님 초선이시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네, 당선되기 전과 당선 후 전주시의회 분위기 또 처음 겪으면서 접하면서 느꼈던 고민 생각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1: 예, 저기 선거 기간에는 당선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실감나게 의정생활 관련해서 시의회 분위기를 제가 뭐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 8일 됐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8일 초선이고 제가 이제 처음 시의회에 들어가는 이제 기쁨도 잠시, 예, 제가 혁신 진보 시민연대 원내대표를 맡다 보니까,
0: 네.
1: 한 그 개원 전 일주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준비하고 출범하고 기자회견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8일간 느낀 시의회의 지금 분위기는 처음이어서 그런지 좀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
0: 네.
1: 예. 제가 경험을 잘 못해서 분위기를 네. 잘 모르니. 그런데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시간이 좀 지나고 해서 이제 시의회 분위기를 좀 많이 익혀가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굉장히 잘 모신 것 같네요. 네. 네. 새로운 교섭단체 원내대표님. 어쨌든 이게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는 모습. 네, 앞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시기에 예. 만들어가겠다 예. 이런 소유이신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재선의 최서연 의원 사실은 민주당 후보로서 지역에서 선거운동하기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우리 최서연 의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2: 고생 많았죠.
0: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2: 제가 여러 TV 토론을 나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호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 더 치열한 후보들 간의 선의의 경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선상에 쓰는 게 어려운 구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현역이었던 저희 지역구는 다현역에서 열심히 네. 지역을 위해 활동하셨던 분들과 함께 경선을 치르고 다행히도 감사히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그 이후로는 계속 현장에서 원래 만나뵀던 분들 더 나아가서는 그냥 하루를 온전히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시민분들과 인사 나누며 또 시민분들과 이야기 나누며 보내는 시간들로 열심히 뛰어서 다행히도 이번에 다시 한번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0: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가 더 힘들었어요? 아니면 본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이 더 힘들었어요?
2: 경선 때 힘들었던 거는 후보님들이 힘들었고 본선 때 힘들었던 거는 어떠한 흐름 때문에 힘들었죠.
0: 저희가 시민들의 눈초리가 힘들었습니까?
2: 시민들의 눈초리보다는 네. 여러 저희가 지방선거를 네. 치를 때 총 7장이 있습니다.
3: 그렇죠.
2: 그 7장 속에서 네. 저희는 네. 다른 후보랑 싸운다는 느낌보다는 요 많은 틈 사이에 저희도 있어요. 네. 선생님들 여러 저희도 있어요.
3: 아, 의원 기초.
0: 이후에 대한 네. 관심 자체가 적은.
2: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안에서 특히 1-나를 받을 경우 저희는 그냥 1-가 나 이렇게 있을 때 어른들이 투표를 하는 습성이라는 그렇죠. 것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저희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저희를 알아주시는 분들만이 저희를 뽑아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더 뛰었죠. 그래야.
3: 네. 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나오려고 하셨던 분들 중에 조금 일찌감치 무투표 당선돼서 마음 편하게 있으셨던 분들 뭐 도의원도 있었고 기초의회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0: 부럽지 않으셨어요?
2: 부럽지 않았던 게 이게 선거운동을 뛰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선거를 매번 치렀거든요. 네. 뭐 무투표 당선이었던 민이 많았던 선거도 있었고 이번 같은 네. 경우는 기초의원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선거를 치렀어요. 근데 선거를 치르지 않게 되면 오히려 제 얼굴 또 저의 뭐 목소리 저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기간은 가장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기간이고 또 가장 많이 시민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장점이었고 또 무투표 당선되신 분들은 또 나름의 또 역할을 그러겠죠? 하시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셨어요. 근데 그게 자신의 지역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0: 네.
2: 그게 선거법상 안 돼갖고 그래서 더 네네네. 어려움이 많았죠.
3: 네네.
0: 경현철 의원님 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예, 그냥 뭐 최서연 의원님의 생각이니까.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무투표 당선인들 네. 보면 부럽죠.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민주당보다는 영세 정당이다 보니
3: 영세 정당. 예, 네.
1: 당의 규모나 당원들의 그 수나 이게 다 적기 때문에 근데 또 기대하는 바는 또 전주 시민분들이 크세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저희는 다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치열하게 해서 접근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3등을 하거나 2등을 하거나 이래야지만 의회 진출하는 또 중대 선거구제가 열리지 않으면 1대1 구조는 그렇죠. 힘든 네. 이 지역구도에서 무투표 당선인들을 보면 출마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럽죠. 그런데 그 지역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0: 알겠습니다.
3: 네.
0: 자, 우리 두 분의 당선인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서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라디오하고도 인연이 깊으시죠.
2: 그렇죠. 네. 꽤 자주 방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걸로.
0: 어떻게 보세요, 김눈 작가? 좀 이런 활동들이 당선에 좀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3: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서연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섭외를 하는 이제 늘 방송을 섭외를 하잖아요. 근데 최서연 의원님 항상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빠른 응답. 빠른 오케이. 네. 우리 경 의원님 네. 분발해 주세요. 무조건 연락 오면 나가야 되는구나로 생각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 최서연 의원님은 이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말 생활 밀착형 민원 저희가 이제 민원 해결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발로 뛰는 의원이어서 사실은 더 이번에 당선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전에 방송 지방선거 하기 전에 이런 방송 계속 거시기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해 왔는데 그때도 뭐 두발 벗고 나서서 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사실은 작은 목소리일 것 같지만 결코 이 방송에 결코 작지 않습니다.
0: 전주 네. 공동체 네. 라디오에 자주 출연하면 그럼요. 당선될 수 있다. 네. 이런 명식을 네. 네, 만들어 가도록 저희도 네.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경연철 의원은 사실 이제 그동안 네. 정치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활동들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예. 정치 입문을 하셨는데 계기가 있을까요?
1: 뭐 질문에 뭐 현실 정치하고 좀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하죠. 제가 이제 초선이니까 현실 정치는 이제 네. 시작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2003년부터인가 그때 열린우리당 생활도 당원으로서 생활했고요.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2년 전까지도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네.
0: 아, 민주당 당원이셨어요?
1: 예, 예. 예. 네.
3: 그리고 이제 할 말 많으시겠네요.
1: 노사모나 이제 문재인 팬카페에서 이제 저희가 제가 지지하고 싶은 정치인들을 꾸준히 지금까지 지지를 했고 지금도 그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노무현재단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정치할 마음은 없어서 이제 선거에 나갈 마음도 없어서 근데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니까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0: 걱정을 많이 해요?
1: 예, 하나도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0: 아, 말리는
3: 사람이? 예.
1: 아니, 왜 진작에 나가지, 왜 이제 나가냐.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오히려 좀 황당했던. 네. 예, 근데 떨어지면 안 된다.
3: 아, 이왕 나가는 거.
1: 예, 네가 떨어지면 네. 이제껏 안 나간 이유가 뭐냐. 막 이렇게 오히려 더 압박이 갔던 네. 그런, 예, 좀 상황이었고. 근데 뭐, 이제 현실 정치 시의원 나온 만큼 이제 거기에 답게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좀 괜찮은 의원 나왔다 이런 얘기 듣도록 노력해야죠.
0: 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는 게 네. 시민분들이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 운동 공동체 운동도 하시면서 특히 환경 운동도 좀 활발하게 하셨다 이렇게 환경. 좀 들었거든요.
1: 제가 환경 운동을 솔직히 활발하게 한 건 아니고요.
0: 아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그렇지 않고
0: 대본이 잘못 쓰여 있는데
3: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하셨어요. 네. 생태 광관 예, 사실은
1: 저는 이제
3: 조금
1: 여기
3: 다르죠.
1: 전북 환경운동연합 우리 처장님이 계셔서 그러지만은 저는 그쪽 분야하고 좀 약간 색깔이 다른
3: 그렇죠.
1: 예, 생태관광이라는 그 협의체 제가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생태관광지 선정 및 또 국가생태관광지 지정을 좀 시켰던 네. 그런 업무를 한 4년 가까이 봤습니다. 지리산에서.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하고 또 버킷리스트로 뭐 화대종주라든가 지리산 화대종주라든가 이제 백두대간 종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부터 좀 희망하고 있다가 예, 그런 종주를 하다 보니 또 산도 열심히 타다 보니 또 지리산에 매료돼서 네. 한 지리산 1,000번을 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여가지고 한 500번 가까이는 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지금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 우연찮게 그 일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네. 야 이거는 정말 내 일이다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튼 최근에 어떻게 조국 혁신당 당원이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하냐 이런 얘기에 당직자로 제가 또 예, 유급 당직자로 들어가서 일을 해주다가
3: 네.
1: 또 출마까지 하게 됐습니다.
0: 지리산 생태관광협의체 사무국장 활동을 네. 하셨으면 문 전 처장님
3: 네.
0: 협력 관계인 거예요? 대립 관계인 거예요?
3: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 실은 의원 활동을 열심히 잘 하실 것 같아요. 공동체 활동도 되게 많이 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으니까 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거나 예. 그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2: 네. 궁금하다.
3: 저는 국립공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리산은 국립공원 몇 호?
1: 1호.
3: 1호입니다. 그래서
2: 1호.
3: 네. 근데 저는 어쨌거나 국립공원을 국립공원답게 지키자 이런 주의인데
1: 예.
3: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경연철
2: 의원.
3: 의원님에게는 국립공원이 어떤 의미이며 국립공원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네.
0: 이거 후보 검증 토론회 아닌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네. 짧게
1: 일단은 국립공원은 저기 환경부 소속이잖아요.
3: 네.
1: 예. 저는 환경부 국립공원이 환경부 국립공원답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오.
1: 예. 네. 이상입니다.
3: 네, 좋습니다.
2: 완전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0: 네. 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렇게 축약되어 있는 것 같네요.
3: 그러니까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저희가 우리 두 분의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던 계기부터 또 선거운동의 과정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본격적으로 의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경연철 의원님 앞서 지금 혁신연대
1: 그렇게 혁신 진보 시민연대.
0: 혁신 진보 시민연대. 네, 네 교섭단체 예. 사무 아니 대표를 원내 대표를 맡고 예. 계시다 이런 예.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의회 지금 지형이 예. 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예, 일단은 시 의원님이 총 36명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26분. 저희가 이제 조국혁신당 5분, 진보당 1분, 무소속 4분 해서 저희 혁신진보시민연대가 10명 해서 총 36명 의원님들이 이제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지금 네. 혁신진보시민연대가 네. 출범하면서 네. 기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또 그 국회를 보면 열흘간 아니어서 예. 저 썸박질 하는데 시간 다 예. 보낸다 뭐 이런 비판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어떠세요? 주변의 어떤 이야기들이라든지.
1: 예, 일단은 저 뭐 교섭단체가 제가 알아보니까 12대에도 한번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교섭단체 느낌 안 나게 초반에 활동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 연합교섭단체가 이제 출범을 하니까 기대를 언론에서 많이 해주셨고 시민분들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 또 많이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3: 네네. 예,
1: 시의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교섭단체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그런 작용들 왜 필요한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약간 좀 아직 잘 모르시는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게 왜 소중한지를 당사자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 아니 왜냐하면 예. 그동안 예. 다 민주당이니까 네. 그냥 그러려니 한 거 예. 아닐까요? 그냥 또 예. 그냥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거니.
1: 그런데 저희를 찍어준 시민분들은 분명히 찍어준 이유가 저는 견제와 감시 그다음에 민주당 일색에서 다른 색깔을 보여줘라는 대명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5명이 초선이 들어왔고 그 변화의 바람은 분명 시민들의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무소속 의원들, 의원님들, 그다음에 진보당 의원님들 이제 기조에 당의 기조나 색깔은 다르지만 그 대전제 그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교섭단체 출범을 했고,
3: 네.
1: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교섭단체 본질인 원 구성 관련해서 협상을 요구했는데. 그 협상 테이블에 민주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0: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본격적으로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야기를 끝내주셨지만 네. 그 전에 네. 우리 최서연 의원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좀 분위기도 있었을 것 같고요. 결과 이번 전주시의 구성 36석 중에 10석이 비민주당이었거든요. 네네. 좀 이게 어떤 의미였다고 보세요?
2: 치열한 선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뭐 그게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을 보고 뽑았는지 또 뭐 후보를 보고 뽑았는지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입성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과연 이 선거에서 득표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이 작용했는가에 대한 걸 내놓는 분석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제 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고 뽑는 시기가 왔다. 그런 저는 이야기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2: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치열한 검증과 여러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제 그런, 물론 인물 중심의 투표 행태, 이런 결과일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독점 구조, 이런 것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됐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향후에 앞으로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중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최서연 의원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2: 그러니까 질문이 민주당
0: 민주당의 독점 구조를 벗어나서 네. 이 비교적 다른 교섭단체들과의 협치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함께 의회 운영을 공동으로 좀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에 대한 요구. 네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2: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토론하고 회의하고 협치하는 게 그냥 협치라는 것 자체가 정당 간의 협치가 예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력하고 또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 조금 동의 안 된 부분이지만 교섭단체의 핵심은 저는 원구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정책과 의제를 이 의회 내에서 일국에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로 의원님들한테도 뭐 특별위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오히려 저의 개인 저는 이 의회 의원 구성 전에는 네.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 전에는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초선 의원님들이 도전하는 자리들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아마 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게 아쉽게도 저희가 원 구성 저희의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 그 원내 선거가 있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게 언론을 통해서 시작되다 보니 저희가 대화하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경윤철 의원께서 어쨌든 교섭단체 예. 대표시니까. 네. 이런
1: 일단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섭단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게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3: 네.
1: 일단은 민주당이 교섭단체를 이제 26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신임 의장님이 이제 그때 이제 발효가 됩니다. 원래 조례가.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교섭단체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자기 그 시기나 뭐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네. 누가 의장 나가거나 네. 부의장 나가거나 이렇게 다 정할 수 있는 건 내부적인 상황이고.
3: 보통은 그렇게 해왔었죠. 예, 예, 예. 늘. 네.
1: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7월 1일 이전까지만 출범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저희는 또 저희가 전날에 출범하지도 않았고 출범을 해서 또 이제 협상 테이블에 이제 교섭 단체니까 네. 협상 테이블에 이제 임해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네. 그 당시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규 대표님이 공식적인 채널로 네. 오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네. 제가 공식적인 채널에 뭐 내용 증명서를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를 보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3: 약간 이게 다르네요 지금.
1: 예, 이게 네. 이제 교섭단체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섭단체는 아까 우리 최소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 네.
1: 그 원구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상황을 연출하는 게 교섭단체의 본질입니다. 이게 자리싸움이 아니라
3: 네.
1: 예. 왜 그러냐면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 중 5명 또 위원장 5명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그 협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주 시민들이 다 알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0: 최서연 의원께서 네. 여기 대해서 혹시
3: 네,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님이신데 지금 최서연 의원.
2: 일단 타이밍들이 다 어긋났던 부분들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의 채널이 뭐냐, 공식적인 채널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부터 이렇게 어쨌거나 대화의 방식이나 타이밍에 대한 방식들이 다 어긋났었던 부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협치 도구 자체도 보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 부위원장이라도 주고 위원장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랬다면 위원장 후보에 대한 부분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의회가 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방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위원장 나간다라는 방식을 취했으면 그것은 어쨌거나 경쟁의 대상이 되었던 거고, 그 경쟁의 대상인 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구성하는 자리에서 이분들이 다시 부위원장을 달라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상식이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1: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 교섭단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저희가
3: 네.
1: 의원 비율이 28% 정도 되거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이 안 됩니다. 표결로 가면. 그죠?
3: 그렇죠.
1: 다 원사이드하게 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 의원들끼리 각 이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이제 기관인데 다 이렇게 조율할 수는 없으니 또 10명이 모여서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 네.
1: 이렇게 표결로 가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협치하면서 자리 한두 석은 좀 양보합시다. 갑시다. 이렇게 해서 조율하는 게 그게 교섭단체의 본질이고 정치인데
0: 네.
1: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0: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약간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네. 그거보다는 본질적으로 네. 협치의 내용을 뭘로 잡아갈 것이냐 네, 이 부분에 그쵸. 있어서 네. 우리 최세현 의원은 자리난 우기는 아니다. 협치가 꼭 그쵸. 반드시. 네.
2: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전에 저희가 민주당이 아닌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뭐 정의당 의원님이 위원장을 안 했던 거냐 또는 민주당이 아니었던 의원님들이 부의장이나 위원장을 안 해봤던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쨌거나 의회 내에서는 의회 내에서 경험치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인물에 대한 내용들로서 주로 이루어졌었던 거고 그것이 협치의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대화인 건데 그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하진 않아서 그러다 보니 요 내용들이 대화의 방식에 타이밍의 방식에 대한 어긋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 거고
0: 네.
2: 또 한편으로는 교섭단체에 대한 이해도 다른 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교섭단체 내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걸 밀고 나가 서로의 그러면 정쟁밖에 안 되니 그것을 어떻게 협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네는 이렇게 할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에 대한 조율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8일 됐습니다. 8일.
1: 네. 8일 전에 하는 게 교섭단체 그 원구성 관련한 건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0: 그러니까 협치의 네. 출발은 교섭단체에 대한 인정, 교섭단체 역할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첫 단추는 의장단 선거, 의장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경인철 의원의 말씀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1: 저 일단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저희가 투표 거부를 했습니다.
3: 네.
1: 예, 그리고 상임위원장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네 분을 선거에 내보냈어요.
3: 네.
1: 뭐 지더라도 항의 차원에서라도 나가라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표 거부한 이유는 계속 협상 테이블에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예고한 겁니다. 그거는
3: 네.
1: 제발 서줘라. 그리고 제가 이 원구성 관련해서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교섭단체 조례 관련된 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예. 출범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면 교섭단체가 됐더라도
3: 네.
1: 우리가 교섭할 시기나 상황을 못 만들어요. 협상 테이블에도 못 써요. 그러면 제가 신임 의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원내대표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섭단체 관련해서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하니 다음 당선인들이 있을 때는 좀 우리가 제도를 좀 바꾸자. 그래서 제가 의견 낸 게 7월 1일 날 우리가 바로 의장, 부의장 또 7월 3일 날 상임위원장을 바로 뽑지 말고 3일간이라도 시간을 주자.
3: 네.
1: 주자. 예. 그래서 지금 법률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3: 아,
1: 예.
3: 예.
0: 알겠습니다. 최소연 의원께서 뭐 민주당을 대표해서
3: 어쩌다 보니 지금
0: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정부의 네. 제안이 있을
3: 네.
1: 거예요.
3: 네. 네. 네. 네.
0: 한계가 있을 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경은철 의원 같은 경우에 좀 강조해 주신 내용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 이야기도 좀 꺼내셨거든요.
3: 네.
0: 만약에 이제 이번에 원구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다시 뭐 후반기 원구성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3: 네네네.
0: 이런 과정에서 뭐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도 교섭단체 역할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하고 협치의 의회를 만들어가자. 좀 이런 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2: 아니 원하시는 방식이나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어떤 의회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의회가 협치하는 의회다. 그래서 협치를 위해서 3일의 시간이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걸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서둘러서 이번 달 안에 끝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부분들과 교섭단체의 필요성, 교섭단체의 기능 강화 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동의를 하고 그걸 떠나서 교섭단체로서 이루고자 하는 협치는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야 된다라는 먼저 논의돼야 된다가 우선이라는 거죠.
0: 알겠습니다.
3: 뜨겁네요.
0: 네. 네.
1: 그런 이유 때문에 네. 모든 걸 다 독점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2: 그러니까 대화의 방식으로 인해서 네. 이게 발생했다라는 네.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표결로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의장단 점거까지 하고 막 그래요. 정치라는 게. 그런데
3: 네.
1: 네. 이제 품이 넓은 또 다수석을 가진 우리 그 정당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네. 우리 쪽에서도 좀 퍼센테이지가 있으니 좀 배려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교섭을 하는 건데.
0: 알겠습니다.
1: 그것도 얼마나 더 대화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0: 의회가 출범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네. 새롭고 변화한 지점이에요.
3: 네.
0: 네. 복수 교섭단체가 생기면서 또 가능한 논의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점에서 김노윤 작가 우리 다른 네. 지역의 좀 사례 네. 혹시 조사해 해본 게 좀 있으시죠?
3: 제주도 네. 의회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진짜로 이렇게 하셔서 보도에도 나왔던데 나름대로 여러 시민들 뭐 다양한 목소리가 좀 의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 뭐 시민들 또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제주도 의회 사례를 전주시 의회에서도 받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보도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사례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2: 아까 네.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다수당이었을 때 저희가 뭐 다른 의원님 다른 당의 의원님들을 위원장을 안 해줬던 게 아니라 제주도 의회도 마찬가지인 건데 다선이셨던 경험치가 있으신 의원님 결국에 인물론이 되어버린 거죠. 그 인물이 그 역할에 적합하니 우리가 이 사람에게 밀어줍시다라는 이야기나 이런 협치들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로 인해서 어쨌거나 그런 원구성이 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2: 물론 내부적인 사정까지는 잘 모르지만.
0: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뭐 자리 나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협치의 시작 출발로 볼 것인가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1: 네네. 제가 그 점에 네.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0: 네.
1: 그 자리 싸움으로 비춰졌다면 이게 그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한 제가 보니까 한 12석이 네. 그 원사이드하게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자리 싸움을 했다면 그죠? 자리 싸움도 못했다.
0: 네. 자, 일단은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요. 예산안 심의도 해야 되고, 시정 감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다수 정당으로서 소수의 의견을 좀 받고, 또 대화하고 협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다수결로 혹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한가한 우려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2: 의회 내에서 가장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 중 하나가 표결이에요. 왜냐? 그것이 다수당으로 그냥 손들어 하고 끝나는 이야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결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임위 안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표결 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수당의 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결국에 끝에 가서 아 도저히 합의가 안 된다 하면 표결로 가면 분명 그것이 발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수당의 어려움 중 하나는 뭐냐.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다. 그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로가 서로가 결부되기 시작을 하면 이게 과연 정당끼리의 싸움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이야기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냐는 다른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표결은 최후의 수단이다.
2: 그쵸.
0: 가능한 표결하지 않겠다.
2: 그게 원래 네. 기본적으로 의회에서는 지향하는 바이죠. 왜냐하면 네. 의회의 기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치는 최대한. 정당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뿐만 서로가 서로의 정치 네. 기본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설득하고 그 설득이라는 과정이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들인 네. 거죠. 의회가.
0: 경희철 의원 뭐 이렇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1: 네, 아니 제가 그 처음 질문이 전주시 의회 분위기가 어땠냐 이런 말씀이 네. 이런 우리 최 의원님이 말했던 자유로운 토론이 없어서 제가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저기 교섭단체 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협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표결보다는 먼저 토론과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또 이번에 표를 보니까 거의 뭐 저희 북지방경위원회도 민주당 5명 그다음에 저희 혁신진보 시민전대 4명인데
0: 네.
1: 표결 가면 딱 5대 4예요. 예, 그리고 뭐 26대 10 대부분 이래요.
3: 네.
1: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최소영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저희도.
0: 자, 두 분의 예.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지네요. 우리 문재인 초장님. 네.
3: 우선은 저 최소영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시의회가 정말 그랬다면 민선 8기죠. 민선 8기의 그런 정책들이나 그런 예산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는 되게 건강한 의회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은 전주시도 불통이었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버드나무 것만 해도 하더라도 뭐 최소연 의원은 함께 시민과 그 맨 앞에서 목소리 함께 해주셨지만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무를 자르는데 왜 아무도 견제가 안 돼?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없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 전주시 돈 없다는데 시의회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런 얘기들은 그냥 시민들도 다 하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얘기 들을 때마다 전주시가 정말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다음에 저는 저도 이제 활동을 좀 꽤 오래 했지만
5: 이번처럼 시의회랑 시민단체랑 소통이 안 된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래도 토론회도 하고 뭔가 조금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게 이제 실은 민주당의 다수당에 대한 거, 그다음에 견제와 감시가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전주시의 집행부에 뭔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저는 이제 앞으로 꼬리표처럼 달라다닐 텐데 뭐 저는 이제 13대에서는 달라져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아까 두 분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시의회가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들은 분명히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존의 시의회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의 다수당이었던 그 관례가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면 뭔가의 변화는 분명히 혹독하게 당해야 됐고 혹독하게 좀 뭔가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어쨌거나 시민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조금 약간 열린 시정 그다음에 열린 의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금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두 분의 이야기가 저는 좀 잘 좀 시민들에게 전달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두 분의 대화가 실은 전주 시의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봐지기도 합니다.
0: 네. 네. 자, 13대 전주 시의회 원내 정당 간의 협치, 원내 민주주의, 민주화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와 관련한 좀 논의를 좀 했고요. 이것을 이제 더 나아가면 시민과의 관계를 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시민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시의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좀 알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로서도 좀 원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맞아요. 뭔가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현역 의원으로서 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2: 일단 먼저 12대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참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아까 이야기하신 거랑 같은 결이라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과정이 전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에 담기는 내용 또는 어떠한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담길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또 하나 언론에서도 그 결과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담깁니다. 잘 안 보이고 우리가 어떤 소통을 했는지 저희가 12대 때 가장 많이 토론회를 했던 의원 중 한 명으로서 또 가장 많이 거버넌스 활동을 했던 맞아요. 의원 중 한 명으로서 네. 거버넌스와 토론회 이것들의 작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하느냐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열린의회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결국에 소통인 거고 그 소통이 시민단체 또는 어떠한 전문가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분들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저희가 채널은 되게 다양해요.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채널 제가 12대 때만 운영한 채널만 네다섯 개가 돼요. 카카오톡 뭐 채널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홈페이지 민원폼 심지어 의회 의원 페이지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들어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 전화 주세요. 결국은 전화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그래서 제가 블로그도 운영 뭐 또 해보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소모되는 에너지는 크나 소통되는 것이 굉장히 적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많이 쓰시는 방법이 문자 메시지 방법을 제일 많이 쓰십니다. 의정보고서 방식도 취해를 봤는데 의정보고서는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SNS를 통해서 가장 홍보를 많이 하는 시기나 이럴 때에는 뭐 선거 기간에는 많이 썼지만 저도 올해에는 꼭 아카이빙에 대한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게 네.
0: 그러니까 최서연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또는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했으면 좋고 모르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인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안 됐어. 그럼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5: 저는 거기도 있는데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 최서연 의원의 역할은 정말 잘했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죠. 근데 시의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최서연 의원의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고 12대 시의회가 과연 뭘 했을까? 근데 제가 조금 좀 기가 막혔던 거는 SNS에 시의회 홍보를 해요. 그거 한번 나중에 뭘 했는지 한번 쫙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건설위원회 사진 찍고 뭐 했다. 그게 광고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소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회가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시민들한테는 그 효능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의원들 뭐 행태밖에 없는 거여서 아까 말했던 그 회의로 치열하게 싸웠던 이야기들. 저는 그런 게 어떻게 하면 시의회가 고민하고 공개할 건가. 이걸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오히려 핵심은 시의회 회의록 공개. 회의 장면 공개 네. 이런 거다.
5: 아니, 회의 장면도 네. 있지만 실은 저번에 이제 우리가 양영환 의원님도 오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실은 뭐 그 본회의는 그냥 공개되잖아요. 그거는 뭐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본 싸움은 그 안에서의 싸움인데 그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나도 모른다. 나도 본회의 때 그 내용을 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의원님조차도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다.
0: 네. 지금
1: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큰 원인, 제일 큰 원인이 뭐냐. 근데 이제 뭐 알 권리 차원에서 제도 보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열린다고 해도 저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 건 네. 투표율에서 나옵니다. 지방자치 투표율이 50% 좀 넘거나 인기가 없을 땐 40%대까지 내려가거나 반절 이상이
5: 네.
1: 투표를 안 해요.
5: 네. 관심이 네. 없어요.
1: 네. 지방, 이제 풀뿌리 지방 그 이 자치제 선거가 50%가 투표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그 50%에서 또 50%는 그냥 민주당 1번 찍습니다. 네. 네. 이게 팩트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지형도 없었고 대안 세력도
5: 맞아요.
1: 없고 또 네. 감동도 없고 또 지방의회가 나는 그냥 그 중앙당의 국회의원들이나 관심 많지 지방의회 의원들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를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찾아야지만
5: 네.
1: 우리들은 그러면 잘하고 있었는가? 네. 쌍방향으로 네. 소통하고 있었는가?
5: 네.
1: 또 왜 너희들은 관심이 없니? 오히려 따져 물었는가? 의원들은.
5: 네.
1: 그리고 시민사회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왜 너희들은 함께 안 하니?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5: 네.
1: 예, 우리는 작은 그냥 시청과 시민들을 이어주는 우리가 아답터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5: 네. 네.
1: 우리가 막 소통하려고 해봤자 자기 홍보해오려고 해봤자 그것도 제약이 있거든요.
5: 네.
1: 왜 그러냐면 공영방송 안 나가잖아요.
5: 네. 네.
1: 그러니까 왜 불신임을 하는지 지방자치제가 뭐가 문제인지 의원들이 자각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 하나만 더 붙여서 네. 얘기를 하면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모든 의원님들이 다 합니다.
5: 네.
2: SNS도 하고 무엇도 하고 결론이 뭘로 돌아오냐. 결국에 전화와 문자로 돌아가는 네. 이유는 저희가 대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SNS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SNS의 그 수많은 홍보물 속에서 저희의 어떤 활동들을 진심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 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지만 저희가 대부분 뭐 영세부터 영세라고 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네. 10살부터
0: 네. 유아부터
2: 유아부터 네. 어르신까지 다 소통을 해야 하는데 결론은 결국에는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전화 네. 한 통이면 해결될 수 있는 전화 한 통이면 소통될 수 있는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고 의회라는 구성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시민들과 나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의회에서 드라마도 찍어봤어요.
5: 네.
2: 그러니까 이게
5: 시도를 여러 가지 했다는 거죠.
2: 그렇죠. 이 전주시 의회에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네. 운영위에 와서 SNS를 살렸어요.
5: 네.
2: SNS를 살리고 SNS팀을 만들고 홍보를 강화하고 그랬던 요인이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 번호 여기 있습니다. 이런 후투를 계속 만들어도 결론은 결국엔 전화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화를 어떻게 우리에게 더 이 민원이 어떻게 더 잘 들어올 수 있게 만들 것이냐 또는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 저는 소통할 수 있는 가장 1번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내가
0: 네.
2: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야 되는 게 의원이구나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만들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현안에 관련된 문제들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5: 안 오시는 데도 있어요.
0: 네. 자,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몰라서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도 아니고
1: 네.
0: 지방의회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진다. 1차적인 문제죠. 그러면 그 효능감이 떨어지게 만든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서 경영철 의원이 말씀하셨던 이 독점 구조 뭐 이런 것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뭐 의회 구조 이렇게 행정부가 강하고 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의회는 정말 직권만한 이런 권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런 시스템상의 한계도 있겠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불심하고 있는 현실을 그러면 내버려 둘 거냐? 내 잘못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또한 그것이 의원 개인의 노력, 개인의 의지 이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좀 이걸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로 지금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안되고 있는 것들이 그겁니다. 지금 지방의회 뭐 회의부터 네. 공개해라.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좀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네. 좀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2: 의회에서 여러 차례 계속 네. 논의를 했었어요.
3: 네.
2: 그 이 이야기가 12대 때 내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번 이야기가 막히는 부분이 어디냐?
3: 네.
2: 의회 의원들 의회에 돈을 쓰는 것을 시민분들이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메라 한 대를 바꾸는 이게 예산이 10몇억인가? 그래요. 이걸 전체적으로 바꾸고 시스템을 네. 구축하고 그러는데 몇십억이
3: 네.
2: 들어요.
3: 네.
2: 저희가 의원이 부득이하게 한 명 늘어난 걸로 의원실을 만들어도 안 쓰는 공간들, 뭐, 안 쓰는 공간들을 열심히 재단해서라도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또 비판을 받습니다.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그 서버실을 옮길 수 없는 부분, 또는 6층에 화장실이 없는 부분, 그래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 저희가 엄청 오래된 건물을 쓰다 보니 내부적인 수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예산을 쓸 때마다 비판으로 돌아오니 저희가 이 과정을 이걸 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이 수십억을 의회가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축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보느냐라는 결론이 나오면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
3: 네.
2: 진짜 많이 보면 5명.
0: 네.
2: 대부분이 0에서 1명이에요.
3: 네.
2: 본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뭐 예결위도 저희가 같이 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저희도 점차적으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 가자. 왜냐 전주시 예산 없다라고 맨날 때렸지만 우리가 시민들에게 열어줘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저희도 알기에 우리가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라도 하나씩 열어가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결위원회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곳이거든요. 예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뭐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운영되는 그곳은 우리가 이번에 카메라를 한번 설치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0: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집행부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고.
3: 근데 이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긴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보기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시도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6: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다를 수는 있는데.

0: 그걸 못했다는 건 핑계 같습니다. 어떻게든 마음만 있으면 그 정도 예산은 다 돈이 없더라도 다 다른 데에서 가져오더라도 만들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뉴스인가요? KBS 유진희 기자님이 이제 의회 관련해서 좀 했는데 6층에 뭐 체육시설들 이렇게 체력 단련장들 헬스장 만들어 놨는데 이용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그런 돈들은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만드는 건 좋아요. 근데 이용을 많이 하면 더 좋아요. 아니면 개방을 해서라도 만들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은 피드백이 없으신가요? 저는 한번 묻고 싶은데요. 저는 초선으로 들어가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 낭비만 줄여도 충분히 알 권리는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최선 의원 입장 짧게.
2: 짧게 얘기하자면 체력 단련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잘 모를 만큼 오래된 곳이고 거기에는 시설들이 업데이트되거나 뭐가 새롭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6층은 일단 화장실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누군가 상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스튜디오실에서 직원분이 쓰시고 계시지만 그한 분도 화장실을 쓰려면 다른 층으로 내려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6층을 저희가 상시 개방 공간으로 설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체력 단련실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치라고 보시는 게 맞다.
0: 그러면 그 체력 단련장은 4년 전에도 있었나요?
2: 4년 전이 아니라 8년 전, 12년 전에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뭐 되게 오래됐다라고는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렇게 방치가 오래됐군요.
1: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좀그 소통들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을 갖출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계속 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만 더 짚어보고 저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12대 의회에 대한 평가하면서 또 불통 문제 못지않게 여러 가지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낮은 청렴도. 각종 비위, 내부 갈등, 이렇게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건 자기 식구 감싸기. 좀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평가되지 못하고 근절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 두 분께 좀 각각 듣고 마무리해갔으면 좋겠는데 최세현 의원.
2: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위원회 구성, 그리고 빠른 위원회 열기라고 생각해. 윤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분들이 보기에 답답한 요인 중 가장 1번은 의회에서 이걸 만들어 나가는 그 장을 만드는 과정이 시간 소요가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왜이 문제 해결 안 해? 로 느껴지신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다른 당 의원님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한참 뒤에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의회라는 시스템을 빨리 단축시켜서 시민분들에게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냥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그럼 이 타이밍 맞게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고 그걸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3: 근데 저는 좀 잘못을 했는데 자꾸 눈 감아주고 약간 팔이 안으로 굽고 이런 모습들 있고 그리고 저 그것도 좀 희한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물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에 그게 잘못을 한 의원한테 공천을 주기도 하던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그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의원을 징계할 때 사유가 범죄 유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범죄 유무의 유가 나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그 수단이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공천되신 분들도 보시면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도 저희는 심지어 수사 받았던 1억까지도 다 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소명을 열심히 해야지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스캔들이 나면 그 스캔들의 시작점은 보지만 끝점을 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느끼기에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1번이 어쨌거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문제의 정확성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저희가 범죄의 유무로만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도덕성을 봅니다. 도덕성이 유무도 따져요. 예를 들어 이번에 어떤 의회에서 상임위 배정 마음에 안 든다고 의사봉을 들고 도망가신 사례가 있어요.
1: 네.
2: 이거는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의회의 어떠한 질서를 방해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성을 보고 윤리위원회는 열리는 거고 공천의 과정에서도 그것을 소명했기 때문에 살아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또 여러 시민분들이 그 지역구 시민분들이 또 이해는 모르겠습니다.
1: 네.
2: 어쨌거나 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경영철 의원께 똑같이 질문 드려볼게요. 12대 전주시의회 시민들의 네. 실태는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0: 뭐 청렴도 뭐 여러 가지 비위 관련된 문제는 조국 혁신당이 이제 등장하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개혁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이렇게 경쟁 체제로 가다 보면
1: 네.
0: 더 우리 최서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위로 엄격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12대 의회 때 제가 참 저는 뭐 현실 정치는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국 혁신당 도당 조직국장으로서 당직자로 있었지만 제가 제일 정치가 죽은 모습을 봤어요. 전주시에. 그게 자임 추모 피해 유가족들 그 1년 넘게 많이 고생도 하셨다는 걸 알고
1: 네.
0: 있는데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3명이 계시고 전주에 그다음에 도지사도 전주에 계시고 시장도 전주에 계시고 도의원 12명도 전주에 계시고 그리고 시의원이 거의 29명, 30명인가요? 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에 계시고 그런데 그 유가족의 눈물을 정치가 못 닦아주면 그 정치가 필요한가? 이런 전 대전제에 좀 실망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13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2: 네.
3: 제가 이거 하나만
1: 네요.
3: 제가 자임추모공원에 관련돼서 질의도 하고 또 대응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임추모관이라는 한 사례가 아니라 이건 여러 사례들 그 옆에도 실제로 에덴의 동산이라는 곳도 같이 이거는 좀 어쨌거나 그 옆에 어쨌거나 다른 공간들의 장례 시설들의 타지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의 해결 지점이 어디서 풀리냐면 결국에는 이게 민간 대 민간에서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공공과 행정이 장례 시설이라는 공공 시설로서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입하고자 하는 부분들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래서 다행히도 그 옆에 장례 시설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자임은 또 다른 문제로서 이 민간과 민간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리고 이거의 법적 유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아직 길게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 열심히 발을 내딛고 있는 중이다.
2: 알겠습니다.
0: 저이 문제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적 분쟁도 사실이지만 시와 도의 관리 책임도 분명히 문제가 나왔거든요. 저희 김선민 국회의원이 전주시 그 행정자료 통해서 이미 좀 밝혀졌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 정 장관님한테 대안 마련에 대한 얘기도 직접 했습니다. 이게 뭐 국정감사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안 마련을 하겠다고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도조차도 우리 전주시는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그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시장님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조지훈 당선인? 도지사님
3: 시장.
0: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근데
3: 시장.
0: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일 때는 왜 무당 거예요? 그리고 당선자들은 다 하겠대요. 그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3: 정말 죄송한데요.
2: 자, 저희가
3: 정말 죄송한데요.
2: 네, 말씀하세요.
3: 그래서 장례시설 전수조사하고 TF팀 만들어 조직해갖고 그걸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옆에는
1: 맞아요.
3: 그걸로 통해서
2: 과정이다.
3: 해결을 했고. 그러나 그거에 대한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의 실망감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책임져가며 다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저희 같은 의원들이 뭐 시장이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제가 과정에 대한 평가.
0: 제가 한 말씀 더
1: 더
0: 드리면.
1: 하세요. 더 하세요.
0: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저희 10명은 다 이걸 해결하자는 마음인데 더불어민주당 26분만 말씀하면 시의회 의원들이 다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제대로 협치인데요.
2: 네. 과정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고요.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좀이 문제 빠르게 해결됐다 이런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런 생각 들고요.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김노연 작가 그리고 우리 문재인 처장님 제13대 의회에 좀 바라는 거좀 이것만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씩 듣고.
4: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투명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두 의원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시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건 시민의 감성도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은 다양한 12대 멋진 시의회에서 경험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실은 시민들도 다 이해가 됐었어야 돼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13대 의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뭐 저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의원님들도 똑같이 좀 가져가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을 그 시민의 눈높이 맞는 사람들 많이 만나셔야 돼요. 일정 부분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안 되고 더불어.
1: 맞습니다.
4: 더불어 만나셔야 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자, 두 분께도 각오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보죠. 최서연 의원.
3: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 중 하나는 그 시민분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굉장히 고민하고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지만 네. 더 나아가서 의회에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이 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소통의 기회를 더 열어야겠다, 더 네. 만들어야겠다라는 건 기본 전제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이 그것을 체감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제가 좀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언론분들과 많은 시민분들도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네. 저희가 그 관심에 빗볼 수 있을 만큼의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의회 관심 네. 가져야 됩니다.
2: 저는
1: 네.
0: 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 편의점 사장님 논리인데요. 네, 편의점 사장님이 이제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이제 알바생을 하나 뽑았어요. 그런데 네. 그 친구가 성실하고 똑똑하고 손님한테 친절할 줄 알고 뽑았는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못했으면 편의점 사장님이 네. 알바를 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2: 예. 네. 네.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민들이 기대하는 의회의 상, 모습 뭐 그렇게 큰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의원과 시민들이 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좀 나가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 시스템으로서 의회의 위상, 이의 운영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승자 독식의 구조가 재현되는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협치, 함께하는 의회 좀 꼭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서연 의원, 경영철 의원, 그리고 문재인 사무처장, 김동 작가 네 분 고맙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거침없는 시민 기사읽기 프로젝트 거시기였습니다. 저는 박민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